0: 사장님, 네. 소금 이렇게 뿌려서 진짜 색깔이 좁고 진짜 단단해 보여요. 그 살이 단단하고
1: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이사이 보면 네. 피대피
0: 네. 네. 피
1: 칫솔질 해줘야 이제 잡내가 없고 덜 비리고.
0: 와, 그 진짜 분미가 진한 식재료인 것 같아요. 네. 맞죠? 이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로 여기 이 지역에 정통주랑 잘 어울리는 한상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1: 이렇게 고등마다 네. 어울릴 만한 중류주라고 안동 소주가 또 있습니다.
0: 소주?
1: 안동 소주.
0: 와, 이거랑 같이.
1: 같이 구워서.
0: 그리고 소주. 이렇게 좋아하죠. 너무 좋아요. 그 여기 근처에 방문할 만한 양조장이 있을까요?
1: 맹계마을이라고.
0: 맹계마을.
1: 그러면 만들 방법도 운영하실 수 있고.
0: 그것도?
1: 시음도 할 수 있고.
0: 저 바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거 조금 구매해야 될 것. 저는 이렇게 바로 굽고 싶어서. 예, 나비. 예, 나비. Butterfly 손질. So the butterfly filleting. So that means just open like that. I can put on a frying pan and make delicious crispy skin. 오, 이렇게. 오, 완벽해요. 이거 두 마리. 감사합니다. 오? 이거 딱이죠?
2: 예.
0: 이거 커요. 뚱뚱해요.
2: 이렇게 중에 제일 큰 사이즈예요.
0: 아, 제일 큰 사이즈. 근데 저는 소주랑 잘 어울리는 요리 저는 지금 좀 생각하는 중이에요. 이거 고등어? 근데 하나도 하고 싶어서 안동 소주랑 닭갈비 잘 어울릴까요?
2: 좋죠.
0: 네, 좋죠. 가능한다면 이거 닭다리살, 아, 다리살.
2: 그러면은 닭다리만 갈라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0: So now I asked the 사장님 to prepare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닭갈비. 예. 맛있는 요리 만들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 이 냄새 어디에서? 사장님 실례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오, 뭐 하시는 거예요? 오, 혹시 이거 전기를 차는 거예요?
3: 네, 맞아요.
0: I was right. These machinery are just pressing the sesame seeds and making oil out of them. You can consider this the extra virgin olive oil of Korea. This is the final touch of many, many Korean dishes. 아까 그 안동의 강고등어 구매했거든요. 이거 조금 뿌리면 어때요?
3: 뿌리면 더 맛있죠.
0: 더 맛있죠? 네. 아, 그러면 하나 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 네. 네
0: 감사합니다. 아. I think I shop too much, but it really worth it. So let's go to check the brewery, 맹계마을. Let's go. 실례합니다. 계세요?
4: 계세요?
0: 어,
4: 무거워서.
0: 네, 무거워요. 진짜? 네. 같이.
4: 오, 이렇게 무거워.
0: 어, 감사합니다. 아, 네. 여기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 있어요.
5: 이게 지금 소주 만드는 증류기예요.
0: 무슨 소주 한?
5: 저희는 안동 소주 중에 네. 한 소주인데요. 저희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료가 밀로 만든다는 거.
0: 밀로?
5: 네, 직접 농사 지은 유기농 밀로 소주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소주예요. 5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0: 어, 근데 혹시 그 진맥, 맥주맥이에요?
5: 네, 그래서 진짜 곡물.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밀을 진맥이라고 불렀어요.
0: 아, 왜 갑자기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정수하는 거예요?
5: 아니요, 술 나오고.
0: 어, 소주예요?
5: 네.
0: 오.
5: 한번 맛보실래요?
0: This is unbearable moment.
5: 괜찮아요?
0: 깔끔해요.
5: 네.
0: 깔끔하면서 근데 전 맛보다. 진짜 뒷맛은 더 깊어요. 어,
5: 네.
0: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런 곡물. 곡물의
5: 향이 나죠. 밀의 향기.
0: 우리 이탈리아에서 그라파. 어, 그라파 있죠. 어. 뭔가 그런 향이 나요. 맞죠? 근데 이거 고급스러운 소주 아직 저는

0: 마셔본 적이 없어요.
1: 이제 숙성실 한번 가보실래요?
2: 가봅시다.
1: 네, 자, 짐 들고 가시죠. 제가 요거 하나
2: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 아까 증류기에서 나왔지만 이 시간을 숙성을 하고 그래서 나오는 이제 40도 술이에요.
0: 40도. 아, 네. 아까 60도. 근데 이제 숙성돼서
1: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좀 먹기 편한 도수. 그게 한 40도 정도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숙성돼서 나오는 그 숙성 요 두 가지를 맛보시고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2: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네. 눈 감고 이거 네. 이렇게 그 가능해요? 네. 오. 소주 소믈리에인 것처럼 이제 와, 다르네요.
1: 네, 다르죠.
2: 완전 다르네요. 그러면 이거 이번에 이거 정수 입 가심 네. 완전히 가심. 근데 아까보다 이거 숙성되는 것은 다 이거 매끄러워졌어요.
1: 네, 두드러워지고. 오,
0: 와 이제 이거. 어야 이거 계속 입안에 맴도는 거. 아까 그 말씀 주셨던 거 진짜
1: 네, 열어드릴게 원하시는 거.
2: 자.
1: 오, 오케이.
2: 왜요?
1: 아 이거는 저희가 버퀴시라고 하는 농사를 짓는데.
0: 메밀 버퀴이에요.
1: 네, 도수는 좀 높아요. 한 60도.
0: 그사 상관없어요. 근데 맛이 너무 궁금해서. 네.
1: 제가 열어서 드릴게요. 특별한 술. 증류소로 오면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2: 꿀 바로 그런 꿀 향이 확 이렇게 나요. 와. 오, 세요.
1: 세요. 60도.
0: 근데 뭔가 상큼해요.
1: 네, 맞아요.
0: 어떻게? 술 때문에 진짜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1: 아, 네.
0: 너무 좋아요.
1: 근데 뭘 오늘 사오셨어요?
0: 예, 오늘 딱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맛있는.
1: 이거 뭐예요?
0: 참기름. 근데 바로 찬 거예요. 이게 주인공. 안동, 안동하면 이거 무조건 강고등어죠.
1: 자, 와, 엄청 크고 좋은데.
0: 이거 기름진 음식이라서.
1: 맞아요.
0: 이거 같이 완벽. 그리고
1: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0: 이거 맛있는. 저는 이렇게 큰
1: 닭을 한 마리 사왔어요.
0: 이거 두 마리예요. 두 마리 닭다리 살만. 제가 제일 닭 요리 닭갈비예요. 소주, 닭갈비, 조금 그런 매콤한 맛, 이런 꿀 같은 부드러운 맛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님, 전 더 이상 이거 참을 수 없어요. 우리 요리하러 가시죠.
1: 네, 저도 빨리 먹고 싶습니다.
0: 예스! 네,
1: 가시죠. 네.
0: So today, let's cook together 닭갈비 and the salted mackerel. Dakgalbi is a very, very delicious chicken recipe here in Korea. It's stir-fried together with vegetables. So let's start with the chicken. As you can see, it's big, so I have to cut it like they say in Korea, 먹기 좋게. That means for a good size for be eaten. So let's start. You see, I'm taking out extra bits and pieces of the skin because I don't like to be too much inside. Otherwise, it's coming out too much fat and grease, and that is gonna mute all the other flavors. But I want the other flavor to shine, so I'm just taking just enough to be yummy. So let's keep finishing it, and then when I will finish it, I will just put the yanyeom, the seasoning, inside. It's done. And now the seasoning. Look at this. The protagonist is gochujang. One big spoon, chopped garlic. And then

0: 맛있다.
1: 뭐가 크런치한 거야?
2: 팥.
0: 아, 좀 병인 줄 알았어.
2: 약간 매운 거 같지만 또 그 고소한 참기름하고 향도 너무 좋고.
0: 이제 우리 소주랑 잘 맞는지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2: 이거 잘 어울려.
3: 예, 맞아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브랜디 같은 느낌 나서 제 생각에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2: 맛들을 도로 약간 단맛이 좀 중화도 시켜주고 이 오크 향하고 얘랑 어쩜 이렇게 잘 맞죠?
3: 너무 너무 잘 맞아요. 오
2: 밥이에요.
3: 밥. 아 이거 진짜 그런 맛있는 소스다 흡수됐어요.
2: 역시 한국은 밥이 있어요. 한국 사람.
3: 자, 이제 조금 더.
2: 아니 어쩜 이렇게 맛있고 잘 어울리죠?
3: 진짜 이거 하나도 남았어요. 고등어.
2: 그냥 이렇게
3: 찍어 먹는 거.
2: 레몬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3: 맞아요.
2: 그래서 입에 잡내가 하나.
3: 오늘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잡내를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2: 진짜 킥 맞네. 아, 너무 맛있네.
3: 아, 자, 근데 이런 조금 기름진 맛이랑 저는 다른 소주 어떻게 맞을지 너무 궁금해요.
2: 같이 한번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3: 잠깐만 조금 더 뚜렷하게 맛보고 싶어요.
2: 생선 너무 맛있어요.
3: 와, 살짝 짭짤해요. 근데 여기 은은하게 그런 단맛도 뒷맛으로
2: 있죠. 네,
3: 있어서 단짠단짠. 네. 오, 너무 이거 조화가 너무너무 잘 나와요.
2: 저도 이 술을 고등어하고 먹겠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는데 오늘 셰프님 때문에.
3: 진짜?
2: 네, 그런데 그냥 고등어가 아니라 이 소스랑 또 술을 같이 먹으니까 저도 놀라운 발견.
1: I'm happy.
3: 너무
2: 진짜 맛있는데 쌈을 한번 먹어봐야
3: 돼. 맞다. I have to show you how to eat 쌈. Because there's a rule in Korea. If you do your 쌈, you must eat at once.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네,
2: 저도 한번 쌈
3: 고기, 좀 야채 이렇게 하면
2: 저는 그럼 깻잎으로.
3: 아우 깻잎, 저는 상추.
2: 네, 쌈장? 저는 양파랑
3: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오케이. Look at this. You wrap it. Actually, 쌈 means wrapping because 싸다 means making a wrap. And then you also have to do like this with the person you're sharing. I really hope that today you enjoyed as much as I enjoyed this adventure.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So I really hope you are waiting for the new episode because I want to bring you in another special place of Korea and let you know a little bit more of Korean history, Korean culture, Korean food, and liquor.
2: Wow. Thank you so much.
3: Yeah.
2: 제 생각에 이거를 그 상품으로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부리 안동상. 실제로 그냥 빈말 아니고 한량적으로.
3: 아니면 우리 같이 이렇게 밀키도로 이거 잘 이거 치맥 소주 한 병 그리고 옆에 이런 거.
2: 좋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아이주도 이유식을 유행시킨 아이주도 이유식 1세대 인플루언서 라인맘으로 알려진 오칸나입니다. 아이주도 이유식은 소근육 발달의 기준이 되어서 아이가 집을 수 있으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쥐고서 먹을 수 있으면 그거를 씹는 능력 연습하면서 스스로 발달시킬 수 있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하는 거라 가지고

0: 같은 음식을 같은 시간에 이렇게 같이 함께 즐기는 게 이제 아이주도 이유식의 핵심이에요. 보고 참고할 때가 저도 없고 요리책도 별로 없으니까 내가 이거를 사람들에게 먼저 이제 사례로 이렇게 포스팅하면서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유식 시작한 그 첫날부터 이렇게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왔어.
1: 어, 한나 왔네. 오느라 수고했다. 얼른 부산에서 오느라고 배고플 텐데 얼른 밥 먹어. 아침이 늦었는데
0: 못 차렸어.
1: 엄마는 먼저 먹었어. 얼른 네 좋아하는 전복집 끓여놨어. 안녕하세요. 저는 오칸나의 엄마이고 요리 천사의 행복 밥상이라는 요리 블로거를 18년째 운영하고 있는 요리 인플루언서 요리 천사 윤희정입니다. 제 블로그를 보면은 우리 집 밥상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친정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집 밥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밥상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요리를 하게끔 하고 자기 손으로 가족들의 음식을 해주고 그런 마음 들게끔 하는 것

0: 너 뭐 이번에 엄마랑 뭐 하고 싶은 요리가 있다면?
1: 너 나 멸치볶음 사실 저번 주 했거든. 근데 그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0: 여기 우리 그 같이 쓴 책 있잖아. 여기 보면은 여기에 그 저기 아몬드 멸치볶음 나와 있잖아. 너한테 많이 해줬던 음식인데 그때 우리 책 만들면서 여기다 이렇게 다 레시피 적어놨는데 이대로 하면 되는데.
1: 그 친정엄마 요리백과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 결혼하기 전에 이제 엄마한테 되게 기본적인 한식은 배우고 결혼해야겠다 해가지고 엄마한테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엄마가 블로그에 아들, 딸, 홀로석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저랑 이제 요리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제 요리 잘 모르는 초보자들에게 알려주는 형식으로 그거를 이제 포스팅을 하셨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책으로 나온 게 친정엄마 요리 백과예요.
0: 근데 그 요리 책은 정말 그 하나하나가 정말 굉장한 그 애를 낳는 것 같은 그런 힘듦이 있었던 거거든요. 아, 딸 애들한테도 그렇고 손주들한테도 그렇고 이렇게 나 너무 열심히 살아왔구나. 그래서 애들한테 참 엄마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는 게 전 너무 고맙게 너무 자랑스럽죠. 내 스스로가 많이. 하여튼 뭐 오늘 그 재료 있으니까 엄마랑 같이 한번 만들어보고 싸가지고 가.
2: 그래.
0: 엄마가 또 뭐 하는 요령이 따로 또 있나 보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하는 거 보고 네가 잘 그 레시피 따라서 잘 한번 해봐. 다음에는.

0: 레시피 보고 해도 될까?
1: 양념 해야 되니까. 엄마 양념 못 해오고 항상 책 보고 하잖아. 요리책 보고.
0: 어, 여기.
1: 야, 이 요리책을 우리가 가장 많이 보지 않니?
0: 어, 그런 거야. 나도 항상 이거 보고 요리.
1: 처음에 이제 할 때는 이 멸치를 이렇게 양념에 넣어서 볶는 게 아닌 거 알지? 양념에 넣어서 볶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거를 따로 볶아내야 돼. 멸치를 이렇게 볶아줘야 되는데 엄마는 손을 넣고 잘 해. 이게 볶다 보면은 멸치에서 습기가 올라오거든. 그러면 이제 이 손에서 습기가 느껴지는데 그런 습기가 안 느껴질 때까지 볶아주면 돼. 이렇게.
0: 내가 손으로 안 해가지고 좀.
1: 그렇지.
0: 덜 볶아졌나.
1: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 이거 멸치 볶을 때 손 넣으면은 뭐 손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괜찮아. 이렇게.

0: 근데 너는 어렸을 때 편식 많이 했는데 라이미는 좀 어때? 라이미는 뭐 아이즈도 유식하고 그랬으니까 좀 덜하긴 할 텐데.
1: 좀 하는 편이긴 하지. 어. 일단 매운 거는 아예 안 먹고.
0: 맞아.
1: 근데 뭐 다양하게 먹긴 먹어. 근데 내가 이 엄마가 내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음식을 해준 것처럼 나도 이제 라임이 입맛에 맞춰서 음식을 해주니까 내 음식은 이제 잘 먹는데 밖에 음식을 약간 급식 같은 걸
0: 결론적으로 비슷하긴 하네. 누네들 자랐을 때랑 비슷하긴 하네.
1: 제가 어렸을 때 편식을 좀 했었어가지고 엄마가 이제 골고루 먹이려고 진짜 많이 애를 쓰셨거든요. 우리 라임이도 이제 식탐도 없고 먹을 거에 크게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는 친구다 보니까 더 맛있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다양하게 먹이려고. 그래서 우리 라임이가 그 엄마의 노력을 좀 알아주고 우리 라임이도 저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그런 건강한 식습관이 몸에 배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일단 고추기름이 집에 없기도 하고 만들어서 사용해 보려고. 그래서 먼저 기름 식용유를 한 컵 정도 이렇게 부어가지고 좀 약한 불에 달궈줘야 돼. 요거를 어떻게 불을 어느 정도 달구면 달궈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게 정도가 안 되잖아.
1: 나 집에서 이거 해봤거든. 요리책 보고.
0: 그럼 사막히 태워 잘못하면.
1: 다 태웠어.
0: 그럴 때 이거 고춧가루를 넣어봐야 돼. 이렇게 타지 않고 거품이 나는 정도.

0: 양념을 계량할 거야. 엄마는 또 그 계량해서 해잖아. 문대중으로 안 하고 브리치 보면서 계량을 하니까 엄마가 되지. 되게 정확하게 만들거든 레시피를. 네, 그래서 엄마도 이거 항상 보고해. 그러니까 좀 불러줘봐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막 젓지 말고 이거 바글바글 끓여줘야 돼.
1: 어? 어. 그래?
0: 막 이렇게 휘젓지 말고.
2: 나 완전 휘졌는데.
0: 스르르 내릴 때까지. 엿을 만드는 작용을 하는 거야. 설탕이 들어간 걸 자꾸 저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
2: 아니 나는 하도 흩어지니까. 약간.
0: 스르르 녹아서 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그대로 내주는 거야. 어, 그래서 그 엄마도 필요하고 요리 선생님 필요한 거야.
2: 살짝 다르네.
0: 이게 막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좀 넣어주면은. 좀 더 윤기나게, 윤기나게 한다 그러지? 참기름 조금 떨어뜨리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깨소금 넉넉히 넣고 그러면 다 됐네. 넣어줄 거.
2: 간단하네.

0: 면허전은 네가 나보다 더 많이 하잖아. 이제 전문가잖아.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이렇게 붙이는 거 이렇게 봐주고 할 테니까. 오늘 뭐 엄마가 만든 거 먹고 싶긴 하겠지만.
1: 그러면 잘하니까. 엄마가 내가 뭐 잘하는지 한번 지켜봐줄래? 봐줄게. 같이 하자. 엄마 앞이니까 괜히 좀 그렇네. 그러니까.
0: 밀가루 묻히고 내가 오늘은 옆에서 조수할게. 이거는 내가 조수할게.
1: 엄마 근데 어떻게 연어로 전을 만들 생각을 했어?
0: 이제 뭐 연어가 두뇌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니까 또 너희들한테 많이 먹이려고 생각을 했는데 요리책을 뒤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치즈가루를 넣어서 만든 연어전이 있더라. 그래서 그거 보고서 이 요리법 참 특이하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또 그 약간 치즈도 들어가고 또 파슬리 들어가고 버터에 부어서 그런지 너랑 오빠가 잘 먹더라고. 그래서 이걸 많이 하게 됐지. 그래서 이거 뭐 요리책 쓸 때도 들어가고 이걸로 또 요리 강습도 하고 그랬어.
1: 라이미가
0: 오래됐지. 이거 굉장히
1: 제일
0: 오래됐지.
1: 좋아해.
0: 그러니까 라이미까지 먹게 됐으니까. 이거 그때 너 시험 보고 공부하고 그럴 때 이거 진짜 많이 해줬어.
1: 이거 순도시락에 올렸었잖아.
0: 오메가3도 많다 그리고 두뇌에 좋은 음식이라고 그때 막 한참 야단이니까 연어는 언제나.
1: 그때 잘 뉴스에도 먹어주니까. 나오고 막 그랬잖아.
0: 그래서 이 연어전이 아주 히트 작품이야. 히트 작품. 수능 도시락은 수능 보는 날 엄마들이 그 시험 보는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응원이잖아요. 수능 시험 볼 때 어떤 게 좋겠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한나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그 신경을 많이 쓰면 소화가 잘 안 되고 힘드니까 죽도시락이 나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날 소고기 넣은 야채죽이랑 그러니까 한나가 뭐 연어 좋아했으니까 연어전 만들고 그 멸치볶음 들어갔어요. 멸치볶음 들어가고 그 시험을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동안에 모의 수능 봤던 것보다 그날 당일날 봤던 수능이 제일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중에 뿌듯했죠. 나중에 이제 애들이 시험을 보고 둘 다 다 명문대에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이제 블로거에 그 수능 도시락이 계속 남아있어서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되고 또 그게 많이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1: 나는 좀 치즈를 많이 넣어.
0: 치즈를 더 많이 넣네. 엄청 많이 넣네. 엄마는 이렇게까지 안 넣었는데. 엄청 많이 넣네. 파슬리 가루 좀 넣어.
1: 레시피에는 이렇게 많이 안 돼 있는데 더 많이.
0: 라이미가 치즈 넣는 걸 좋아하는구나.

0: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줬어?
1: 그럼. 이제 이렇게 엄마처럼 이렇게 뭐 다양하게 해주진 않아도 할머니가 워낙 깔끔하고 솜씨가 이렇게 야무지시잖아. 그래서 음식 해놓으시면 다 맛있었어. 그래서 엄마 어렸을 때 할머니는 주로 뭐 나물 종류나 뭐 그렇게 보통 한국 사람이 먹는 거 많이 해줬는데 또 엄마도 엄청 잘 먹었지.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머니, 엄마, 너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이 요리 습관이 내려갔던 것 같아. 요리 잘하는 습관들이.
0: 근데 나는 엄마가 또 미국에서 한국 왔을 때부터 계속 요리를 했으니까 요리 선생님이었잖아. 그래서 엄마는 늘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침에 나 깨울 때 막 한나야 이제 얼굴 만지면서 이렇게 깨우잖아. 그때 항상 손에 저 아침 메뉴에 그 냄새가 나.
1: 유혹이 있지.
0: 제가 라이미한테 항상 자주 한 얘기가 있는데 너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항상 해준 엄마 있어서 좋겠다. 이런 엄마 어디서 봤냐 이런 얘기 진짜 자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라이미가 항상 그때 이제 대답을 하는 게 엄마 있잖아, 엄마도 그런 엄마 있잖아, 서울 할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를 또 엄마 레시피를 보고 똑같이 해주는데 그럴 때 보면 이제 엄마가 많이 생각나곤 해요. 엄마 레시피로 이제 똑같이 먹긴 하지만 맛이 또 약간 다르거든요. 엄마가 직접 해주는 거랑. 그래서 저도 좀 힘들고 그럴 때는 아, 엄마가 나도 맛있는 음식 원하는 거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곤 해요. 그래서 엄마 집에 오면 저도 이제 밥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엄마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0: 자, 지금 막 만들었으니까 우리 한번 맛 좀 보자.
1: 어? 응? 잠깐만. 나 엄마 집 왔어.
0: 그래? 아 맞아. 나도 찍어야 돼. 나도 찍고
1: 스토리에
0: 먹자.
1: 올려야
0: 우리 찍고
1: 돼.
0: 먹자. 나도 깜빡할 뻔했네. 이거는 재료는 연어라 약간 양식 같은 재료인데 이렇게 한식으로 전을 부쳐놓으니까 그치? 좀 특이하긴 하다. 외국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아.
1: 외국 사람들도 연어를 좋아하잖아.
0: 그리고 이게 좀 식으니까 치즈 때문에 약간 겉이 좀 바삭해지는 것 같아. 약간.
1: 아주 풍미가 좋아. 고소한 맛이 있어.
0: 딱 좋아. 치즈 많이 넣으니까 더 맛있네.
1: 그지?
0: 다음에 엄마도 그렇게 해야지.
1: 치즈 반, 달걀 반이야.
0: 맛있네. 그리고 몇시 먹고 먹어봐. 너가 안 됐다 그랬는데 딱딱 지금 아딱 안 맞게 잘 된 것 같아. 딱 좋지? 바삭하고 완전 짜지도 않고
1: 적당히 달고 고추기름이 들어가서 보기엔 안 매운데
0: 안 맵지 별로. 그래서 생각보다 안 맵고 그거 봐. 그러니까 이제 캔 펼쳐놓고 그거 그대로 해봐. 오늘 배운 대로. 엄마가 해주는 게 맛있지? 역시?
1: 자, 잔뜩 싸가야지. 제가 결혼하고 브라질에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음식을 대부분 다 해먹다 보니까 그 엄마 또 레시피를 보고 많이 해먹게 되었거든요. 근데 멸치볶음, 엄마 멸치볶음 제일 좋아하는데 그 맛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이제 1년에 한두 번 이제 한국에 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엄마 멸치볶음을 잔뜩 싸가지고 가서 이제 냉동실에 얼려놓고 굉장히 그 아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 집에 이 책 있던데?
0: 그럼 뭐 이거 엄마 집이니까 보관하고 있는 요리책이지. 이거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요리책이야. 이게 너네들이 이렇게 공부 잘했다고 이렇게 낸 요리책이야. 그래 보면은 너네들 소감도 여기 다 적혀 있네. 진짜 오래간만이다.
1: 기억도
0: 뭐라고
1: 안 나?
0: 썼어?
1: 뭐라고?
0: 오빠는 뭐라고 썼을까? 또 너는 뭐라고 썼고? 너는 아 언니 엄마가 한번 자세히 봐야 되겠다. 여기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걸로 식단을 짜서 신경 쓰는 엄마가 고맙다고 썼고 또 요리책 나오면 하나하나 배워서 엄마처럼 요리 짱 잘해야지 이렇게 썼네. 지금 뭐 그래서 하긴 지금 뭐 잘하고 있지 한나가
1: 그렇지 잘하고 그치. 있지.
0: 이유식도 책도 내고 또 엄마랑 요리식도 내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네. 잘하고 그렇지. 있어. 이제 요리천사 행복밥상을 썼을 때는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힘들 줄 모르고 그때는 요리책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책 그 나오고 났을 때는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넘겨봤죠. 그리고 책도 다 주변에 안아주고 막 되게 이렇게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1: 엄마는 요리로 그 관심과 사랑을 표현을 하셨으니까 그게 이제 많은 응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 않게 공부도 하고 또 엄마는 꿋꿋하게 엄마로서의 역할을 또 다 하시고 또 본인 일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다 해야지 하면서 그 딸로서 또 학생으로서 열심히 지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애도 낳고 보니까 이게 말로 응원을 하고 아무리 뭘 좋은 걸 해주고 해도 이게 표현이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와닿지가 않는데 저도 저희 신랑이랑 우리 아이한테 밥상으로 많이 사랑을 표현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것 같아요.
0: 한나가 일단은 그렇게 요리를 해가면서 그런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 봤을 때 제가 무엇보다도 기쁘죠. 그게 가장 기쁜 일이고, 할 수 있으면은 더 나이가 들 때까지 해줄 수 있으면 항상 이렇게 제가 만들어도 먹고 또 부모님들도 해드리고 아들 며느리한테 좀 해주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요리를 해주는 것이 내가 내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한나 이제 잘 가. 가서 잘 지내고.
1: 고마워. 잘 먹을게요. 다음에 봐요.
0: 너에게 전해주는 이 요리가 앞으로 너희 가족에게 하루하루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란다.

0: Well,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0: 네.
2: 와우.
1: 오.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1: 예스. Perfect.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랑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It felt as though they had a huge regular gathering together in Korea. And our cruncher Antonius W is saying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Yeah, and Hongbaek underscore artshops 3654 is saying 주말에 출장이 잡혔어서 단독 공연 보러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So Hongbaek wasn't able to go see the solo concert on the weekend because they had a business trip, but they were really, really sad. Oh, next time, okay? Next time. All right, well, Haha and Kim Jang-un joined as special guests, so I wonder how you know them. Special guest로 Haha 그리고 Kim Jang-un 님이 함께 하셨더라고요. 어떤 인연인지 궁금해요.
1: 일단 장훈 선배님은 저희가 예전에 장훈 선배님의 Ice on Fire라는 곡에 음악 방송을 같이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0: Okay, so Rolling Quartz were on the broadcast of the song Ice on Fire by Kim Jang-un in the past.
1: 네, 그때를 인연으로 지금까지 계속 잘 지내오고 있는데 선배님이 되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okay. 이번에도 흔쾌히 오프닝 게스트를 해주겠다고 하셔서 저희를 네. 지원 사격 해주러 오셨습니다.
0: I see again. And ever since Kim Jang-un's been supporting Rolling Quartz and cheering them on all the way, and he was happy to be the opening special guest on their concert. Okay.
1: 그리고 이제 하하 선배님은 얼마 전에 장훈 선배님이랑 같이 신곡을 내게 되었는데 그래서 장훈 선배님이 하하 선배님도 같이 초대를 해주셔서 굉장히 멋있는 무대를 꾸며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0: Okay, and as for Haha, he did a duet with Kim Jang-un recently in their recently released song, so he was invited as well, and they showed a great performance on stage. Another cruncher, Grant Leslie 8138, is tuning in, saying, "Hello from Canada." 캐나다에서도 팬분이 지금 hello. 듣고 계시네요. Oh, hello! Do stay tuned because we have a fun segment ready with Rolling Quartz today. All right, well, you also completed a tour in Europe in April. Which cities did you visit? 4월에는 유럽 투어도 하셨잖아요. 어떤 도시들을 가셨나요?
2: 어떤 도시였어요? 저희 뭐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0: France, the UK, England, Netherlands, Poland,
2: 독일, 뭐 이렇게 여러 okay. 나라들 다녀왔습니다.
0: Oh, okay. So that's a lot. And you went to different cities in those countries too. 그 네. 국가 내에서도 다양한 도시를 맞아요. 이제 도신 거죠. All right. So 투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도 궁금한데, what's the most memorable moment during that tour?
3: 아, 저는 그 투어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앵콜곡으로 로맨티스트라는 곡을 하는데요. 제가 그 1절까지 제가 좀 연주를 안 해서 관객들을 이렇게 오래 지켜볼 수가 있거든요.
0: Okay, so for their encore song, they usually do the romanticist, and for the first few minutes, because Adam doesn't play, she can see the audience for a while.
3: 그래서 관객들이 이렇게 멤버들이 연주를 할 때 관객들을 보고 있으면 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0: Oh, and when she sees them and watches the members play, there are some audiences who cry.
3: 그 공연이 끝나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편지를 받았는데 왜 우셨는지 그 이유를 또 적어 주셨더라고요.
0: Oh, and she received a letter very recently about why they cried. Why did they cry?
3: 그 롤링코츠가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저희가 온라인 콘서트를 하면서 이제 해외에는 시간이 다 다르다 보니까 막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희 콘서트 막 기다려 주시고 처음부터 이제 저희랑 함께 공연을 했는데 이제 눈앞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감동 받으셨다고.
0: Wow, I'm really touched too. Yeah. So the audience that cried, one of their fans, because Rolling Quartz, they did online concerts during the COVID-19 period, but now that they were able to see them live right in front of them physically, they were really touched. That is why they ended up crying. Oh, what a memorable moment for you. Yeah, definitely. All right. Well, through our Culture Crunch Instagram email,

0: email, Instagram account, Taeyong's wifey actually sent in a question as well, saying, how do you choose which songs goes on the set list when you perform? 저희 컬처 크런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자영 와이피님이 공연 세트리스트에 들어가는 곡은 어떻게 정하나요? 물어봐 주셨어요. 어떻게 정하죠? How do you choose them?
1: 아, 저희 다 같이 회의를 통해서 정하는데 이제 각 공연마다 그 공연의 취지에 맞게 샌리스트를 뭐 커버곡을 넣는다던가 저희 곡을 더 많이 넣는다던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0: 아, okay. So they choose the songs for the set list depending on the stage, the concert, what the concept is, what the purpose is. They could have more cover songs or more of their own songs depending on that particular concert. Okay, well, not just this year, but last year too, you performed across 34 major cities. Whoa, 34 in the US and Canada. Do you feel your growing popularity? 올해뿐 아니라 작년에도 미국, 캐나다의 34개 주요 도시에서 공연을 했잖아요. 어떻게 인기 좀 실감하시나요?
1: 그 저희가 항상 매년 투어마다 새로운 도시를 가고 점점 도시와 공연 수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아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구나 싶어서 기분이 엄청 좋아요.
0: Oh yeah. So every year the number of countries, cities they've performed in keeps increasing and they have an increasing number of fans globally as well. So they feel really happy about that. Of course, you know, wow, 34 and the number just keeps going up. You know what? People say Rolling Quartz, though, isn't a growing band, but already a fully formed one.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ve debuted?
2: 사람들이 Rolling Quartz를 성장형 밴드가 아니라 완성형 밴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데뷔한 지는 이제 어떻게 얼마나 된 거죠?
3: 저희 5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0: Okay, 그리고, 5 years and a half.
3: 그리고 저희는 전혀 저희가 완성형 밴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직도 많이 부족해서 아직도 성장
4: 중.
0: Well, they don't believe they are a fully formed band yet. They're still a growing band. They're too humble. 겸손하시네요. All right. Well, 그럼 어떻게 한 팀이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5년 반이 되셨고, how did you become this one team?
1: 저랑 자영이랑 예술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같이 우리 밴드를 하자라고 결심을 하고 기타 치는 현정이를 수소문해가지고 찾아냈습니다.
0: Okay, all right. So Yeongeun and Jayoung are actually high school friends from the arts high school, and they found Hyunjung, and they always wanted to form a band when they became adults, and they found Hyunjung, and that's how the little three band became. What about the other two members?
1: 그래서 현정이랑 셋이 로즈커츠로 결성을 했는데,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저희가 그 없는 파트를 구하는 걸 아시고 롤링걸스로 활동하던 아이리 아름 언니를 소개시켜줬습니다.
0: I see. And the three of them, Yeongeun, Jayoung, and Hyunjung were the Rose Quartz. And their teacher introduced the other session members, Aidi and Adam. And then they were the Rolling Girls. But together you became the Rolling Quartz.
1: Yes.
0: Okay, great. All right. Well, what are your characters, I wonder? Do you have any like roles for all of the members?
2: 이제 팀 내에서 각자 역할이나 뭔가 캐릭터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리액션 담당, 결정 담당 이런 게 있을까요?
5: 우리 그런 게 있나요?
1: 아니 그냥 각자 생각하는
5: 뭐가 있을까?
4: 본인의 캐릭터 서로를 말해주면 어때요? 각자
1: 그럼 난 내가 생각해.
0: 오케이 오케이. Yeongeun has one for them.
4: 그럼 먼저 말씀해 주시죠.
1: 잠깐만 헷갈려.
0: She forgot.
1: 아 죄송해. 그 한 사람 먼저 해주시면 생각해낼게요.
0: 오케이 오케이.
6: 언니
1: 모르겠어.
6: 언니 무슨 담당인지 모르겠어?
5: 저 우울증 담당인 것 같습니다.
0: No way. You're always smiling.
5: 멤버들 중에서 유일하게 우울증이 있는 멤버입니다.
0: All right. So, it's not something to laugh about, but you're so open about it. Okay. So, Aidi is the only depressed member in the team. And what about the other people?
3: 저는 제가 유일하게 외향형이어가지고 좀 장난치는 멤버라고 생각합니다.
2: 장구 담당이군요. Alright, so Chaeyoung is the only extroverted member among the team members. So she is in charge of being funny and being that, I guess, goofy character. Okay. What about Hyunjeong?
4: 저는 멤버들을 혹시 뭐 말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3: 네, 로봇이에요.
2: 어, 오케이. 현정 is the robot. She's the AI.
6: 로봇 당. 그게 왜 슬퍼?
4: 왜 그래요?
6: 그게 왜 인간화됐어? 그게 왜 웃겨?
2: Okay, so she's unable to empathize then. Why is that funny? She's always questioning without
4: 그게 뭔데?
2: emotion. Okay, definitely the robot. 현정 the AI. Okay, what about you, Adam?
7: 저는 롤링콘츠에서 그 기억력이 제일 좋은 멤버인 것 같아요.
6: 근데 요즘 많이 떨어지고
7: 아니에요.
4: 그래서 요즘에 많이 줄었는데.
2: So Adam, you said you're in charge of the memory. Memory, you have good memory, but not so much these days. You know what? 홍백 Artshop, 홍백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신다. Adam님은 공연에서 관객들과 아이 컨택 담당이다.
6: 여유가 제일 있나 봐요, 그러면.
2: I see. In charge of the eye contact with the audience during live performances. Oh, she has that, I guess, yeah. 여유. Okay, she feels free during the performances. All right, and we have Younghun left.
1: 기억이 났어요.
2: Okay,
1: 저 계산 담당.
2: 계산.
1: 저 그 저 입출국 할 때 캐리어 무게 재서 짐 나누고 이거 메모해서 그리고 막 돈. 돈 선결제하고 생신선물 살 때 선결제하고 돈 나누고
2: 오케이 오케이 거의 총무네요 팀의 총무
1: 계산할 때
2: Alright, so Younghun is in charge of calculations and she's in charge of like organizing things, you know, when they go abroad they have to carry the carriers, right? She calculates the weight of the carriers and when they eat together she calculates the money, the bill for that as well. All right, and we have Asmol Burb saying, any spoilers for the upcoming U.S. tour? 한 청취자분께서 혹시 미국 투어에 대한 스포일러 하나만 짧게 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8: 스포일러?
2: 네.
4: 스포일러는 자영 씨 담당이잖아요.
2: 자영 is in charge of spoilers. Okay.
8: 아마 그 기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1: 정확하게.
2: Yeah, when is it happening? The date, period, song?
6: 거기 공지에 여름이랑 가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2: Oh, can you please hold the mic, 자영?
6: 해외 중이야.
2: 아, 오케이, 오케이.
3: 아, 그냥 기간은 작년이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2: Ah, okay, okay. So the period, it's a little spoiler for you guys. It could be similar to last year, okay? So all the fans out there in the US, they'll be coming over in a pretty similar period compared to last year, this year, okay? All right, so I'm sure our crunchers and myself are desperately waiting for your live performance. What song will you be performing for us first today? 이제 크런처들 그리고 저도 롤링 쿼츠의 라이브 무대를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오늘 첫 번째 곡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오케이.
3: 저희가 Fearless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롤링 쿼츠 곡 중에 가장 조회수가 높기도 하고 되게 거침 없이 달려나가는 저희의 이제 이미지와 가장 잘 맞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선곡했습니다.
2: I see. So they'll be performing for us Fearless. It has the highest views among all their songs and it really reflects their bold character as a band. Well, while we listen, before we listen to that and wait for them to prepare, we'll be back after listening to our program listening guide. Stay tuned. Want to add a little culture to your day? Then come hang out with us on Culture Crunch every day at 11 a.m. Korea Standard Time on Arirang Radio. You can listen through the Arirang Radio app,
0: Just download it from your app store or watch us live on Arirang TV.

0: good night.
1: Good night. Well, thank you so much for that performance. Guys, take a breath. Sit down. Oh. I will read out to you all the comments that we have just received while listening to your live performance. Now, Metalhead underscore Alice is saying, this guitar riff is so powerful. 기타 리프가 너무 힘차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Grant Leslie 8138 from Canada, I think was, says, Fearless was the first song I heard from Rolling Chords. I listened to it at least 10 times in a row. I haven't heard music that made me feel like that in a long time. Fell in love with them.
2: 10번 이상 쭉 들을 정도로 Fearless가 처음으로 Rolling Chords 노래 들었던 노래 중 하나라고 하시네요. 네, 이렇게 기분이 좋았던 적은 없다. 노래를 들으면서 wow.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1: Scruffy underscore 619 is saying amazing song. Amazing 하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Real underscore is low is saying 가자! Let's go! Yeah! Stay tuned! Tigerish Eeyore is saying so you're not coming anywhere near Nebraska again. Wishing you all the best on the tour anyway.
2: 네브라스카는 그럼 안 오시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치만 화이팅입니다.
3: 기회가 된다면 꼭 가겠습니다.
1: All right, if they have a chance, they will definitely visit Nebraska as well. And as well, Burb is saying, I wish I was there singing and jumping. 아,
2: 여기서 같이 노래하고 완전 막 뛰고 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1: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I love this rock spirit. 11 in the morning.
2: 이렇게 오전 시간에 락 스피릿을 끌어올리는 이 기분이란. 네, 새롭네요. 여러분이랑만 할 수 있는 그런 건 것 같고요.
1: All right, so moving on then. Do you usually have good chemistry with each other, I wonder?
2: 평소 멤버분들끼리 합이 좀 좋은 편인가요?
4: 사실 합이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서로가 근데 이제 배려를 하면서 서로에게 맞춰가는 아직도 5년, 6년째.
1: Oh, of course. So they're still being very considerate with each other. Their chemistry isn't always perfect, but they're still learning about each other, trying to make it better going forward. It's been like 5-6 years for them right now. Well, how do you decide what to eat together?
2: 식사 메뉴는 어떻게 고르세요? 다섯 분이잖아요.
5: 다 네, 달라요.
2: 다 다르죠.
5: 다수결.
4: 근데 좀 그 언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지 않나? 뭐 한식 먹고 양식 먹고 뭐 이렇게 좀 한식파가 있고 또 여기는 이제
5: 현지 음식파.
4: 음식을 좋아하고.
1: Okay, interesting. So they have different tastes, all the members, but they take turns eating different foods. Some of them like Korean food, but Hyunjong, she actually likes trying local food. So they take turns having all these different foods. Well, you know what? We prepared a simple game for you to test your teamwork, okay? And it's titled Random Bibimbap Ingredients. So bibimbap, the traditional Korean dish, includes lots of different ingredients, right? So when I say 1, 2, 3, you have to shout out one ingredient each, and we'll see how your teamwork goes, okay? So
2: 합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뭔가 좀 게임을 준비를 했거든요. 랜덤 비빔밥 재료. 게임입니다. 재료 넣기인데 한국 전통 음식 비빔밥에 정말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멤버분들이 재료 하나씩을 외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6: 네. 네.
2: 좋습니다. 하나, 둘, 셋!
6: 고사리!
2: 달랐던 것 같은데요? 잠깐만. 한 분씩 한번 들어볼까요? 현정님 뭐라고 하셨죠?
5: 저는 최고급 한우라고 했습니다.
2: 최고급 한우. A++ Korean 네네. beef.
5: 좋지. 밥이 만약에 없더라도 고기를 먹으면 되니까.
1: Okay. Even without the rice, you can just have the beef. Okay, what did 자영 say?
4: 저도 소고기라고 했어요.
1: 아, okay. So you said 고기 beef.
4: 고기 자영이거든요.
5: 고기 두 배라 okay. 좋죠.
1: Twice the amount for meat. Okay, she's a meat lover, Chayoung. What did you say, Ivy?
3: 저는 고사리라고 얘기했습니다.
1: Oh, interesting.
5: 저도요.
1: Really?
3: 진짜?
5: 고사리.
1: So Adam and Ivy said 고사리 brackets. Interesting.

0: So you're like the veggie type? Meat lover and the veggie lovers?
1: 저도 고기를 좋아하는데
2: 저 장이가 무조건 고기 할 것 같아서 야채 중에 인기 없는 거 하나 말했는데
0: 통했네요 두 분
3: 똑같네.
1: 저는 원래 소고기 볶음 고추장을 얘기하려다가 왠지 고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야채로 했어요.
0: I see. So Heidi was actually gonna say meat covered in chili paste, but she thought someone else would say the meat, so she said one vegetable that would be less, I guess, popular. Okay. What about you, Young? What did you say?
3: 저는 시금치.
0: Okay, spinach.
3: 아무도 안 할 것 같은 걸 골랐어요.
0: 아무도 밥을 얘기를 안 했네요.
4: 이런 식으로만 먹어야 돼.
2: 아니, okay. 이럴 때만 단합이 잘 되냐?
0: Only meat.
3: 생각하는
0: only
3: 게
0: meat.
3: 똑같았어.
0: Okay, 밥 빠진 비빔밥이 됐어요.
1: 맛있겠다.
0: okay, well, yeah, I guess it could be delicious. Rolling quartz type of bibimbap. Rolling quartz 비빔밥이 탄생했어요. All right, well, let's keep this energy going with our next segment, okay? It's called Guess Me. So before the show, we asked each of the members questions and collected their answers as well. I'll read the question and the other members, except for the person the answer belongs to, must shout their names and guess correctly. So 이 분위기를 이어서 나를 맞춰봐라는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 코너에서는 사전에 저희가 멤버들에게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좀 모아봤어요. 문제를 내면 주인공을 제외한 멤버들이 자신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답을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코너입니다.
1: 네,
0: 네 이해되셨나요? 준비되셨을까요?
5: 네.
0: Alright, so let's start with vocalist 자영's question. Listen carefully, and if you know the answer, shout your name, okay? Mm-hmm. 먼저 롤링쿼츠의 보컬 자영님의 문제부터 가볼게요. 잘 듣고 아시는 분은 본인 이름 외치고 답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1: 네. 네.
0: All right, so this question was sent to the official Culture Crunch Instagram account by 자영's wifey again. Culture Crunch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자영's wifey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자영님이 하루 동안 살아보고 싶은 만화 캐릭터는 누구일까요? If Chaeyoung could switch lives with any cartoon character for one day, who would it be? Who knows the answer? Shout your name!
4: 최은정!
0: 잠깐만, 동시였는데? 다시, 하나, 둘, 셋!
4: 최은정!
0: 현정님 가보겠습니다.
6: 네. 네. 저 그 주인공 이름은 모르고요. 네. 그 히어로 아카데미아 남자 주인공이요.
4: 하? 미도리야 이즈쿠? 초록머리?
6: 이름은 몰라요.
4: 초록머리?
0: Hero Academia's main character, the 네. male character. 네. What's his name?
6: 메일 캐릭터.
4: 초록머리 맞아?
6: 몰라요 이름은.
4: 아니 이름이 아니라 생김새를 알아야 내가 이름을 얘기해.
6: 아 주인공 여러 명이에요?
4: 하는 초록머리냐고.
6: 몰라요. 그냥 남자 주인공 한 명일 거
0: 왜죠?
6: 아니에요.
0: 왜죠 근데?
6: 그
0: Why?
6: 애니메이션을 여러 번 언급하는 걸 들었어요.
0: 오, 오케이. So 현정 heard 자영 mention that anime a few times before. 네, 네. Okay, is that correct, 자영? 맞나요?
4: 아닙니다.
0: 아닙니다.
2: 아름.
0: 오케이, 아름.
2: 저는 그 비스크 도른 사랑은 한다의 여자 주인공 이름은 모릅니다.
0: 오케이.
4: 기타가와 마린.
2: 마린.
0: 기타가와 마린 네. 맞나요?
4: 아 사실 두 개를 생각했었는데 제가 답을 적은 거는 다른 거거든요.
0: 아, 다른 거예요?
4: 기타가와 마린을 생각했었어요.
0: 아 하긴 했구나. 아, 근데 네. 답을 적은 거를 맞출 사람을 네. 한번 찾아보죠. 오케이 영은
3: 달빛 천사의 루나.
0: 내가 루나?
4: 그것도 제가 어제 생각했는데
0: very close.
4: 근데 그분도 직업이 이제 가수니까 가수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다른 걸로 해볼까 하고서 다른 걸로 적었습니다.
0: Oh, okay. So Luna is already a singer. Okay, so who wants to go next?
1: 저요.
0: Okay, Heidi.
1: Sailor Moon.
0: Correct.
4: 맞아요.
1: Yeah.
0: Correct, Heidi.
1: Yeah,
0: earns
1: 맞췄다.
0: A point for that.
4: 세 명이 얘기한 걸 다 생각하고
0: 그러게요.
4: 고심했어요.
0: 그리고 세일러문을 쓰셨군요.
4: 네,
1: 100% 세일러문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0: 와우, 세일러 why? 왜 확신하신 거죠?
1: 자영이가 세일러문을 진짜 좋아해요.
2: 그렇구나.
1: 그거를 평소에 알고 있었어요.
0: Oh, you guys are really close. So Taeyong really loves Sailor Moon. So that is why I thought Sailor Moon for sure. Okay. Well, Taeyong, do you usually watch a lot of animes? 평소에도 좀 애니메이션 즐겨 보시나요, 자영?
4: 네, 많이 봅니다.
0: Okay. Like Sailor Moon. 최근에 뭐 재밌게 본 게 있어요?
4: 저는 지금 아직 애니 제작은 안 됐는데
0: 만화
4: 카구라바치라는
0: okay.
4: 소년 만화를 보고 있습니다.
0: So 자영 has been recently 네. Watching
4: 소년 만화를 좋아해요.
0: I see. 카구라바치. Okay, like this teen sort of cartoon comic. She loves them. It hasn't been turned into an animation yet, but I guess it's a recommendation. All right, well, next up is guitarist Irie's question. If you know the answer, shout your name for this one. 이제 다음은 기타리스트 아이린님의 문제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본인 이름을 외치고 답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아이린님이 기분 좋을 때 하는 행동은 뭘까요? What does Irie do when she's in a good mood? Who knows the answer?
3: 영은 맥주 마시기.
0: 맥주 마시기, drinking beer. Irie, is that correct?
1: 아니야? 어떻게 바로 맞힐 수가 있죠?
3: 언니가 제일 잘하니까
6: 있을 거야.
4: 아니, 나는 그게 기분이 좋아지려고 마신다고 생각했어.
3: 아니, 언니는 기분이 좋을 때도 슬플 때도 언니는 맥주를 좋아해서.
1: 나를 이렇게 잘 알다니.
0: Alright, so Yeongeun said, Irie, whenever she's happy, sad, she likes to drink beer. So when she's happy, she would drink beer as well. But Chaeyoung thought she would drink beer to become happy. But that was correct.
3: Yeah.
0: A point for Yeongeun and 1 point for Irie as well. Okay, well, Irie, what do you do, I guess, when you're in a bad mood, not in a good mood?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뭘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맥주를 또 드시겠네요.
1: 네, 그럼. 맞아요. 저는 맥주를 마십니다.
0: Okay, so when she's in not such a good mood, she would still be drinking beer.
1: 가끔 소주.
0: Okay, and sometimes soju as well. All right, well, moving on. Next is a question about guitarist 현정. 이제 다음으로 기타리스트 현정님의 문제입니다. 현정님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무엇일까요? What's 아름. 현정's way of relieving stress? Okay, 아름.
6: 달리기.
0: 달리기, running. Is that correct?
6: 땡입니다.
0: 땡!
3: 영은!
0: Wrong! 영은?
3: 게임하기!
0: 게임하기! Playing the games!
6: 땡입니다.
0: 땡! No, it's not correct. Who wants to go next?
4: 그게 아니란 말이야?
6: 그럴 때도 있는데 최근 걸로 적었습니다.
0: Okay, so she does sometimes enjoy playing games.
6: 번갈아가면서.
2: 달콤한 디저트 먹기.
0: Eating sweet stuff?
6: 흔들린다.
0: Sweet desserts? What did you write?
6: 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정답으로 쳐 말어.
2: 디저트 중에 하나구나.
3: 먹는 거구나.
6: 네, 먹는 거 정답입니다.
0: 먹는
6: 네,
0: 거.
6: 먹는
0: okay,
6: 거.
0: Okay, correct. So eating. Eating 맞아요, 맞아요. Would be the answer. Okay. So why did you think sweet desserts? 달콤한 디저트 자주 드시나 봐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6: 네, 현정이가 되게 좋아해서.
0: Okay. So you like sweet stuff.
6: 네, 그 최근에는 이제 막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게 되게 땡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은 계속 있고 살 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0: Okay, so she often gets stressed and she wants to eat to relieve that stress. 어떤 일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6: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약간 방송에 나가기는
0: okay. All right, all right.
6: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0: Okay, personal matters. We'll move on. Another
6: 죄송합니다.
0: Point for Adam. Moving on. Next is bassist Adam's question now. Okay, so Adam님의 피어싱 개수는 몇 개일까요? How many piercings does Adam have? Who knows the answer?
6: 최현정. 11개.
0: 11개. 11, is that correct?
2: 땡입니다.
0: 땡! 자영.
4: 12개.
0: 12.
2: 아니, 이러면 마지막 살을 맞추는 게 아니야. 아, 땡입니다.
0: 땡!
3: 나는 진짜 내가 준비한 게
0: wrong.
3: 있어.
0: 오케이,
3: 오케이. 14개.
2: 아,
0: 14. Wrong.
6: 13개.
0: 13개. 13.
2: 땡입니다.
0: Wrong.
3: 16개.
0: 16개. 16. Wrong. Who knows the answer?
2: 오늘 착용한 거 개수만 썼습니다.
3: 아, 뭐야.
4: 아니에요. 아니, 언니가 뚫은 걸 얘기하는 거지.
0: How many piercings do you have overall? Not just the ones right now.
2: 아, 그래? 난 그거 다 한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0: 안 나왔어. No answer yet. 현정.
6: 18.
2: 아, 땡입니다.
0: Wrong.
4: 이렇게 자영.
0: 자영.
4: 열다섯 개.
0: 15.
2: 어, 땡입니다.
0: Wrong. What?
1: 아이리 여덟 개.
3: 아니야. 귀만 해도 여덟 개가 넘어.
0: You know what? Just tell us the answer. 답변.
2: 지금 말한 것 중에서 더 높게 불러봐.
0: 더 높게.
3: 영은 두 개.
0: 22. 아,
6: 최현정 스물 개.
0: 20.
2: 땡입니다.
0: You know what, Adam? 그냥 뭐야, 답 말해주세요, 제발.
2: 아름님 답을 얘기해주세요.
3: 답을
2: 지금 말한 것보다 높게 말해봐.
0: 더 높게요?
1: 26.
2: 어, 땡입니다.
4: 우리가 보는 거 말고
2: 내가 그러니까 다 안 끼고 다녀서
4: 배꼽이랑 더 있단 말이야?
2: 다 안 끼고 다녀서
0: 그냥 More 말해줘요, than 26. Just tell me the answer, Adam. What is the answer? 답이 뭔가요?
2: 24개.
0: It was 24. 아, so no one gets a point for that.
2: 야, okay, all right.
0: 네, 지금 아이디 gets a point, 아름 gets a point, 현정 gets a point. Okay. That was really hard. But let's move on to the last person, 영은. 이제 마지막으로 드러머 영은님의 질문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영은님만의 숨겨진 재능이 있다면요. What's a secret talent that would surprise us? Who knows the answer?
6: 최현정.
0: 현정.
6: 수학 귀신. 수학 잘해요, 영은이.
0: She's good at math. Is that correct?
3: No.
0: No, not correct. Who knows the answer?
4: 숨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0: It's a secret. How would they know?
3: 맞지만 no. 아이디.
0: 아이디.
3: 피아노 치기.
0: Playing the piano.
3: No.
0: No. 그 자영
3: 요즘
4: 영은이도 모른다.
3: 아니야.
0: 영은 다스님이
6: 최현정.
0: 현정.
6: 손재주 좋기.
3: 오. No. 그 요즘
0: Crafty?
4: 힌트 줘봐. No. 힌트.
0: Think about the recent times.
6: 최현정. 원하는 가챠 뽑기.
3: Oh, oh no.
6: 원하는
3: 가챠 못 뽑아요서.
0: Getting the gacha doll that she wants. Okay, 현정.
6: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진짜 잘해.
0: Rock paper scissors.
3: 가위바위보 잘하긴 하는데 그러게 그것도 있네.
0: 여러분 이쯤이면 모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3: 몰라, 알려드릴게요.
0: 답이 뭔가요, 영은님?
3: 저는 요즘 제가 외장하드를 제가 기억력. 제가 멤버들이 나 이때 뭐 입었지? 하면은 저희가 다 기억해요. 너 이때 맞아. 뭐 입었잖아. 너 이때 뭐 입었잖아. 이러고 내가 약간 현정이는 내가 뭐래 자기가 맞아요. 뭘 했는지 몰라요. 제가 다 말해줘요. 맞아요.
6: 제가 모를 때 영은아 나 그때 뭐 입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줘요.
0: Okay, so Young is in charge of the memory of the other members. If they don't remember something like what they wore, Young은 would answer for him. So I guess Adam's memory went to Young은. 아름님의 메모리가 이제
3: 영은님으로 갔나
4: 보네요. 알고 있던 거라 얘기를 안 했네.
0: Okay, so it's not quite a secret. 비밀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들 알고 있었던 그런 재능이군요. Alright, well, that was the 나를 맞춰봐 game. Guess who or guess me. And the points are Adam, you earned 1 point.
2: Yeah.
0: 아름님 한 포인트, 아이리님 한 포인트, 다음에 현정님 1포인트죠. 아쉽죠. 아, 영은님. 1점씩. 했네요. 이긴 분이 지금 우리 엔딩 요정 하기로 했는데 세 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풀샷으로 네.
2: 동생들한테 넘기겠습니다.
3: 다섯 명 다 잡아주세요.
0: All right, a full shot. You know what?
3: So that
0: we want to see it quickly. So let's move on to the second live performance. 이제 두 번째 라이브로 그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이죠?
4: 또 나야? 알겠어, 오케이. 저희가 롤더다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롤더다이스는 이번에 크록티칼의 시연 언니와 함께 콜라보를 했던 곡인데 이제 CD에는 이제 제 버전, 솔로 버전으로 또 들어가거든요.
0: Okay, so this is a Roll the Dice and the solo version is also included for 자영 in this song as well.
4: 그래서 그 버전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0: All right, and this is that very version. Let's take a listen to it after our program participation guide. Got questions for our guests? Send them in right now. Tune In Time is where your questions get answered. From real stories to full-on fan moments, we want to hear what you want to ask. Drop your message on the Culture Crunch board on the Arirang website, email culturecruncharirang@gmail.com, or DM us on Instagram @culturecrunch_arirang. We'll pass your questions straight to our guests. This is your shot. Don't miss it. And with that, let's keep crunching.

퍼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1: 생고도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2: Beautiful, juicy part.
0: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dakgalbi.
2: Oh, yes.
1: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청소하는 거예요?
3: 술 나오는 거예요.
1: 소주예요?
3: 네.
1: 오!
0: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yeah.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1: Hello.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인사드릴게요. 근데 먼저 해외지 친구 인사해야 돼요. 잠깐만요. Hi everyone, welcome, buongiorno, to a new episode of our very, very amazing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the beautiful, delicious food of this beautiful land and, of course, the traditional liquor. Today, I brought you in Andong. It's a must-know location because it's a very, very historical place. To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and to let you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So now, let's go shopping. Oh,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은 여기 어시장도 아닌데 왜 문어가 이렇게 많아요?
4: 그렇죠. 여기는 제사 중일 때요.
1: 아, 제사.
4: 귀한 음식을 예쁘게 문어가 올렸다는
1: 거예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예, 올라가는 거.
4: 안동에는 이제 예식장이요, 결혼식.
1: 결혼식에도.
4: 이제 문어가 빠지게 되면은 아, 그 집에 잘 못했다.
1: 아, 그거 안 돼요? 와. 오, 감사합니다.
0: So, Korean people, when there's a big event, they are praising their ancestors and they are preparing a table to give, to offer to them beautiful food. And this was something that could never miss on that table.
4: 서로 가져드리니까 한번 시식해 보세요.
1: 아, 진짜로?
4: 일단 문어 머리부터 시식해 보시고요. 그냥 드시고요.
1: 오, 머리, 그리고 내장.
4: 살짝 찍어서 드셔야 돼요.
1: 살짝, 이렇게. 버터, 버터예요. 오늘 진짜 녹아요.
4: 하나 드릴게요.
1: 아 진짜로? 네.
4: 맛있게 드세요.
1: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진짜 색깔이 좁고 진짜 단단해 보여요. 그 살이
5: 단단하고 예,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사이사이 보면
1: 예, 예.
5: 피대피
1: 예, 예, 피
5: 치솔질 해줘야 이제 잡내가 없고 덜 비리고
1: 와 그 진짜 분미가 진한 식재료인 것 같아요. 예. 맞죠? 이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로 여기 이 지역에 정통주랑 잘 어울리는 한상 이렇게 만든 것이 보여요.
5: 이렇게 고등마다 네. 어울릴만한 중유주라고 안동 소주가 있습니다.
1: 소주?
5: 안동 소주.
1: 와, 이거랑 같이
5: 구워서
1: 그리고 소주. 이렇게 조금 너무 좋아요. 그 여기 근처에 방문할 만한 양조장이 있을까요?
5: 맹계 마을이라고.
1: 맹계 마을.
5: 맹계 마을 가면 만들 방법도 구경하실 수 있고
1: 그것도?
5: 시음도 할 수 있고.
1: 저 바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거 조금 구매해야 될 것. 저는 이렇게 바로 굽고 싶어서 나비 butterfly 손질. So the butterfly filleting. So that means just open like that. I can put on a frying pan and make delicious crispy skin. 이렇게. 오, 완벽해요. 이거 두 마리. 감사합니다. 오? 이거 딱이죠?
6: 네.
1: 이거 커요. 퉁퉁해요.
6: 10개 중에 제일 큰 사이즈예요.
1: 아, 제일 큰 사이즈. 근데 저는 소주랑 잘 어울리는 요리 저는 지금 좀 생각하는 중이에요. 이거 고등어? 근데 하나도 하고 싶어서 안동 소주랑 닭갈비 잘 어울릴까요?
6: 좋죠.
1: 네, 좋죠. 가능한다면 이거 닭다리살. 다리살.
6: 그러면은
7: 닭 다리만 갈라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0: So now I asked the sajanim to prepare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takalbi.
1: 예. 맛있는 요리 만들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 이 냄새 어디에서? 사장님 시리아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오, 뭐 하시는 거예요? 오, 혹시 이거
0: These machinery are just pressing the sesame seeds and making oil out of them. You can consider this the extra virgin olive oil of Korea. This is the final touch of many, many Korean dishes.
1: 아까 그 안동에 강고등어 구매했거든요. 이거 조금 뿌리면 어때요?
8: 뿌리면 더 맛있죠.
1: 더 맛있죠? 아, 그러면 하나 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 네. 네
1: 감사합니다. 아.
0: I think I shopped too much, but it's really worth it. So let's go to check the brewery, Menge Mauer. Let's go.
1: 시리아입니다. 계세요? 계세요?
9: 어, 무거워.
1: 네, 무거워요. 진짜? 네. 같이.
9: 오, 이렇게 무거워.
1: 어, 감사합니다. 아, 네. 여기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 있어요.
10: 이게 지금 소주 만드는 증류기예요.
1: 무슨 소주 하는?
10: 저희는 안동 소주 중에 네. 한 소주인데요. 저희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료가 밀로 만든다는 거.
1: 밀로?
10: 네, 직접 농사 지은 유기농 밀로 소주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소주예요. 5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1: 어, 근데 혹시 그 진맥, 맥주맥이에요?
10: 네, 그래서 진짜 곡물.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밀을 진맥이라고 불렀어요.
1: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청소하는 거예요?
10: 아니요, 술라우더.
1: 어, 소주예요?
10: 네.
1: 오!
10: 한번 맛보실래요?
0: This is unbearable moment.
10: 괜찮아요?
1: 깔끔해요.
10: 네.
1: 깔끔하면서 근데 전 맛보다 진짜 뒷맛은 더 깊어요.
10: 어, 네.
1: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런 곡물. 곡물의
10: 향이 나죠. 밀의 향기.
1: 우리 이탈리아에서 그라파. 어, 그라파 있죠. 뭔가 그런 향이 나요. 맞죠? 근데 이거 고급스러운 소주 아직 저는 마셔본 적이 없어요.
10: 이제 숙성실 한번 가보실래요?
1: 가봅시다.
10: 네, 자, 짐 들고 가시죠. 제가 요거 하나
1: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10: 아까 증류기에서 나왔지만 이 시간을 숙성을 하고 그래서 나오는 이제 40도 술이에요.
1: 어, 40도. 아, 아까 60도. 근데 이제 숙성돼서.
10: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좀 먹기 편한 도수. 그게 한 40도 정도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숙성돼서 나오는 그 숙성 소주.
1: 오.
10: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를 맛보시고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1: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에이, 이거. 아, 이렇게? 이거 가능해요?
10: 네. 오.
1: 소주 소믈리에인 것처럼 이게 오 다르네요.
10: 네, 다르죠.
1: 완전 다르네요. 그러면 이거

0: 이번에 이거 정수 입 가심 네. 완전히 가심. 근데 아까보다 이거 숙성되는 것은 다 이거 매끄러워졌어요.
1: 네. 네, 두드러워지고. 오,
0: 와 이거. 어야 이거 계속 입안에 맴도는 거. 아까 그 말씀 주셨던 거 진짜
1: 네, 열어드릴게 원하시는 거.
0: 자.
1: 오, 오케이.
0: 어, 왜요?
1: 아 이거는 저희가 버퀴시라고 하는 농사를 짓는데
0: 메밀 버퀴이에요.
1: 네, 도수는 좀 높아요. 한 60도.
0: 어, 그 상관없어요. 근데 맛이 너무 궁금해서 네.
1: 제가 열어서 드릴게요. 특별한 술. 증류소로 오면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0: 꿀 바로 그런 꿀 향이 확 이렇게 나요. 와. 오, 세요.
1: 세요.
0: 어?
1: 60도.
0: 근데 뭔가 상큼해요.
1: 네, 맞아요.
0: 어떻게? 술 때문에 진짜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1: 아, 네.
0: 오, 너무 좋아요.
1: 근데 뭘 오늘 사고 싶어요?
0: 예, 오늘 딱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 맛있는.
1: 이거 뭐예요?
0: 참기름. 근데 바로 찬 거예요. 이게 주인공. 이거.
1: 오,
0: 안동. 예, 안동 하면 이거 무조건 한 고등어죠.
1: 자, 와, 엄청 크고 좋은데.
0: 이거 기름진 음식이라서.
1: 맞아요.
0: 이거 같이 완벽. 그리고
1: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0: 이거 맛있는. 저는 이렇게 큰
1: 닭을 한 마리 사왔어요.
0: 이거 두 마리예요. 두 마리 닭다리 살만. 제가 제일 닭 요리 닭갈비예요. 소주, 닭갈비, 조금 그 매콤한 맛, 이런 꿀 같은 부드러운 맛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님, 전 더 이상 이거 참을 수 없어요. 우리 요리하러 가시죠.
1: 네, 저도 빨리 먹고 싶습니다.
0: 예스! 네,
1: 가시죠. 네.
0: So today, let's cook together 닭갈비 and the salted mackerel. 닭갈비 is a very, very delicious chicken recipe here in Korea. It's stir-fried together with vegetables. So let's start with the chicken. As you can see, it's big, so I have to cut it like they say in Korea, 먹기 좋게. That means for a good size for be eaten.

0: 맛있게 드세요.
1: 맛있게 드십시오.
0: 네.
1: 먹겠습니다. 일단 혼자 먹어보고.
0: 자, 먼저 이거 그 다음에 소주. 아, 저 벼인 줄 알았어.
2: 약간 매운 것 같지만 또 그 고소한 참기름하고 향도 너무 좋고.
0: 이제 우리 소주랑 잘 맞는지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2: 이거 정말 잘 어울려.
0: 기대돼. 예, 맞아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브랜디 같은 느낌 나서 제 생각에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2: 맛들을 도로 약간 단맛이 좀 중화도 시켜주고 이 오크 향하고 얘랑 어쩜 이렇게 잘 맞죠?
0: 너무 너무 잘 맞아요. 오
2: 밥이에요.
0: 밥. 아 이거 진짜 그런 맛있는 소스다 흡수됐어요.
2: 역시 한국은 밥이.

0: 짠, 이제 조금 더.
1: 아니 어쩜 이렇게 맛있고 잘 어울리죠?
2: 진짜
0: 이거 고등어. 하나도 남았어요. 고등어.
1: 그냥 이렇게 아, 찍어 먹는 거. 상큼한 레몬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2: 맞아.
1: 그래서 입에 잡내가 하나.
2: 오늘은 하나도 없어. 다 잡내를 잡아주는 와, 역할이.
1: 진짜 킥 맞네.
2: 근데 이런 조금 나는 소주 어떻게 마실지 너무 궁금해요.
1: 같이 한번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2: 잠깐만. 조금 더 뚜렷하게 맛보고 싶어요.
1: 생선 너무 맛있어요.
2: 와, 살짝 짭짤해요. 근데 이런 단맛도 뒷맛으로
1: 있죠.
2: 네, 있어서 이거 조화가 너무너무 잘 나와요.
1: 저도 이 술을 고등어하고 먹겠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는데 오늘 셰프님 때문에.
2: 진짜?
1: 네, 그런데 그냥 고등어가 아니라 이 소스랑 또 술을 같이 먹으니까 저도 놀라운 반응이에요.
0: I'm happy.
2: 너무
1: 진짜 맛있는데 쌈을 한번 먹어봐요.
2: 맞다. I have to show you how to eat 쌈. Because there's a rule in Korea. If you do your 쌈, you must eat at once.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네,
1: 저도 한번 쌈.
2: 고기, 봄 야채 이렇게 하면
1: 저는 그럼 깻잎으로.
2: 아우 깻잎, 정말 상추. 네, 쌈장.
1: 저는 양파랑
2: 이렇게. Okay, look at this. You wrap it. Actually, 쌈 means wrapping because 싸다 means making a wrap. And then you also have to do like this with the person you're sharing. I really hope that today you enjoyed as much as I enjoyed this adventure.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So I really hope you are waiting for the new episode because I want to bring you in another special place of Korea and let you know a little bit more of Korean history, Korikwar.
1: Wow. Thank you so much.
2: Yeah.
1: 제 생각에 이거를 그 상품으로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어?
1: 파부리 안동상. 실제로 그냥 빈말
2: 우리 같이 이렇게 밀키도로 이거 잘 이거 치맥 소주 한 병 그리고 옆에 이런 거
1: 좋아.

네, 이거 되게 크게 질러주셔도 돼요. 네, 다음 곡 Tiny Dance라는 노래 준비해왔는데요. 제 앨범의 3번 트랙입니다. 3번 트랙이고 굉장히 팝적인 노래를 하나 좀 써보고 싶어서 만들었던 노래고요. 그리고 뭔가 삶이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나의 어떤 나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필 관리라 그래야 될까요? 나의 필을 관리하면서 내적 댄스를 추면서 살아보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타이니 댄스 들려드렸습니다. 아이고. 네, 다음 곡 들려드릴 텐데요. 요거는 뭐 혹시 괜찮으시면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디오 레디오 들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우세요? 어떠신가요? 네. 네. 다음 곡 들려드릴 건데요.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7번 트랙이에요. 저희 앨범 정규 2집의 7번 트랙이었던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라는 노래 준비해 왔습니다. 제목을 이제 왜 플러스로 했냐 이런 건데, 사실 이 노래는 앨범에 넣을까 말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노래였어요. 그래서 제목도 모르겠고 일단은 막 가사는 그래도 완성을 시켰는데, 이거를 이렇게 마무리 지을 만한 어떤 그런 게 안 떠오른다, 뭐 이런 생각에 앨범에서 그냥 빼자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로고가 바뀌었어요. 이제 HHS를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이제 HH로 보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니셜을 만들었는데, 그 로고 나오고 나서 이 로고를 보고선 네, 이 제목 모르겠는데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같은 그냥 그런 제목을 한번 넣어볼까 했던, 네. 그래서 되게 독특한 제목이 나온 넥스 플러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마지막 곡이네요. 네, 농담이고요. 구성상 네, 마지막 곡인데요. 네, 네, 아, 즐겁네요. 이렇게 또 계속 네. 네, 여러분들 이제 오디세이 들려드릴 차례예요. 오디세이 들려드릴 차례인데 이 정도 환호성으로는 들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좀 텐션 올리고 저희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앵콜 들려드릴게요. 네. 네, 오디세이까지 들려드렸고요. 네. 재밌네요. 재밌네. 마지막 곡은요, 이번 앨범의 마지막 곡입니다. 뉴보트 준비해왔고요. 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 이제 곧 또 이렇게 저의 20대가 이렇게 막 훌쩍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아임 라이브와 함께. 네, 매번 올 때마다 너무 즐거운 라이브 하고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와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현상이었습니다.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상이었습니다. 네.

0: 한영숙류 태평모 만나보셨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태평모 보유자 박재희 명인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네, 선생님. 자, 태평모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의상이 엄청 화려하거든요. 당의인 거죠?
1: 네, 이 상의가 당의라고 합니다.
0: 네.
1: 네. 이거는 한영숙류 태평모에서 입는 의상입니다.
0: 네.
1: 혹 그 일반적으로 의상만 보고 네. 태평모가 궁중무용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0: 아닌가요?
1: 네. 근데 태평모는 궁중무용이 아니고 민속무용에 속합니다.
0: 오.
1: 네. 그래서 이 한영숙류 태평모의 의상은 이렇게 이 두록색의 당의에다가
0: 네.
1: 남색 치마 그리고 속에는 이게 붉은색 속치마를 입습니다.
0: 네.
1: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그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0: 네.
1: 그 이 청색이라는 거는 우리 동양 사상에서 음양 오행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청색은 굉장히 청정한 생명을 나타내고
0: 생명. 또,
1: 네. 그리고 홍색은 가장 강력한 그 벽사의 색이죠.
0: 네.
1: 그래서 두 가지 색이 조화를 이루면서 나쁜 기운은 물리치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 그런 뭐 태평성대 또는 국태민안 이런 아주 좋은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0: 그러니까 중요한 때는 꼭 이 춤을 춰야 되는 거군요. 왜냐하면
1: 네.
0: 나쁜 걸 좀 물리쳐야 되고
1: 네.
0: 좋은 건 또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1: 네, 네. 네.
0: 선생님 개인적인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춤은 언제부터 추기 시작하신 건가요?
1: 아, 제가 정식으로 무용을 공부하게 된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반대를 하셔서 이제 저 혼자서 거기 무용 학원을 찾아갔죠.
0: 오.
1: 네, 그래서 선생님께 무용을 배우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부터 춤을 배우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0: 부모님 몰래 갔던 게 시작이네요.
1: 몰래 간 건 아니에요.
0: 아, 몰래는 그러니까,
1: 아닌가요? 네, 이게 반대를 하셨지만 저는 꿋꿋하게 이제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간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아무도 저를 같이 가주신 분이 안 계셔서
0: 정말
1: 혼자서 갔습니다.
0: 중학생이? 네.
1: 중학교 1학년 때.
0: 네. 네. 그러다가 한영숙 명목계 배우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1: 대학을 하여튼 졸업하고 한영숙 선생님께 찾아가 태평무를 배우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때부터 선생님께 이렇게 사사를 받으면서 사제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0: 태평무를 배운 게 선생님이 첫 번째시라고
1: 네.
0: 말하자면 첫 제자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럼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셨겠어요.
1: 네. 그러니까 선생님께 이제 태평무를 시작을 하고 굉장히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태평무의 뭐 그 다양한 그 발 동작이라든가 또 선생님의 그 절제미 그리고 아주 단아하고 깨끗한 그런 면
0: 네.
1: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은 이제 뭐 강습회를 가신다든가 또는 대학원 강의를 가신다든가 이런 때는 저를 꼭 그 시범 조교로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저는 정말 너무나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참 일찍 자꾸 하셨어요. 70세 되시던 1989년에 자꾸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 춤이 굉장히 아주 모든 그 무용인들의 그 선망의 대상이 되었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는 정말 선생님께 처음 태평무를 배운 제자로서 이 태평무를 지키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공연은 물론이지만 뭐 강습회라든가 이렇게 뭐 요청하는 곳이 어디라도 막론하고 저는 다 가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 태평무를 조금이라도 더 보급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 좋은 훌륭한 그 태평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2019년에 보유자로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장 정말 선생님이 보고 싶고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선생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답을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하고 다 같이 선생님 묘소를 찾아서 그 인증서를 가지고 가서 그거를 보여드리고 선생님도 많이 기뻐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이 태평물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참 감격스러웠어요, 그 당시에. 네.
0: 그럼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전통 춤의 멋이란 무엇일까요?
1: 우리 무용은 사실 모든 예술 중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전통 춤은 그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는 그릇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통 춤은 추는 것이 아니라 추워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억지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추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부터 저절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저절로 추워지는 거. 와. 이게 바로 그래서 이제 그 진실되고 좋은 춤을 추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마음이 자연을 닮아가고 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비워서 무아의 경지에 이를 때 그때 추워지는 춤이 정말 우리 전통춤의 본령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어려운 말씀 같으면서도 뭔가 본질을 찌르는 것 같은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이제 이런 생각이 담긴 우리 춤을 다음 무대에서 계속 보여주실 텐데요. 박재희류 가인 여옥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이 춤은 어떤 춤인가요?
1: 네, 이 춤은 그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그 한국의 전통 춤의 장르 중에서 그 입춤에 속하는 춤입니다.
0: 네.
1: 이 춤은 2006년도에 이제 초연을 해가지고 네. 꾸준히 지금 공연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춤을 안무할 때 그 한영숙 박재희로 이어지는 그 춤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특성과 정서를 기반으로 해서 안무한 작품입니다.
0: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멋, 선생님께서 표현하시는 네. 그런 멋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네,
0: 네 그럼 다음 무대 잘 부탁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그러면 우리 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박재희류 가인 여옥 함께 감상하시죠.

개성 있는 젊은 국악인들의 무대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오방가르드입니다. 이 오방가르드에서 오방은 우리 전통의 색깔인 오방색을 뜻하고요. 여기에 자유로운 예술 표현 양식을 뜻하는 아방가르드를 합쳐서 오방가르드라고 팀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 이 팀은 전통 음악인 판소리와 민요를 기반으로 자유롭고 실험적인 음악을 만들고 있고요. 남녀노소 또 세대와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국악을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국악에 대한 편견을 깨고 우리 음악을 널리 알리고 있는 오방가르드의 무대에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Wow. Oh, this is a bidding. 에너지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0: 네.
2: 와우.
0: 오.
1: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아.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 Yes. Perfect.

15년 전에 그 엄마 책에 제가 짧게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엄마 요리 책이 나오면 나도 하나하나 배워서 엄마처럼 요리 잘해야지. 요리하는 것으로 행복해지면 좋겠어. 엄마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제 제가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썼던 편지 말대로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0: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아이주도 이유식을 유행시킨 아이주도 이유식 1세대 인플루언서 라인맘으로 알려진 오칸나입니다. 아이주도 이유식은 소근육 발달의 기준이 되어서 아이가 집을 수 있으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쥐고서 먹을 수 있으면 그거를 씹는 능력 연습하면서 스스로 발달시킬 수 있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하는 거라 가지고 같은 음식을 같은 시간에 이렇게 같이 함께 즐기는 게 이제 아이주도 이유식의 핵심이에요. 보고 참고할 때가 저도 없고 요리책도 별로 없으니까 내가 이거를 사람들에게 먼저 이제 사례로 이렇게 포스팅하면서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유식 시작한 그 첫날부터 이렇게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왔어.
1: 어, 한나 왔네. 오느라 수고했다. 얼른 부산에서 오느라고 배고플 텐데 얼른 밥 먹어. 아침이 늦었는데
0: 못 차렸어.
1: 엄마는 먼저 먹었어. 얼른 네 좋아하는 전복집 끓여놨어. 안녕하세요. 저는 오칸나의 엄마이고 요리 천사의 행복 밥상이라는 요리 블로거를 18년째 운영하고 있는 요리 인플루언서 요리 천사 윤희정입니다. 제 블로그를 보면은 우리 집 밥상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친정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집 밥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밥상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요리를 하게끔 하고 자기 손으로 가족들의 음식을 해주고 그런 마음 들게끔 하는 것

0: 근데 뭐 이번에 엄마랑 뭐 하고 싶은 요리가 있다며?
1: 또 나 멸치볶음 사실 저번 주에 했거든. 근데 그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0: 여기 우리 그 같이 쓴 책 있잖아. 여기 보면은 여기에 그 저기 아몬드 멸치볶음 나와 있잖아. 너한테 많이 해줬던 음식인데 그때 우리 책 만들면서 여기다 이렇게 다 레시피 적어놨는데 이대로 하면 되는데.
1: 그 친정엄마 요리백과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 결혼하기 전에 이제 엄마한테 되게 기본적인 한식은 배우고 결혼해야겠다 해가지고 엄마한테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엄마가 블로그에 아들, 딸 홀로석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저랑 이제 요리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제 요리 잘 모르는 초보자들에게 알려주는 형식으로 그거를 이제 포스팅을 하셨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책으로 나온 게 친정엄마 요리 백과예요.
0: 근데 그 요리 책은 정말 그 하나하나가 정말 굉장한 그 애를 낳는 것 같은 그런 힘듦이 있었던 거거든요. 아, 딸 애들한테도 그렇고 손주들한테도 그렇고 이렇게 나 너무 열심히 살아왔구나. 그래서 애들한테 참 엄마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는 게 전 너무 고맙게 너무 자랑스럽죠. 내 스스로가 많이. 하여튼 뭐 오늘 그 재료 있으니까 엄마랑 같이 한번 만들어보고 싸가지고 가.
2: 그래.
0: 엄마가 또 뭐 하는 요령이 따로 또 있나 보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하는 거 보고.

0: 많이 보지 않니?
1: 어, 그만.
2: 나도 항상 이거
0: 이렇게 양념에 넣어서 볶는 게 아닌 거 알지? 양념에 넣어서 볶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거를 따로 볶아내야 돼. 멸치를 이렇게 볶아줘야 되는데 엄마는 손을 넣고 잘 해. 이게 볶다 보면은 멸치에서 습기가 올라오거든. 그러면 이제 이 손에서 습기가 느껴지는데 그런 습기가 안 느껴질 때까지 볶아주면 돼. 이렇게.
2: 내가 손으로 안 해가지고 좀.
0: 그렇지.
2: 덜 볶아졌나.
0: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 이거 멸치 볶을 때 손 넣으면은 뭐 손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괜찮아. 이렇게.

0: 근데 너는 어렸을 때 편식 많이 했는데 라이미는 좀 어때? 라이미는 뭐 아이즈도 유식하고 그랬으니까 좀 덜하긴 할 텐데.
1: 좀 하는 편이긴 하지. 어. 일단 매운 거는 아예 안 먹고.
0: 맞아.
1: 근데 뭐 다양하게 먹긴 먹어. 근데 내가 이 엄마가 내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음식을 해준 것처럼 나도 이제 라임이 입맛에 맞춰서 음식을 해주니까 내 음식은 이제 잘 먹는데 먹지. 밖에 음식을 약간 급식 뭐, 같은 걸
0: 결론적으로 비슷하긴 하네. 너네들 자랐을 때랑 비슷하긴 하네.
1: 제가 어렸을 때 편식을 좀 했었어가지고 엄마가 이제 골고루 먹이려고 진짜 많이 애를 쓰셨거든요. 우리 라임이도 이제 식탐도 없고 먹을 거에 크게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는 친구다 보니까 더 맛있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다양하게 먹이려고. 그래서 우리 라임이가 그 엄마의 노력을 좀 알아주고 우리 라임이도 저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그런 건강한 식습관이 몸에 배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일단 고추기름이 집에 없기도 하고 만들어서 사용해 보려고. 그래서 먼저 기름 식용유를 한 컵 정도 이렇게 부어가지고 좀 약한 불에 달궈줘야 돼. 요거를 어떻게 불을 어느 정도 달구면 달궈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게 정도가 안 되잖아.
1: 나 집에서 이거 해봤거든. 어. 요리책 보고.
0: 그럼 사막히 태워 잘못하면.
1: 어. 다 태웠어.
0: 그럴 때 이거 고춧가루를 넣어봐야 돼. 이렇게 타지 않고 거품이 나는 정도.

0: 양념을 계량할 거야. 엄마는 또 그 계량해서 하잖아. 문대중으로 안 하고 우리 집 보면서 계량을 하니까 엄마가 되게 정확하게 만들거든 레시피를. 네, 그래서 엄마도 이거 항상 보고해. 그러니까 좀 불러줘봐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막 젓지 말고 이거 바글바글 끓여줘야 돼.
1: 그래?
0: 막 이렇게 휘젓지 말고.
2: 나 완전 휘젓는데.
0: 스르르 녹을 때까지. 엿을 만드는 작용을 하는 거야. 설탕이 들어간 걸 자꾸 저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
2: 아니 나는 하도 후터지니까. 약간
0: 스르르 녹아서 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그대로 내주는 거야. 그래서 그 엄마도 필요하고 요리 선생님 필요한 거야.
2: 살짝 다르네.
0: 이게 막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좀 넣어주면은. 좀 더 윤기나게, 윤기나게 한다 그러지? 참기름 조금 떨어뜨리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깨소금 넉넉히 넣고 그러면 다 됐네. 넣어줄 거.
2: 간단하네.

0: 연하자는 네가 나보다 더 많이 하잖아. 이제 전문가잖아.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이렇게 붙이는 거 이렇게 봐주고 할 테니까. 오늘 뭐 엄마가 만든 거 먹고 싶긴 하겠지만.
1: 그러면 잘하니까. 엄마가 내가 뭐 잘 하는지 한번 지켜봐줄래? 옆에서 봐줄게. 같이 하자. 엄마 앞이니까.

0: 빨리 묻히고 내가 오늘은 옆에서 조수할게. 이거는 내가 조수할게.
1: 엄마 근데 어떻게 연어로 전을 만들 생각을 했어?
0: 이제 뭐 연어가 두뇌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니까 또 너희들한테 많이 먹이려고 생각을 했는데 요리책을 뒤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치즈가루를 넣어서 만든 연어전이 있더라. 그래서 그거 보고서 이 요리법 참 특이하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또 그 약간 치즈도 들어가고 또 파슬리 들어가고 버터에 부어서 그런지 너랑 오빠가 잘 먹더라고. 그래서 이걸 많이 하게 됐지. 그래서 이거 뭐 요리책 쓸 때도 들어가고 이걸로 또 요리 강습도 하고 그랬어.
1: 라이미가
0: 오래됐지? 이거 굉장히
1: 제일
0: 오래됐지.
1: 좋아해.
0: 그러니까 라이미까지 먹게 됐으니까. 이거 그때 너 시험 보고 공부하고 그럴 때 이거 진짜 많이 해줬어.
1: 이거 순도시락에 올렸었잖아?
0: 오메가3도 많다 그리고 두뇌에 좋은 음식이라고 그때 막 한참 야단이니까 연어는 언제나.
1: 그때 잘 뉴스에도 먹어주니까. 나오고 막 그랬잖아.
0: 그래서 이 연어전이 아주 히트 작품이야, 히트 작품. 수능 도시락은 수능 보는 날 엄마들이 그 시험 보는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응원이잖아요. 수능 시험 볼 때 물어봤더니 한나가 나 신경을 많이 쓰면 소화가 잘 안 되고 힘드니까 죽도시락이 나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날 소울이 나온 야채죽이랑 그러니까 한나가 뭐 연어 좋아했으니까 연어전 만들고 그 멸치볶음 들어갔어요. 멸치볶음 들어가고 그 시험을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동안에 모의 수능 봤던 것보다 그날 당일날 봤던 수능이 제일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중에 뿌듯했죠. 나중에 이제 애들이 시험을 보고 둘 다 다 명문대에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이제 블로거에 그 수능 도시락이 계속 남아있어서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되고 또 그게 많이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1: 나는 좀 치즈를 많이 넣어.
0: 치즈를 더 많이 넣네? 엄청 많이 넣네? 엄마는 이렇게까지 안 넣는데? 엄청 많이 넣네? 파슬리 가루 좀 넣어?
1: 레시피에는 이렇게 많이 안 돼 있는데 난 더 많이
0: 라이미가 치즈 넣는 걸 좋아하는구나.

0: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줬어?
1: 응, 그럼. 이제 이렇게 엄마처럼 이렇게 뭐 다양하게 해주진 않아도 할머니가 워낙 깔끔하고 솜씨가 이렇게 야무지시잖아. 그래서 음식 해놓으시면 다 맛있었어. 그래서 엄마 어렸을 때 할머니는 주로 뭐 나물 종류나 뭐 그렇게 보통 한국 사람이 먹는 거 많이 해줬는데 또 엄마도 엄청 잘 먹었지.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머니, 엄마, 너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이 요리 습관이 내려갔던 것 같아. 요리 잘하는 습관들이.
0: 근데 나는 엄마가 또 미국에서 한국 왔을 때부터 계속 요리를 했으니까 요리 선생님이었잖아. 그래서 엄마는 늘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침에 나 깨울 때 막 한나야 그럴 때 얼굴 만지면서 이렇게 깨우잖아. 그때 항상 손에 저 아침 메뉴에 그 냄새가 나.
1: 유혹이 있지.
0: 제가 라이미한테 항상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너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항상 해준 엄마 있어서 좋겠다. 어? 이런 엄마 어디서 봤냐 이런 얘기 진짜 자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라이미가 항상 그때 이제 대답을 하는 게 엄마 있잖아, 엄마도 그런 엄마 있잖아, 서울 할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를 또 엄마 레시피를 보고 똑같이 해주는데 그럴 때 보면

이제 엄마가 많이 생각나곤 해요. 엄마 레시피로 이제 똑같이 먹긴 하지만 맛이 또 약간 다르거든요. 엄마가 직접 해주는 거랑. 그래서 저도 좀 힘들고 그럴 때는 아, 엄마가 나도 맛있는 음식 원하는 거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곤 해요. 그래서 엄마 집에 오면 저도 이제 밥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 엄마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0: 자, 지금 막 만들었으니까 우리 한번 맛 좀 보자.
1: 잠깐만. 나 엄마 집 왔어.
0: 그래? 아, 맞아. 나도 찍어야 돼. 나도 찍고
1: 스토리에 먹자. 올려야
0: 우리 찍고 돼. 먹자. 나도 깜빡할 뻔했네. 이거는 재료는 연어라 약간 양식 같은 재료인데 이렇게 한식으로 전을 부쳐 놓으니까 그지 좀 특이하긴 하다. 외국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아.
1: 외국 사람들도 연어를 좋아하잖아.
0: 그리고 이게 좀 식으니까 치즈 때문에 약간 겉이 좀 바삭해지는 것 같아. 약간.
1: 아주 풍미가 좋아. 고소한 맛이 있어.
0: 딱 좋아. 치즈 많이 넣으니까 더 맛있네.
1: 그지?
0: 다음에 엄마도 그렇게 해야지.
1: 치즈 반, 달걀 반이야.
0: 맛있네. 이거 몇시 먹고 먹어봐. 너가 안 됐다 그랬는데 딱딱 지금 아따가 안 맞게 잘 된 것 같아. 딱 좋지? 바삭하고 완전 짜지도 않고
1: 적당히 달고 고추 기름이 들어가서 보기엔 안 매운데
0: 안 맵지 별로. 그렇지 생각보다 안 맵고 그거 봐. 그러니까 이제 캡 펼쳐놓고 그거 그대로 해봐. 오늘 배운 대로 엄마가 해주는 게 맛있지? 역시?
1: 자 잔뜩 싸가야지. 이제 제가 결혼하고 브라질에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음식을 대부분 다 해먹다 보니까 그 엄마 또 레시피를 보고 많이 해먹게 되었거든요. 근데 멸치볶음, 엄마 멸치볶음 제일 좋아하는데 그 맛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이제 1년에 한두 번 이제 한국에 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엄마 멸치볶음을 잔뜩 싸가지고 가서 이제 냉동실에 얼려놓고 굉장히 그 아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 집에 이 책 있던데?
0: 그럼 뭐 이거 엄마니까 보관하고 있는 요리책이지. 이거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요리책이야. 이게 너네들이 이렇게 공부 잘했다고 이렇게 낸 요리책이야. 글을 보면은 너네들 소감도 여기 다 적혀있네. 진짜 오래간만이다. 뭐라고 썼어?
1: 뭐라고?
0: 오빠는 뭐라고 썼을까? 또 너는 뭐라고 썼고? 너는 아 언니 엄마가 한번 자세히 봐야 되겠다. 여기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걸로 식단을 짜서 신경 쓰는 엄마가 고맙다고 썼고 또 요리책 나오면 하나하나 배워서 엄마처럼 요리 짱 잘해야지 이렇게 썼네. 지금 뭐 그래서 하긴 지금 뭐 잘하고 있지 한나가
1: 그치 요리, 잘하고 그렇지. 있지.
0: 이유식도 책도 내고 또 엄마랑 요리식도 내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네. 잘하고 그렇지. 있어. 이제 요리천사 행복밥상을 썼을 때는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그때는 요리책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책 그 나오고 났을 때는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넘겨봤죠. 그리고 책도 다 주변에 나눠주고 막 되게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1: 엄마는 요리로 그 관심과 사랑을 표현을 하셨으니까 그게 이제 많은 응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 않게 공부도 하고 또 엄마는 꿋꿋하게 엄마로서의 역할을 또 다

0: 하시고 또 본인 일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다 해야지 하면서 그 딸로서 또 학생으로서 열심히 지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애도 낳고 보니까 이게 말로 응원을 하고 아무리 뭘 좋은 걸 해주고 해도 이게 표현이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와닿지가 않는데 저도 저희 신랑이랑 우리 아이한테 밥상으로 많이 사랑을 표현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것 같아요.
1: 한나가 일단은 그렇게 요리를 해가면서 그런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 봤을 때 제가 무엇보다도 기쁘죠. 그게 가장 기쁜 일이고 할 수 있으면은 더 나이가 들 때까지 해줄 수 있으면 항상 이렇게 제가 만들어도 먹고 또 부모님들도 해드리고 아들 며느리한테 좀 해주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요리를 해주는 것이 내가 내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2: 아이고 우리 한나 이제 잘 가. 잘 지내고.
0: 고마워.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9살 이전은 전혀 기억나질 않고 가끔 이상한 꿈도 꾸시고.
2: 이 인물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좀 닮아 있으면 좋겠다.
3: 엄마, 이제 엄마 이름으로 살아갑소.
4: 'K-Story' brings you the film My Name. It's about a woman who lived through the Jeju April 3rd uprising and massacre as a child, who still suffers memory loss as a mother raising a son alone. It was invited to the 76th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o rave reviews, and international interest is high. Veteran director Jung Ji-young directed, and the cast strong acting, especially that of leading actress Yeom Hae-ran, draws attention. Young actors Shin Woo-bin, Choi Jun-woo, and Park Ji-bin came together for the intergenerational narrative.
5: 봄이네.
6: 엄마, 나 이름 찾았어.
5: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조금씩 더 보여.
1: 왜 남자아이 이름을 영욱이라고 지으셨어요?
5: 이제 그 보리밭만 찾으면 돼요. 난 꼭 찾을 거라.
3: 이제 엄마 이름으로 살아갑시다.
4: Let's watch the movie, My Name. It's the year 1998, Jeju Island. For this team, a new name is far more important than a ping pong game. He does have a reason.
7: 이영옥? 영옥 씨 언능 들어앉죠?
4: His name could be commonly considered a girl's name.
8: 정 이름 바꾸고 싶으면 너 얼음등 바꿔. 이영옥은 동의 못 해주나.
9: 요즘 세상에 여자 이름 남자 이름이 어디서? 빛날 영예 오곡 빛나는 보석 얼마나 좋으냐.
5: 아, 엄마.
4: His mom is unmoved.
5: 엔네. This
4: strong mother who raised him alone has her own issues.
1: 9살 이전은 전혀 기억나질 않고 가끔 이상한 꿈도 꾸시고 저랑 편하게 수다 떤다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5: 말 안 된 평생 다 알고 살던 병이 퍽이나 나크라.
4: Anxiety and dissociative symptoms that worsen every spring. However, she could neither remember why nor guess the cause. Her symptoms have been growing more serious.
1: 큰일 날 뻔하셨네요.
4: So she starts getting therapy.
1: 눈을 감아 볼게요.
4: And looks back upon her memories. They start to come back to her in bits and pieces.
5: 미숙이가 국민학교 5학년 되더니 돈 벌어오게 된 월남에 가신디.
1: 미숙인 누구죠?
4: The name was painful to her.
5: 오늘은 그만 없죠. 나 이제 이거 안 오지. 여기 안 오크라.
4: Jeong-sun was very troubled by the name she remembered. After that day,
1: 다니시다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길, 동네, 풍경을 만나면 잘 살펴보세요.
4: Her repressed memories return.
5: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조금씩 더 보여. 어린애 둘이 보리밭을 막 뛰어가. 하나는 난데 또 하나는 누군지 잘 모르거라.
1: 아직은 기억을 거부하는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미숙이 얘기하다 그만뒀었죠?
4: Finally, Jeong-sun decides to face her past.
5: 나 다 말하든 미숙이는 나 딸이라. 지하방을 끔찍이도 따랐던 나 딸. 근데 모든 것이 바뀌어서 지하방이 월남에서 돌아온 다음부터 아방은 막 순하고 믿음직한 얼굴을 전쟁터에 놔두었어.
4: Even to the tragedy that befell her daughter in Gwangju, where she had gone to attend college away from her father.
5: 그게 가해하고 나 팔자를 갈라놨죠.
1: 80년 5월이요?
5: 연애하던 남자가 대학생인데 정말 죽었구나.
10: The troubled times impacted Jeongsun's family head on.
5: 아기 낳는데 그치록 힘들어한 게만은
10: In the end, her daughter died.
1: 그럼 아이는요?
5: 가위가 영옥이라.
10: She had chosen to bury her daughter's memory in order to safeguard the child that was left to her.
1: 왜 남자아이 이름을 영옥이라고 지으셨어요?
5: 호적에 올릴 때 그 이름이 불쑥 떠올라신디. 그 이름이 조한.
10: Who did the name Young-ok belong to? Afterwards, she slowly begins to recall her childhood memories, and she remembers someone who was constantly beside her. And along with those memories, memories of terror.
1: 친구 얼굴이 기억났네요. 군인들이 보였고 총소리도 들으셨어요. 그 기억을 감당하시지 못하면
5: 가이랑 놀던 바닥도 찾으신데 이제 그 보리밭만 찾으면 돼요. 난 꼭 찾을 거라.
10: Meanwhile, Young-ok.
11: 우리 엄마 쓰러지실 때 막 정신병이랜 떠들었다며?
12: 뭐? 어떤 놈들이 그런 말을 해?
13: 아, 우린 다 늘었신디.
14: 나 들었다.
15: 뭐하매, 민족.
10: Ends up manipulated by his peers to fight his best friend, Min-su.
13: 야, 민족아.
10: Just then, Jeongsun decides to tackle the task of getting back her painful memories. What is the mystery behind the name Young-ok that will help recover her past? A truth hidden behind a painful secret. It is the movie My Name. Let's hear the backstory. The film is based on the winning entry of the Jeju April 3rd Peace Foundation screenplay competition. Production began with crowdfunding support.
16: 이름을 찾아가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다. 이 그 아이디어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 출발해서 한 2년 동안 열심히 고쳐서 이 영화는 어떤 투자자가 특정한 사람이 없어요. 텀블벌 통해서 만 명의 사람들이 4억을 모아줬고 그것을 시드머니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10: Actress Yeom Hae-ran took on the role of Jeongsun who lived through a tragic era.
2: 정순의 캐릭터 자체도 평평하거나 전형적인 느낌이 아니었어요.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한 그 인물이 굉장히 대칭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충분히 좀 매력이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작품들이 워낙에 많은데 작품들을 많이 참고했고요. 증언집이 저에게 어떤 것들을 좀 일으켜준 것 같아요. 실제로 증언하셨던 분들의 육성을 듣는 거, 창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분들의 언어를 많이 봤습니다.
10: New face Shin Woo-bin showed off a warm mother and son relationship in his acting debut.
17: 솔직히 사삼에 대해서도 잘 몰랐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진짜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시나리오를 읽으면 읽을수록 사삼보다도 사삼을 겪은 한 가정, 행복했던 모자 관계 이런 거 같더라고요. 시나리오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우리 엄마도 생각나고 아빠도 생각나고 이러면서 최대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10: Another facet of the movie was Young-ok's troubled school life marred with violence and power struggle caused by 경태, acted by 박지빈.
17: 경태라는 역할은 그때에도 그리고 또 지금에도 충분히 존재하는 캐릭터라고 봐요. 그래서 경태라는 인물이 주인공인 영옥의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감독님한테도 많이 자문을 구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10: The violence Jeongsun experienced in her childhood and the violence Young-ok experiences at school intersect.
16: 우정의 회복, 연대를 통해서 그 폭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폭력이든 그 폭력에 맞설 수 있는 것은 단 한 사람의 저항이 아니고 그것을 공통적으로 극복하자는 연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10: About finding hope beyond scars, it is the movie My Name. The character that K-Story recommends you focus on in My Name.
5: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조금씩 더 보여.
10: Is Jeongsun, a woman with repressed childhood memories who suffers dissociative symptoms every spring.
5: 근데 모든 것이 바뀌어서 지하방이 올라면서 돌아온 다음부터
10: her life of having lived through Korea's painful modern history. Actress Yeomera took on the role of Jeong-sun and delivered a performance of profound depth.
16: 볼 것도 없이 주인공을 여배우로 맞죠. 연기가 맛깔나고 리얼해요.
10: In particular, the scene where she dances while swallowing tears in the green barley field of Jeju, after all her memories have returned, is quite powerful.
2: 고통의 그 장소에 보리밭에 갔을 때 기꺼이 이제 마주하겠다. 굉장히 좀 벅차오르고 고통스럽지만 정면으로 봐야 되겠다.
10: Critics say it's an excellent performance by an actress known for impressive acting. A story about moving beyond a painful past. It is the movie My Name.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홍단비 청년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선생님, 네. 제가 머구리란 단어를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머구리 뜻이 뭐예요?
1: 머구리는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1800년대 후반에 머구리 빼기가 제주도 해안을 둘러싸고 우리 제주도 바다를 어마어마하게 밀고 들어왔죠. 그래서 그때 일본어로 모구리라고 하는 잠수하다는 뜻인데 그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머구리가 된 거죠.
0: 같은 잠수사잖아요. 머구리는 장비를 차고 한다는 차이가 있는 거네요.
1: 장비를 차고 안 차고가 하늘과 땅 차이에요. 배녀 같은 경우에는 10m 이내의 바다에서 물질을 한다면 머구리 같은 경우에는 50m까지 들어가요.
0: 50m요?
1: 그리고 해녀 같은 경우에 1분, 2분 정도를 물질해서 채취한다면 머구리 같은 경우는 1시간, 2시간을 물 밑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길이 여태까지 닿지 않았던 40m, 50m 수심에 들어가면 전복하고 해산들이 거의 깔려있다시피 했대요.
0: 제가 잠수복을 한번 봤는데 무게가 많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1: 제가 바로 이 장소에서 머구리 전체를 착용하고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2: 아, 직접
1: 네,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 투구하고 모든 걸 착용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제가 힘이 굉장히 좀 센 편이에요.
3: 입만 벌리면?
1: 근데 못 일어나겠는 거야.
0: 몇 킬로인데요?
1: 너무 무거워갖고 한 50킬로 되니까.
2: 50킬로요? 네.
1: 그냥 맨몸으로 일어나는 거와 달리 제가 손을 무릎에 짚고 일어났어요.
0: 그 장비를 입고 그다음에 산소 호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호수 같은 거를 달고 그걸로 이제 산소 주입을 하면서 아마 이제 작업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어떤 식으로?
1: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배 위에서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산소 공급도 공급이지만 이 배가 움직이잖아요. 배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호수가 배가 움직임에 의해서 꼬이게 되는데 이 꼬이지 않도록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 위에 퐁이라는 걸 달아요. 배 뒤쪽에 마치 돛대같이 이렇게 다는데 이게 배가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단다고 해서 배가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순간도 이 호수가 꼬이는지 안 꼬이는지를 눈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0: 그럼 머구리 잠수부들은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팀이라고 해야 되나?
2: 네.
0: 와, 그 신뢰관계라는 게 형성이 안 되면 작업을 할 수가 없겠네요.
1: 제가 있을 때 다섯 분의 잠수부들이 계셨으니까 그 잠수부들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생생한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어떻게 계신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찾아가 봐서 한 분씩 한 분씩 이야기도 듣고 인사도 드리고 오랜만에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0: 이거 키피.
1: 어유, 안녕하십니까.
0: 아이고, 어머니 계셨네.
2: 아이고,
0: 아이고,
2: 반갑습니다.
0: 한눈에 알아보시네.
2: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0: 아이고.
2: 예, 도로세요. 커피 한잔 드세요.
0: 아이고, 이제 촬영한다고.
3: 시베리라고 그게 와가지고.
4: 시베리.
5: 시베리.
3: 돌아가실 때 되니까 나 그로 인해 가지고 열이 왔어. 그 한참 코로나 그 난리 칠 때. 그때요, 고마워. 그 열이 나가지고 이 잠수기 시베리라 이렇게 몰래더라고. 옛날에 이런 그 이런 가만 이런 걸 덮어씌고
4: 의사들이 그 시베리를 몰랐네.
3: 몰라가지고
4: 그 잠수병이 힘들게 하고 사람을 좀 무서워요.
3: 그래서 나와가지고 한 달 안 돼가 돌아갔었어.
4: 이거지, 이 사몽, 사몽이 할아버지, 그다음에 이주옥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이고 우리 동준이 할아버지.
3: 동준이 할아버지 우리 영감.
4: 그럼 영감 의자에 앉아가지고 미역 채취하고 이런 거.
3: 이제 이거 다 찍어놨네. 내가, 할머니는 오늘 처음 봤는데.
4: 내가 이건 몰래 찍었지.
3: 추억이지. 34살에 시베리가 왔댔어.
6: 너무 빨리 왔다. 그 김광정이 동생이죠. 형이 아프니까 그걸 물려받았고 했죠. 아니 34살에 시베리 왔으면 힘들 텐데.
3: 그래도 살아야지 어떡하나. 삼남의 공부 다시 하고. 할아버지가 64살까지 물에 종사했잖아. 시베리 와도.
6: 아이고야.
3: 그래가 그 삼남의 대학은 다 맞춰.
4: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물속에서 40m, 50m에 있으면서 갑자기 물 위로 올라오면은 안 된다는 걸 누구도 몰랐대요.
7: 왜 그런 거죠?
4: 물속에 있다가 갑자기 올라왔을 때 이 칠소가 혈액 속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7: 잠수병의 원인.
4: 그게 잠수병이죠.
8: 옛날에 지가리도 하시고 문어도 많이 잡고 낙가리떼 갖고 미역도 잘 채취하시고 하셨는데 그 우리 아저씨 이거 책 보고 건강한 모습만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해주고 목걸이 가지고 나한테 이거 설명해주고 이거 입혀주고 목걸이 잠수복 입혀주고 목걸이 하시던 어르신들 내가 찾으러 갔더니 다들 안 계신다 이제 익수 아저씨도 안 계시고 동준이 어르신은 옛날에
9: 제일 남아 있다
8: 그러네. 아유, 이제 혼자 남으셨으니까 오래 사셔야 돼. 오래 사셔야지. 혼자 남았는데.
7: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그 머구리 장사들은 계속 해왔을까요?
4: 순식간에 처성과 이성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목숨과 그리고 여기에 수없이 깔려 있는 사실은 황금밭이에요. 그 전복과 해상어. 그러니까 이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황금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숨과 이 경제적인 것들이 맞바꾸는 거죠, 사실은.
7: 위험해도 어쨌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이제 가장들이 결국 그 잠수복을 입고 바닷속으로 뛰어든 거거든요.
4: 뭐 저희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바닷속에서 싸워 나왔던 그 과거의 잠수부들의 이야기죠.
7: 황혜쌤 얘기해서 들으니까 오늘은 좀 바다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4: 바다는 풍요지만 대신에 또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7: 그러네요. 네.

혼자서 내가 공부의 의미를 찾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과정 자체가 만들어져 있었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요. 아직 학부생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금기가 없이 일단 현장에 다들 나가서 발벗고 시도해보는 분위기가 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자립심이 생겨나는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잘 맞지 않는 학생에게는 절망 넣어서 놀았던 게 기억이 좀 많이 남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사실 실기보다도 이론을 배우는 거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미술관 관람을 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걸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스토리를 내가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부분에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쭉 미술사에 관심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혼자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미술사는 굉장히 좁은 의미의 미술사였다는 거를 학교에 오고 나서 알게 됐고, 박물관학이나 제도학 측면뿐만 아니라 미술사를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 그리고 실증적인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사회적인 맥락은 어떻게 미술사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다양한 측면들을 배울 수 있어서 제가 알고 있던 세계가 훨씬 넓어졌던 시간이었다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사실 비평 글을 쓸 기회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평 수업 하나를 들으면은 8번, 10편의 이 글을 쓰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발표된 제 비평 글 중에 첫 번째는 아마 탈라마다니 작가의 작품을 다루었던 비평 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경우에는 제가 그해 여름에 우연히 팔레드 도쿄라는 그 해외에 있는 공간에서 그 작품을 보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한달 정도 후에 보았던 국소시립미술관 전시회에서 동일한 작품을 보게 되면서 저만의 스토리를 담아서 저만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풀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면서 썼던 글이었어요. 그래서 비평의 기회는 다양하게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은 저만의 경험을 담아서 들때 비평 글을 주로 작성하게 됩니다.
1: 인간 학생은 자신에게 더 엄격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습들은 분명히 강의자나 지식 전달자로서 연구자로서의 태도를 전달해야 되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눈에 보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갖고 있지 못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부러웠고요, 한편으로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아린 학생의 어떤 자기절제라고 할까요? 또는 자기에 대한 엄격함?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느껴졌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계속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 생각을 해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혹시나 너무 본인을 엄격하게 재단하다가 자기 스스로 혹시나 번아웃이 올까봐 동력을 소진할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 현명하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비평가는 사실 언어라는 굉장히 비물질적인 것을 텍스트를 통해서 독자와 소통을 하지만, 사실 비평가 자신도 신체를 가지고 있고 물리적으로 전시 공간을 경험한 이후에 이 글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했던 전시 속에서의 경험과 괴리되지 않는 글을 쓰기를 바라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독자가 제가 전시장에 들어가는 그 출구까지는 같이 동행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경험을 주기 위해서라도 공간에서부터 출발해서 전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도 볼수 있고, 또 다른 측면은 작품이 그냥 작품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획 속에서 존재할 때그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미술 작품과 그걸 둘러싸고 있는 맥락을 함께 볼수 있는 방법이 공간과 기관을 같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글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작가, 그다음에 기획자나 독자, 이런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작가분들과 기획자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주변에서 이제 기획하는 분들을 보았을 때 하얗게 불태워서 전시를 준비하고, 그걸 철거할 때는 또 나름의 허탈한 느낌을 들기도 하고, 기획을 마쳤을 때 피드백에 대해서 사실 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열심히 꾸린 이 전시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보았다라는 신호를 좀 주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자분들의 경우에는 약간 가이드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시 전체를 이렇게 이끌고 다닐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여기에 진입하는 과정부터 어떻게 관람했는지를 어느 정도 동반하고 같이 볼수 있도록 초대를 하는 느낌으로 읽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비판적인 내용을 쓸때 가장 크게 고민하게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제가 하는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비판점을 찾으려고 할 때, 어쨌든 최대한 작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려고 했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걸 구성하고 싶었는지를 최대한 글에는 우선 먼저 담아준 다음에 비판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택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방식을 택했고, 그걸 구현하는 방식에서 왜 구조적으로 어떤 일부 한계들이 드러났는지

0: 하는가를 일부 살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작가분께서 의도했던 것들, 그리고 기획자분들께서 의도했던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하면서 제가 발견했던 어떤 한계점들을 나름대로 담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절충안을 나름대로 찾긴 하는 것 같습니다. 글을 쓰고 싶은 궁금해지는 것들이 계속 제 눈에 밟히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의 경우에도 왜 이러지?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생하지? 이걸 이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다르게 볼수 있지? 하는 궁금증이 계속 생기는 경우가 있고, 평론글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꼭 쓰고 싶어지는 전시들이 계속 눈에 보이게 되고, 또 편집 같은 업무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제가 제 글로만 둘러싸여 있을 때 받는 스트레스들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숨통을 트이면서 다른 사람의 글을 타인들에게 전달이 될수 있도록 가공을 해주고 투명인간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게 나름의 숨통이 트이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계속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쓰는 작품들이나 전시들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어떤 매개체로 전락하지는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관심사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뭘 보더라도 제가 원래 관심을 갖고 있던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런 측면들이 저도 모르게 나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을 하기도 했었는데, 비평 글이 쓰이는 그 지면을 하나의 만남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면은 더 쉬운 것 같아요. 기획자가 설정해놓은 공간에 들어가서 작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던 작품을 저의 입장에서 관람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글을 생산해냈을 때, 단순히 이 품을 옮겨 담는 것도 아니고 제 주장을 쓰는 것도 아닌 어떤 이세 가지의 만남을 통해 쓸수 있는 제3의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집중해서 좀 만남의 차원에서 글을 쓰게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술인으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쓴 글을 저는 열심히 써서 제가 만족할 때까지, 아니면은 적어도 제출할 수 있다고 느낄 때까지 수정을 하고 일단은 내기는 하지만, 그게 공개가 됐을 때 과연 누가 읽을지, 읽고 어떤 감흥이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의 글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연이나 전시보다도 글의 경우에는 그 독자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가끔 제 글을 읽은 걸 기억하고 다가와서 이제 이글 어떻게 읽었다, 이 글이 어떤 점이 좋았다라고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접촉들이 있을 때 굉장히 크게 감동을 하고 그럴 때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1: 물론 본인도 본인이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것을 본인의 의견에 적용하고 반영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 친구다라는 그 생각을 본인의 어떤 그 자랑스러운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으로 생각하고 낙담하지 말고 용기 있게 타지에서의 생활도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대학원 과정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사회인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할인 씨를 생각하고 드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일단은 제 가장 가까운 미래의 계획은, 저는 주변에 이제 미술이론 쪽으로 활동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을 봤고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시는지 지켜봐 왔지만, 개인적으로 연구를 위한 내공이 조금 더 쌓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연구자로서의 베이스를 좀더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리서치 능력이 굉장히 강력한 글쓰기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누가 읽어도 편하게 완전히 지식을 가지고, 배경 지식을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글을 쓸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를 딱 정해놓고 그게 이루어지길 바라기에는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긴 한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선택해서 해왔고, 그게 다행히도 잘 됐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좋아하는 거 계속 하면서, 저만의 길이 거기서 발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뭘꼭 이뤄내겠다 이런 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0: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1: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2: beautiful juicy part.
0: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dak galbi.

0: yes.
1: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청소하는 거예요?
2: 술 나오고.
1: 어, 소주예요?
2: 네.
1: 오.
0: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eu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yeah.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1: Hello,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인사드릴게요. 근데 먼저 해외지 친구 인사해야 돼요. 잠깐만요. Hi everyone, welcome, buongiorno to a new episode of our very, very amazing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the beautiful, delicious food of this beautiful land and of course the traditional liqueur. Today I brought you in Andong. It's a must-know location because it's a very, very historical place. To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and to let you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So now, let's go shopping. Oh,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은 여기 어시장도 아닌데 왜 문어가 이렇게 많아요?
3: 그렇죠. 여기는
1: 제사
3: 중일게요.
1: 아, 제사. 제사상에 올라가는, 예, 올라가는 곳.
3: 안동에는 이제 예식장, 결혼식.
1: 결혼식에도.
3: 이제 모녀가 빠지게 되면은 아, 그 집에 잘 못했다.
1: 아, 그, 아 그거 안 돼요? 와. 오, 감사합니다. So, Korean people, when there's a big event, they are praising their ancestors and they are preparing a table to give, to offer to them beautiful food. And this was something that could never miss on that table.
3: 서로 가져드리니까 한번 시식해보세요.
1: 아, 진짜로?
3: 일단 먼저 머리 시식해보시고요. 그냥 드시고요.
1: 오, 머리, 내장, 그리고 내장.
3: 살짝 찍어서 드셔도 돼요.
1: 살짝, 이렇게? 버터. 버터예요. 오늘 진짜 녹아요.
3: 하나 드릴게요.
1: 아, 진짜로?
3: 네. 맛있게 드세요.
1: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진짜 색깔이 좁고 진짜 단단해 보여요. 그 살이
4: 단단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사이사이 보면 피때 피.
1: 예예 피.
4: 칫솔질 해줘야 이제 잡내가 없고 덜 비리고.
1: 와 그 진짜 분미가 진한 식재료인 것 같아요. 예. 맞죠? 이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로 여기 이 지역에 정통주랑 잘 어울리는 한상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4: 이렇게 고등어랑 네. 어울릴만한 중유주라고 안동 소주가 있습니다.
1: 소주?
4: 안동 소주.
1: 와, 이거랑 같이.
4: 같이 구워서.
1: 그리고 소주. 이렇게 조그마한. 너무 좋아요. 그 여기 근처에 방문할 만한 양조장이 있을까요?
4: 맹계마을이라고.
1: 맹계마을.
4: 그다음에는 만들 방법도 구경하실 수 있고.
1: 그것도?
4: 시음도 할 수 있고.
1: 저 바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거 조금 구매해야 될 것. 저는 이렇게 바로 굽고 싶어서. 예, 예, 나비, butterfly, butterfly. Butterfly 손질, so the butterfly filleting, so that means just open like that, I can put on a frying pan and make delicious crispy skin. 어, 이렇게, 오, 완벽해요. 이거 두 마리. 감사합니다. 오? 이거 딱이죠?
5: 예.
1: 이거 커요. 퉁퉁퉁퉁해요.
5: 10개 중에 제일 큰 사이즈예요.
1: 아, 제일 큰 사이즈. 근데 저는 소주랑 잘 어울리는 요리 저는 지금 좀 생각하는 중이에요. 이거 고등어? 근데 하나 더 하고 싶어서 안동 소주랑 닭갈비 잘 어울릴까요?
5: 좋죠.
1: 네, 좋죠. 가능한다면 이거 닭다리살, 아, 다리살.
5: 그러면 닭다리만 갈라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0: So now I asked the 사장님 to prepare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닭갈비.
1: 예. 맛있는 요리 만들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 이 냄새 어디에서? 사장님 실례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뭐 하시는 거예요? 어, 혹시 이거 전기는 차는 거예요?
2: 네, 맞아요.
0: I was right. These machinery are just pressing the sesame seeds and making oil out of them. You can consider this the extra virgin olive oil of Korea. This is the final touch of many, many Korean dishes.
1: 아까 그 안동에 강고등어 구매했거든요. 이거 조금 뿌리면 어때요?
2: 뿌리면 더 맛있죠.
1: 더 맛있죠? 아, 그러면 하나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1: 감사합니다. 아.
0: I think I shop too much, but it's really worth it. So let's go to check the brewery, Menge Mauer. Let's go.
1: 실례합니다. 계세요?
6: 계세요?
1: 어,
6: 무거워.
1: 네, 무거워요. 진짜? 네. 같이.
6: 오, 이렇게 무거워.
1: 어, 감사합니다. 아, 네. 여기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 있어요.
7: 어. 이게 지금 소주 만드는 증류기예요.
1: 무슨 소주 안?
7: 저희는 안동 소주 중에 네. 한 소주인데요. 저희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료가 밀로 만든다는 거.
1: 밀로?
7: 네, 직접 농사 지은 유기농 밀로 소주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소주예요. 5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1: 어, 근데 혹시 그 진맥, 맥주맥이에요?
7: 네, 그래서 진짜 곡물.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밀을 진맥이라고 불렀어요.
1: 아, 왜 갑자기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청소하는 거예요?
7: 아니요, 술 나오고 있는 거예요.
1: 어, 소주예요?
7: 네.
1: 오!
7: 한번 맛보실래요?
0: This is unbearable moment.
7: 괜찮아요?
1: 깔끔해요.
7: 네.
1: 깔끔하면서 근데 전 맛보다 진짜 뒷맛은 더 깊어요. 어,
7: 네.
1: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런 곡물. 곡물의
7: 향이 나죠. 밀의 향기.
1: 우리 이탈리아에서 그라파. 어, 그라파 있죠. 어. 뭔가 그런 향이 나요. 맞죠? 아, 근데 이거 고급스러운 소주 아직 저는 마셔본 적이 없어요.
7: 이제 숙성실 한번 가보실래요?
1: 가봅시다.
7: 네, 자, 짐 들고 가시죠. 제가 요거 하나
1: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7: 아까 증류기에서 나왔지만 이 시간을 숙성을 하고 그래서 나오는 이제 40도 술이에요.
1: 어, 40도. 아, 네. 아까 60도. 근데 이제 숙성돼서
7: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좀 먹기 편한 도수. 그게 한 40도 정도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숙성돼서 나오는 그 숙성 소주.
1: 오.
7: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를 맛보시고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1: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네. 눈 감고 아, 이거 네. 아, 이렇게 그 가능해요?
7: 네. 오. 좋아. 진짜
1: 소주 소맥인 네. 것처럼 이제.
7: 네.
1: 오. 와, 다르네요.
7: 네, 다르죠.
1: 완전 다르네요. 그러면 이거. 이번에 이거 정수 입가심 네. 완전 입가심 근데 아까보다 이거 숙성되는 것은 다 이거 매끄러워졌어요
7: 네 두드러워지고
1: 오 와 이제 이거 어야 이거 오케이 계속 입안에 맴도는 거
7: 네.
1: 아까 그 말씀 주셨던 거 진짜
7: 네, 열어드릴게 원하시는 거
1: 자
7: 오케이
1: 어, 왜요?
7: 아 이거는 저희가 버퀴시라고 하는 농사를 짓는데
1: 메밀 바퀴이에요
7: 네 도수는 좀 높아요 한 60도
1: 어, 그 상관없어요 근데 맛이 너무 궁금해서 네,
7: 제가 열어서 드릴게요 특별한 술 증류소로 오면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8: 꿀 바로 그런 꿀 향이 확 이렇게 나요. 와. 오, 세요.
7: 세요.
8: 어?
7: 60도.
8: 근데 뭔가 상큼해요.
7: 네, 맞아요.
8: 어떻게? 술 때문에 진짜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7: 아, 네.
8: 너무 좋아요.
7: 근데 뭘 오늘 사오셨어요?
8: 네, 예, 예, 오늘 딱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 맛있는.
7: 이거 뭐예요?
8: 참기름. 근데 바로 찬 거예요. 이게 주인공. 이거.
7: 오,
8: 안동. 예, 안동 하면 이거 무조건 강고등어죠.
7: 자, 와, 엄청 크고 좋은데.
8: 이거 기름진 음식이라서.
7: 맞아요.
8: 에, 이거 같이 완벽. 그리고
7: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8: 이거 맛있는. 저는 이렇게 큰
7: 닭을 한 마리 사왔어요.
8: 에, 이거 두 마리예요. 두 마리 닭다리 살만. 제가 제일 닭 요리 닭갈비예요. 소주, 닭갈비, 조금 그런 매콤한 맛, 이런 꿀 같은 부드러운 맛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님, 전 더 이상 이거 참을 수 없어요. 우리 요리하러 가시죠.
7: 네, 저도 빨리 먹고 싶습니다.
8: 예스! 네,
7: 가시죠. 네.
8: So today, let's cook together 닭갈비 and the salted mackerel. Dakgalbi is a very, very delicious chicken recipe here in Korea. It's stir-fried together with vegetables. So let's start with the chicken. As you can see, it's big, so I have to cut it like they say in Korea, 먹기 좋게. That means for a good size for be eaten. So let's start. You see, I'm taking out extra bits and pieces of the skin because I don't like to be too much inside. Otherwise, it's coming out too much fat and grease, and that is gonna mute all the other flavors. But I want the other flavor to shine, so I'm just taking just enough to be yummy. So let's keep finishing it, and then when I will finish it, I will just put the yanyeom, the seasoning, inside. It's done. And now the seasoning. Look at this. The protagonist is gochujang. One big spoon, chopped garlic. And then gochugaru, the Korean soy sauce. And this is a kind of a corn syrup. This is not just for sweetness, it's also for shininess. And then hint a touch of sugar. Then of course pepper. Let's mix nicely, and then we have to let it sit for like 10-15 minutes. Good, very, very good. Okay, let's let it sit there for 10-15 minutes. So let's go like this. A little bit bigger chunks. Okay. Onion done. Now, yambaechu is cabbage. This and this, and then let's chop it in chunks. And now is the turn of the pa, the spring onions. So I will just cut in half like this, and then in chunks. Done. Now, cheongyang pepper. Now the end, catnip in very large chunks. Done. Oh yes, here we go. This is done. Let's start the cooking. So let's put a little bit of neutral oil. And then ready. Just hear this. Listen.

0: 맛있게드세요.
1: 맛있게 드십시오.
0: 네.
1: 알겠습니다. 일단 한잔 먹어보고.
0: 자, 먼저 이거 그 다음에 소주. 와우, 맛있다. 뭐가 간식한 거야?
1: 닭.
0: 아, 저 벼인 줄 알았어.
1: 약간 매운 거 같지만 또 그 고소한 참기름하고 향도 너무 좋고.
0: 이제 우리 소주랑 잘 맞는지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1: 이거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브랜디 같은 느낌 나서 제 생각에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1: 와, 매운맛들을 도로 약간 단맛이 좀 중화도 시켜주고 이 오크 향하고 얘랑 어쩜 이렇게 잘 맞죠?
0: 너무 잘 맞아요.
1: 오, 밥이에요.
0: 밥. 아, 이거 진짜 그런 맛있는 소스다 할 수도 있어요.
1: 역시 한국은 밥이 있어요. 한국 사람.
0: 자, 이제 조금 더.
1: 아니 어쩜 이렇게 맛있고 잘 어울리죠?
0: 진짜 이거 하나도 남았어요. 고등어.
1: 그냥 이렇게 아,
0: 찍어 먹는 거.
1: 어허. 상큼한 레몬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0: 맞아.
1: 그래서 입에 잡내가 하나도 없어요.
0: 오늘은 하나도 없어. 다 잡내를 잡아주는
1: 이거
0: 역할이.
1: 진짜 킥 맞네. 아, 너무 맛있네.
0: 아, 자, 근데 이런 조금 기름진 맛이랑 좀 다른 소주 어떻게 맞을지 너무 궁금해요.
1: 같이 한번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0: 잠깐만. 조금 더 뚜렷하게 맛보고 싶어요.
1: 생선 너무 맛있어요.
0: 와, 살짝 짭짤해요. 근데 여기 은은하게 그런 단맛도 뒷맛으로
1: 있죠. 네,
0: 있어서 단짠. 네. 오, 너무 네. 이거 조화가 너무 잘 나와요.
1: 저도 이 술을 고등어하고 먹겠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는데 오늘 셰프님 때문에.
0: 어, 진짜?
1: 네, 그런데 그냥 고등어가 아니라 이 소스랑 또 술을 같이 먹으니까 저도 놀라운 발견.
0: I'm happy.
1: 진짜 맛있는데 쌈을 한번 먹어봐요.
0: 어, 맞다. I have to show you how to eat 쌈. Because there's a rule in Korea. If you do your 쌈, you must eat at once. 자, 그러면 네. 이렇게
1: 네, 저도 한번
0: 떡고기, 봄 야채 이렇게 하면
1: 저는 그럼 깻잎으로.
0: 아우, 깻잎. 저는 상추.
1: 네, 쌈장? 저는 양파랑
0: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오케이? Look at this. You wrap it. Actually, sam means wrapping because sada means making a wrap. And then you also have to do like this with the person you're sharing. I really hope that today you enjoyed as much as I enjoyed this adventure.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eu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yeah.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So I really hope you are waiting for the new episode because I want to bring you in another special place of Korea and let you know some a little bit more of Korean history, Korean culture, Korean food, and liqueur.
1: Wow! Thank you so much!
0: Yeah!
1: 제 생각에 이거를 그 상품으로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어?
1: 파부리 안동상. 실제로 그냥 빈말 아니고 한량적으로.
0: 아니면 우리 같이 이렇게 밀키드로 이거 잘 이거 치맥 소주 한 병 그리고 옆에 이런 거.
1: 좋아.

0: Wow. Oh, this is a buil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네.
2: 와우. 오.
1: 와, 오,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아, you see? Beautiful little

네, 노웨이웨이 들려드렸습니다. 이번 I'm Live에서 뭔가 좀 에너지 있는 오프닝을 생각하다가 네, 이번 트랙을 네, 오프닝 곡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교체하고 또 얘기 한번 나누면서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곡은요, 비스킷이라는 네, 이번 앨범의 몇 번 트랙이었더라? 4번 트랙이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4번 트랙 준비해왔고요. 오늘은 원래는 이제 그 수민님의 피처링이 있는데 오늘은 솔로 버전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들려드릴게요.

네. 다음 곡 소개해드리자면 Tiny Dance라는 노래 준비해왔는데요. 저희 앨범의 3번 트랙입니다. 3번 트랙이고 굉장히 팝적인 노래를 하나 좀 써보고 싶어서 만들었던 노래고요. 그리고 뭔가 삶이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나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필 관리라 그래야 될까요? 나의 필을 관리하면서 내적 댄스를 추면서 살아보겠다. 어떤 그러한 내용의 노래입니다. 들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타이니 댄스 들려드렸습니다. 아이고. 네, 다음 곡 들려드릴 텐데요. 요거는 뭐 혹시 괜찮으시면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디오 레디오 들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우세요? 어떠신가요? 네. 네. 다음 곡 들려드릴 건데요.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7번 트랙이에요. 저희 앨범 정규 2집의 7번 트랙이었던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라는 노래 준비해 왔습니다. 제목을 이제 왜 플러스로 했냐 이런 이야기 이제 말씀을 좀 많이 주셨었는데 사실 이 노래는 앨범에 넣을까 말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노래였어요. 그래서 제목도 모르겠고 일단은 막 가사는 그래도 완성을 시켰는데 이거를 이렇게 마무리 지을 만한 어떤 그런 게 안 떠오른다 뭐 이런 생각에 앨범에서 그냥 빼자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다들 보셨겠지만 저희 이제 공식 로고가 바뀌었어요. 이제 HHS를 이니셜로 해서 이제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이제 HH로 보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니셜을 만들었는데 그 로고 나오고 나서 이 로고를 보고선 네 이 제목 모르겠는데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같은 그냥 그런 제목을 한번 넣어볼까 했던 네. 그래서 되게 독특한 제목이 나온 네, 그런 노래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마지막 곡이네요. 네, 농담이고요. 구성상 네, 마지막 곡인데요. 네, 네, 아, 즐겁네요. 이렇게 또 계속 네. 네, 여러분들 이제 오디세이 들려드릴 차례예요. 오디세이 들려드릴 차례인데 이 정도 환호성으로는 들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좀 텐션 올리고 저희 한번 시작해볼까요?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앵콜 들려드릴게요. 네. 네, 오디세이까지 들려드렸고요. 네. 재밌네요. 재밌네요. 마지막 곡은요, 이번 앨범의 마지막 곡입니다. 뉴보트 준비해왔고요. 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 이제 곧 또 이렇게 저의 20대가 이렇게 막 훌쩍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아임 라이브와 함께. 네, 매번 올 때마다 너무 즐거운 라이브 하고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와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현상이었습니다. 뉴보트 들려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상이었습니다. 네.

0: 한영숙류 태평모 만나보셨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태평모 보유자 박재희 명인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네, 선생님. 자, 태평모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의상이 엄청 화려하거든요. 당의인 거죠?
1: 네, 이 상의가 당의라고 합니다.
0: 네.
1: 네. 이거는 한영숙류 태평모에서 입는 의상입니다.
0: 네.
1: 혹 그 일반적으로 의상만 보고 네. 태평모가 궁중무용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0: 아닌가요?
1: 네. 근데 태평모는 궁중무용이 아니고 민속무용에 속합니다.
0: 오.
1: 네. 그래서 이 한영숙류 태평모의 의상은 이렇게 이 두록색의 당의에다가
0: 네.
1: 남색 치마 그리고 속에는 이게 붉은색 속치마를 입습니다.
0: 네.
1: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그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0: 네.
1: 그이 청색이라는 거는 우리 동양 사상에서 음양오행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청색은 굉장히 청정한 생명을 나타내고,
0: 생명.
1: 그리고 홍색은 가장 강력한 그 벽사의 색이죠.
0: 네.
1: 그래서 두 가지 색이 조화를 이루면서 나쁜 기운은 물리치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 그런 뭐 태평성대 또는 국태미난 이런 아주 좋은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0: 그러니까 중요한 때는 꼭이 춤을 춰야 되는 거군요. 왜냐면 나쁜 걸좀 물리쳐야 되고 좋은 건또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네. 선생님 개인적인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춤은 언제부터 추기 시작하신 건가요?
1: 제가 정식으로 무용을 공부하게 된 거는 중학교에서 이제 저 혼자서 거기 무용 학원에를 찾아갔죠.
0: 오.
1: 그래서 선생님께 무용을 배우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부터 춤을 배우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0: 부모님 몰래 갔던 게
1: 몰래
0: 시작이네요.
1: 간건 아니에요.
0: 아,
1: 그러니까
0: 몰래는 아닌가요?
1: 이게 반대를 하셨지만 저는 꿋꿋하게 이제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0: 아,
1: 간
0: 네.
1: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저를 같이 가주신 분이 안 계셔서
0: 정말 혼자
1: 혼자서
0: 갔네요.
1: 갔습니다.
0: 중학생이.
1: 중학교 1학년 때.
0: 네. 그러다가 한용숙 명목계 배우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1: 대학을 하여튼 졸업하고 한용수 선생님께 찾아가 태평무를 배우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때부터 선생님께 이렇게 사사를 받으면서 사제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0: 태평무를 배운 게 선생님이 첫 번째시라고, 말하자면 첫째 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셨겠어요.
1: 그러니까 선생님께 이제 태평무를 시작을 하고 굉장히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태평무의 뭐그 다양한 그발 동작이라든가 또 선생님의 그 절제미 그리고 아주 단아하고 깨끗한 그런 면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은 이제 뭐 강습회를 가신다든가 또는 대학원 강의를 가신다든가 이런 때는 저를 꼭그 시범 조교로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저는 정말 너무나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참 일찍 작고하셨어요. 70세 되시던 1989년에 작고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 춤이 굉장히 아주 모든 그 무용인들의 그 선망의 대상이 되었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는 태평무를 배운 제자로서 이 태평무를 지키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공연은 물론이지만 뭐 강습회라든가 이렇게 뭐 요청하는 곳이 어디라도 막론하고 저는 다 가서 가르치고 그냥 이 태평무를 조금이라도 더 보급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 좋은 훌륭한 그 태평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2019년에 보유자로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장 정말 선생님이 보고 싶고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선생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답을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하고 다 같이 선생님 묘소를 찾아서 그 인정서를 가지고 가서 그거를 보여드리고 선생님도 많이 기뻐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이 태평무를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참 감격스러웠어요. 그 당시에.
0: 그럼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전통 춤의 멋이란 무엇일까요?
1: 우리 무용은 사실 모든 예술 중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이제 전통 춤은 그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는 그릇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통 춤은 추는 것이 아니라 추워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이게 억지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추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부터 저절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저절로 추어지는 거. 이게 바로 그래서 이제 그 진실되고 좋은 춤을 추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마음이 자연을 닮아가고 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비워서 무아의 경지에 이를 때 그때 추어지는 춤이 정말 우리 전통 춤의 본령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어려운 말씀 같으면서도 뭔가 본질을 찌르는 것 같은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이제 이런 생각이 담긴 우리 춤을 다음 무대에서 계속 보여주실 텐데요. 박제희류 가인 여옥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이 춤은 어떤 춤인가요?
0: 네, 이 춤은 그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그 한국의 전통 춤의 장르 중에서 그 입춤에 속하는 춤입니다.
1: 네.
0: 아, 이 춤은 2006년도에 이제 초연을 해가지고
1: 네.
0: 꾸준히 지금 공연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춤을 안무할 때그 한영숙 박제희로 이어지는 그춤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특성과 정서를 기반으로 해서 안무한 작품입니다.
1: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멋, 선생님께서 표현하시는
0: 네.
1: 그런 멋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0: 네.
1: 네, 그럼 다음 무대 잘 부탁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자, 그러면 우리 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박제희류 가인 여옥 함께 감상하시죠.

개성 있는 젊은 국악인들의 무대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오방가르드입니다. 이 오방가르드에서 오방은 우리 전통의 색깔인 오방색을 뜻하고요. 여기에 자유로운 예술 표현 양식을 뜻하는 아방가르드를 합쳐서 오방가르드라고 팀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팀은 전통 음악인 판소리와 민요를 기반으로 자유롭고 실험적인 음악을 만들고 있고요. 남녀노소 또 세대와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국악을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국악에 대한 편견을 깨고

0: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의 컨디션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선택한 게 바로 채식이었고요. 일단 비건 빵과 바나나 그리고 견과류 버터를 곁들였고요. 그리고 비트 주스를 함께 곁들여 먹는 식단 간식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즌을 준비할 때는 채식을 기반으로 하고 계란과 흰살 된장 정도만 추가로 섭취하고 있고요. 적색육은 섭취를 하지 않습니다.
1: Then he faced an unexpected setback. 네.
0: 한 3개월, 4개월 좀 지나고 난 뒤에서

0: But the technology isn't used just to amuse us. Let's see the capabilities of AI that has been trained with machine learning based on algorithms modeled after neurons in our brain.
1: 열정적이고 호기심 많은 로봇 레이니입니다.
2: 나는 화학을 연구하는 화학이니?
1: 화학의 복잡한 세계를 탐구하는 화학자라니 정말 멋지세요.
2: 그럼 화학은 어떤 학문이라고 생각해?
1: 화학은 물질을 연구하는 과학으로 우리의 생활을 심오하게 변화시키고 이해를 깊게 하는 학문입니다.
2: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해? 인공 에이, 힘든 게 얘도 피곤한 거 본데 아까 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느라?
0: Did I ask a question that was too difficult to answer? I'll try to rephrase it.
2: 너 화학으로 한번 풀어줘봐.
1: 인간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등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2: 나와 같은 인간은 탄소 화합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인공지능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
1: 인공지능은 주로 실리콘 기반의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 Like the AI model said, artificial intelligence is silicon-based. Thus, the material used to make semiconductor chips is silicon. The key material for chips is silicon. Silicon is found in sand, which is found easily around us. In fact, it is the second most abundant element on the surface of Earth. Silicon, which is number 14 on the periodic table, combines with other atoms to regulate the flow of electrons. So it is widely used in making chips because it allows for transmitting stable digital signals.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야, 날씨가 네.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그런지 너무 네. 시원해요.
1: 와, 더울까 걱정했는데.
0: 막 외가리도 막 날아다니고.
1: 봤어요?
0: 안에... 네, 봤어요. 지금도 막 새가 막 날아다녀요. 저쪽에 보면은. 오리도 막 날아다니고, 밑에 막 물고기도 있고. 이렇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이 도심 속에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도심 속에서 너무 한적하고 네. 참 좋네요.
0: 또 시원하고. 이렇게 청계천이 이런 식으로 바뀐 게 벌써 네.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1: 진짜요? 네. 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0: 그렇게 느끼, 체감은 그렇게 되시죠?
1: 네.
0: 근데 벌써 20년이 흘렀대요.
1: 와, 정말 빠르다.
0: 진짜로 네. 이 흐르는 물처럼 세월이 너무 빨라. 진짜 너무 빨라.
1: 대성 씨. 네. 근데 여기 복원되기 전에 모습 기억나세요? 대성 씨 10살이었잖아요. 나 그때, 20살.
0: 아, 그 20살이었어요, 그때? 교수님 나이가 생각보다 어리시네요. 정확히 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때 뭐 장사를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렇게 청계천이 이런 식으로 복원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특히 우리 시민분들께서 휴식하는 공간
1: 네.
0: 그리고 문화적, 네. 예술적인 공간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여기 다리 아래에서는 이게 종종 전시도 열리고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작품들도 있고 그리고 이곳을 무대 삼아 공연을 하는 거리 예술가들도 많이 있어요.
0: 아, 그렇구나. 그 세계적인 네. 예술 작품이라고 하니까 어떤 건지 딱 올 때부터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저거 맞죠, 교수님?
1: 맞아요.
0: 네, 네. 그러면 저거 한번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1: 가야죠.
0: 네, 네. 네, 가시죠. 이 뒤에 보이는 이 조형물을 이 지나다니는 사람들, 저도 그렇고요. 이 부르는 이름이 청계광장의 그거, 아니면은 청계광장의 소라뿔,
1: 네.
0: 이렇게 부르거든요.
1: 네.
0: 이 정확한 이름이 뭔가요?
1: 이 작품은 스프링이라고 하는데요. 클래스 올덴버그랑

0: 코샤벤 부르겐 부부가 만든 공동 작품이에요. 굉장히 크죠?
1: 굉장히 딱 봐도 네. 이렇게 내려 와, 한 10m는 돼 보이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0: 이게 높이가 20m, 지름이 6m. 네. 그리고 무게가 무려 9톤이나 돼요. 예. 이 올덴버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브제들을 소재 삼아가지고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거대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런데 소라뿔이라는 게 틀린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인도양에 서식하는 다슬기를 크게 형상화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대성 씨 그거 기억나세요? 지난번 올림픽공원에 세자르 발다치니가 있었잖아요. 엄지척.
1: 아, 엄지척, 엄지척. 그쵸,
0: 네, 그쵸. 그분도 신체 일부를 굉장히 크게 확대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네. 아마 그 시기에 또 이런 게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의 분이거든요. 아,
1: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큰 소라뿔이긴 한데 이거가 네. 이, 왜 여기 덩그러니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0: 맞아요. 이게 처음 생겼을 때 정말 논란이 많긴 했어요. 전혀 청계천과 어울리지 않다 했는데 이게 오래 이제 지나다 보니까 청 씨도 얘기했잖아요. 청계광장의 그거, 소라뿔.
1: 소라뿔.
0: 예, 이미 익숙해진 거죠.

0: 대성 씨, 광화문 광장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1: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딱 두 가지가 있죠.
0: 네.
1: 바로 세종대왕상이랑 이순신 장군님 동상. 바로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0: 이순신 장군상은 1968년 4월에 만들어졌는데 보통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이 조성되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먼저 생겨졌고 그다음에 이제 세종대왕상.
1: 네, 맞아요.
0: 세종대왕상이 광화문 광장을 조성하면서 생겨난 거죠. 근데 세종대왕상은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1: 아! 누구셨더라요?
0: 네. 김영원 작가님.
1: 아, 네. 노을공원의 큰 인체상 만드신
0: 맞아요. 작가님. 그림자의 그림자.
1: 네, 맞아.
0: 네.
1: 세계적으로 네. 어떤 동상,
0: 네.
1: 그 동상이 굉장히 유명해지면은
0: 네.
1: 랜드마크가 되고 막 가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0: 네, 일부러 찾아가죠.
1: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브라질에 거대 예술상 있잖아요.
0: 너는 너무 가고 싶어.
1: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0: 그런 이제 브라질의 그 거대한 예술상 말고도 네. 세계적으로 랜드마크가 된 동상들은 꽤 많이 있죠.
1: 어떤 게 있죠?
0: 뭐 예를 들어서 덴마크 코펜하겐에 리들 멀메이드? 인어공주상?
1: 아, 인어공주상.
0: 네.
1: 아.
0: 정말 생각보다 조그맣대요. 이렇게 예쁘게 앉아있는 거.
1: 그래, 조그맣대요?
0: 네.
1: 아.
0: 그리고 또 뉴욕에 스태츄 오브 리버티.
1: 자유의 여신상.
0: 네.
1: 아.
0: 그리고 또 벨지엄 브뤼셀에 있는 그 오줌싸개.
1: 아, 오줌싸는.
0: 정말 세계적으로 그거는 사랑받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너무 귀엽잖아.
1: 그렇다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동상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0: 뭘까요?
1: 진짜 모르겠어요.
0: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1: 저는 중국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까요?
0: 중국에도 있긴 한데 세계적으로 가장 큰 건 아니고
1: 네네.
0: 인도의 구자라트주에 있는
1: 아, 인도에?
0: 네, 거기에 정치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발라바이 파텔이라는 분이 계세요.
1: 네.
0: 그 통일의 조각상이라고 그게 세계에서 가장 커요. 그거 크기가
1: 네.
0: 롯데타워의 한 대략 3분의 1 정도? 182m래요.
1: 182m요?
0: 네. 근데 우리가 항상 뭐 하나를 보면 연관해가지고 막 세계에 막 다른 것들을 또 이렇게 연관해서 막 생각을 하잖아요.
1: 네.
0: 왠지 세계 여행하는 것 같아. 막 신이 나. 막 여행하는 것 같아.
1: 아, 저희도 오늘 광화문 광장 이렇게 걸으니까 네. 또 저도 신나거든요.
0: 그러니까 너무 신난다.
1: 네. 그래요. 네. 그럼 여행

0: 저희가 이 광화문 빌딩 숲을 쭉 네. 걷다가 갑자기 눈길을 끄는 작품이 있어가지고 딱 멈췄잖아요.
1: 네.
0: 바로 이 작품입니다.
1: 네. 네. 이 작품은 정국택 작가의 아름다운 비상이라는 작품인데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돼 있어요.
0: 네.
1: 재료가 갖는 상징성이 현대인들의 인공적인 현실 그런 거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그런 재료예요. 네. 대성 씨는 이 작품을 보면서 뭐가 떠오르세요?
0: 저는 일단 저 동작 자체가
1: 네.
0: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비슷한가요?
1: 똑같아.
0: 네? 똑같아요?
1: 진짜 똑같아.
0: 굉장히 힘들게 비상한다.
1: 네.
0: 그런 느낌이 들어 아아아아면서
1: 네.
0: 저는 이렇게 소재도 소재지만은 약간 그 역동적을 표현해놨다. 뭐 그런 느낌이 받거든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표정보다는 뭔가 몸짓으로 강렬하게 표현을 해내고 있죠.
0: 네.
1: 그리고 작품을 보면은 약간 시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소설적인 느낌이 나요.
0: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1: 시는 뭔가 함축하고 약간 추상적인 표현이 있다 하면 이거는 뭔가 내러티브가 그대로 다 보여지잖아요.
0: 네.
1: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넥타이 막 휘날리면서 뛰어가잖아요.
0: 뛰어가고 있고.
1: 그냥 우리 일반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서 아슬아슬하게 중심을 잡으면서 때로는 넘어졌다가 네. 일어났다가 그러면서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네. 이 미래를 향해서 또 나아가는 모습 그런 게 굉장히 아름다운 비상이라는 제목과 적합하지 않나 이런 작품들을 볼 때마다 아 우리 일상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아 그래도 힘을 내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0: 그렇습니다. 이런 네. 작품을 보면서 약간 그 일상생활에서 되게 소소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0: 맞습니다. 네.

0: 아, 진짜 이 도심 한가운데 빌딩 숲이 이렇게 보이는 곳에 네. 딱 앉아있으니까 뭔가 이 거대한 빌딩들의 주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희한한 기분이 감정이 좀 교차합니다. 네. 또 여기 예술작품도 이렇게 곳곳에 있어가지고 같이 볼 수가 있고 또 저희가 또 앉아있는 이게 또 작품이잖아요.
1: 네. 김경민 작가 작품의 휴식이라는 작품이에요.
0: 저희가 휴식, 휴식 이 작품에 앉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수님.
1: 네.
0: 아, 아쉽게도.
1: 네.
0: 아, 제가 갑자기 목이 메이는데요. 아쉽게도 네. 저희 아트앤드 시티가 오늘 마지막 회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프로그램이 조그마한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1: 네.
0: 됐길 바란다.
1: 네.
0: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 휴식이라는 작품 위해서 마지막 인사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우리가 네. 어렵지 않게 예술 작품을 친숙하게 볼 수 있도록
0: 네.
1: 그리고 최대한 느낄 수 있게 네. 진행해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0: 네, 맞습니다.
1: 대성 씨 는 어떤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었어요?
0: 아, 작품들이 저희가 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다음에 윤술이라는 그 공간 있잖아요.
1: 네.
0: 그 공간이 굉장히 또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1: 네.
0: 사실 아트앤드시티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몰랐어요.
1: 네.
0: 그동안 제 옆으로 스쳐 지나갔던 예술 작품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 참 내가 그동안 좀 무신경했구나.
1: 네.
0: 잘 몰랐구나. 앞으로 조금 예술 작품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눈여겨봐야겠다.

0: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게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기억이 남으신지.
1: 저는 뭐 다 좋긴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경리단길. 위에 한번 봐보세요.
0: 아, 저 작품이에요. 저 위에가 뚫려 있는 게 저게?
1: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을 봐야 호감도도 생기고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 중에 저와 인연이 돼야 그 사람이 의미 있고 소중하지 않아요?
0: 그럼요.
1: 근데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수많은 작품들 중에 제 기억 속에서, 제 일상 속에서, 제 주변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내 기억과 같이 자라나는 예술품들. 네.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자주 보다 보면 이 작가가 누군지, 이 작품 제목이 무엇인지 그런 걸 몰라도 예술적 통찰력과 직관력 그런 게.
0: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 오늘 아트앤드 시티를 해오시면서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예술이라는 거는 우리랑 동떨어지고 일부 사람들만이 향유하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네. 네, 그 가치를 바라는 것 그것이 예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대성 씨처럼 어디 가더라도 항상 아, 이 작품은 뭔가 궁금해하고 관심 갖고 아 그리고 요게 요런 작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러면은 우리 아트앤더 시티의 미션이 성공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0: 일단 저는 성공했어요.
1: 그러니까 완전 네. 성공했어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디 가면은 아 여기 예술 작품 있으면 좋겠는데
1: 그러니까 그, 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대성 씨가.
0: 그렇죠. 여기 하나 딱 있으면 네.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어 이거 뭐지 못 봤던 건데 근데 늘상 있던 거였어. 근데 새롭게 다가오는 거고.
1: 그치.
0: 네네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제 아트를 보는 그런 눈 조금씩 생길 것 같은데 생기려고 하니까
1: 끝나요.
0: 안타깝게도 네. 오늘 또 마무리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술이 고파지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의 예술적 감성을 깨워주는 로드 큐레이팅 프로그램 아트 앤 더 시티.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글을 좋아하긴 했는데 자라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글을 정말 사랑한다는 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글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번역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일 큰 게 호기심이라고 생각해요. 일반 독자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번역이라서 호기심이 첫 번째 요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넓은 마음이에요. 이 넓은 마음이라는 게 방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타자를 이해하려는 마음, 또 하나는 학문 전체를 번역을 하게 되면 그 실수를 하게 돼요.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마음, 그 두 가지 뜻으로 그 넓은 마음이라는 걸 들고 싶어요. 세 번째는 기분 전환이에요. 이거는 작업할 때 필요한 그 소질인데요. 혼자 하는 작업이 엄청 많고 길기 때문에 기분 전환을 시키면서 번역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는지, 번역의 의욕을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게 기분 전환을 하는 방법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일본에 계시는 독자분들이 이 책을 번역을 해줘서 고맙다 라고 해줬을 때가 제일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번역가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작가랑 함께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세계와 그 작품 세계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유정 작가님 쓰신 7년의 밤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 책을 만난 계기는 제가 순수문학도 물론 읽지만 뭐 한국에서 말하는 장르 문학이라는 것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일본에 어떤 편집자분이 미스테리물을 찾고 있다 라는 말을 듣고 그 아 이거다 해서 7년의 밤을 소개하게 되었어요. 최근에 번역을 하게 된 긴긴 밤이라는 누리 작가님 쓰신 책이 많이 어려웠어요. 아동서를 처음으로 일본어로 번역을 했는데 아동서는 대상 연령을 먼저 정하고 나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대상 연령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로 설정을 해서 그 연령대에 맞게 단어랑 번역제

단체를 고르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는 이름이 없다. 하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추상적인 글로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 제1교포 3세로 일본에서 자라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많이 깊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 이 책의 세계관, 배경을 고학년한테 이해를 시킬지 그러면은 어떤 문체가 나올지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저는 백수린 작가님의 책을 단편집을 두 개 번역을 했어요. 네, 원래부터 백수린 작가님 글을 좋아하고 백수린 작가님이 쓰시는 글의 결을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만큼 번역도 신중해지고 이거를 어떻게 살려야 할지를 많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애착이 제일 많이 갑니다. 義理の祖母が中国語を口にする姿を見たのはそれが最初で最後だった。私の記憶が正しいかはわからないが、祖母が歌っている間まだ売れていないカリンの実が地面に落ちた。枝に止まっていた鳥がどこかへ飛んで行きでもしたのか、風一つないのに丸々として編みがかった実は長い年月をかけて現れたサザレン紙のように香り高く輝いていた。歌詞の意味は分からなかったが、私は祖母の声が月夜にぴったりだと思っていた気がするけれど、ひょっとするとこの記憶のすべては夢ではないだろうか。私はあの夜の記憶について誰にも話したことがない。嘘みたいに美しかったあの晩、祖母と私、そしていつの間にか私の隣に来ていたジヌンはしばらくそうして立っていたのに、限りなく短い一瞬の間、手を伸ばせば今にも触れられそうなほど近く見えた半透明の月の下、まるで仲睦まじい家族にでもなったかのように。

서점에서 한국 문화 코너라고 해서 따로 한국 문화만 모은 그 사진을 볼 때 제일 실감이 나고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K-POP, 뭐 한국 드라마, 영화부터 시작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문학으로 넘어오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K-POP 가사를 듣고 뭐 이 정서가 너무 좋다. 그러면은 이 정서가 있는 세계를 더 알고 싶다 해서 깊이 알고 싶다 해서 문학 세계로 뛰어들어 주시는 것 같고 공부를 한국어를 공부하는 분도 많고 한국 문학을 공부하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한국 문학은 지금 현대 일본 문학이랑 비교를 하면 한국 문학이 톡 쏘는 맛이 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한국어라는 언어가 갖고 있는 매력,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직소랑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문학은 항상 발전 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전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한국 문학이 항상 그 현실 세계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 그 힘이 아주 강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랑 일본어가 어순이 같아 해서 어학으로서 학습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번역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어순이 같다고 해서 번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번역을 하다 보면 뭔가 설명을 넣어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게 작품마다 얼마나 양을 얼마나 넣을 거고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범위를 넣어야 될까라는 거를 처음에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와 일본어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된다. 긴장감을 유지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번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글을 원래 좋아하지만 그 번역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많은 작가님 그리고 작품들을 만나게 돼서 저도 죽기 전에는 그 제가 존경하는 작가님들처럼 글다운 글을 한 줄이라도 쓰고 싶다. 네, 그게 제 꿈입니다.

책임은 두 줄로 된 하마끼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Wow.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0: 네.
1: 와우.
0: 오.
1: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아,
2: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 Yes. Perfect.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쿠르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이제 엄마 이름으로 살아갑시다.
1: Let's watch the movie My Name. It's the year 1998, Jeju Island.
2: 이상혁!
3: 아니고!
2: 야, 홍희수! 홍 성희수 대답할래? 사퀴 성계!
1: For this team, a new name is far more important than a ping-pong game.
2: 이민조!
4: 뭐냐?
1: He does have a reason.
4: 이영옥? 영옥 씨 언능 들어앉죠?
1: His name could be commonly considered a girl's name.
5: 정 이름 바꾸고 싶으면 너 어른댕 바꿔. 이영옥은 동의 못 해주나.
6: 요즘 세상에 여자 이름 남자 이름이 어디서? 빛날 영예 오고 빛나는 보석 얼마나 좋으냐.
2: 아, 엄마.
1: His mom is unmoved.
5: 엔데.
1: The strong mother who raised him alone has her own issues.
7: 아홉 살 이전은 전혀 기억나질 않고 가끔 이상한 꿈도 꾸시고 저랑 편하게 수다 떤다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6: 말 안 된 평생 다 알고 살던 병이 퍽이나 나크라.
1: Anxiety and dissociative symptoms that worsen every spring. However, she could neither remember why nor guess the cause. Her symptoms have been growing more serious.
7: 큰일 날 뻔하셨네요.
1: So she starts getting therapy.
7: 눈을 감아 볼게요.
1: And looks back upon her memories. They start to come back to her in bits and pieces.
6: 미숙이가 국민학교 5학년 되더니 돈 벌어오게 된 월남에 가신디.
7: 미숙인 누구죠?
1: The name was painful to her.
6: 오늘은 그만 없죠. 나 이제 이거 안 오지. 여기 안 오크라.
1: 정순 what she remembered. After that day.
7: 다니시다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길, 동네, 풍경을 만나면 잘 살펴보세요.
1: Her repressed memories return.
6: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조금씩 더 보여. 어린애 둘이 보리밭을 막 뛰어온가. 하나는 난디, 또 하나는 누군지 잘 모르거라.
7: 아직은 기억을 거부하는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미숙이 얘기하다 그만뒀었죠?
1: Finally, 정순 decides to face her past.
6: 나 다 말하든 미숙이는 나 딸이라 지하방을 끔찍이도 따랐던 나 딸. 근데 모든 것이 바뀌어서 지하방이 월남에서 돌아온 다음부터 아방은 막 순하고 믿음직한 얼굴을 전쟁터에 놔둬왔어.
1: Even to the tragedy that befell her daughter in Gwangju, where she had gone to attend college away from her father.
6: 그게 가해하고 나 팔자를 갈라놨지.
7: 뭐요?
6: 연애하던 남자가 대학생인데 정마정 죽었구나.
1: The troubled times impacted Jeongsun's family head on.
6: 하긴 한데 그치록 힘들어한 게만은.
1: In the end, her daughter died.
7: 그럼 아이는요?
6: 가해가 영옥이라.
1: She had chosen to bury her daughter's memory in order to safeguard the child that was left to her.
7: 네, 남자아이 이름을 영옥이라고 지으셨어요?
6: 호적에 올릴 때 그 이름이 불쑥 떠올라신디. 그 이름이 조한.
1: Who did the name 영옥 belong to? Afterwards, she slowly begins to recall her childhood memories, and she remembers someone who was constantly beside her. And along with those memories, memories of terror.
7: 친구 얼굴이 기억났네요. 군인들이 보였고 총소리도 들으셨어요. 그 기억을 감당하시지 못하면
6: 가이라 놀던 바당도 찾아신디. 이제 그 보리밭만 찾으면 돼요. 난 꼭 조질 거라.
1: Meanwhile, 영호.
8: 우리 엄마 쓰러지실 때 막 정신병이랜 떠들었다며.
2: 뭐? 어떤 놈들이 그런 말을 해?
9: 아, 우린 다 늘었신디.
10: 나도 들었다.
11: 뭐하며, 민조?
1: Ends up manipulated by his peers to fight his best friend, 민수.
9: 야, 민조아.
1: Just then, 정순 decides to tackle the task of getting back her painful memories. What is the mystery behind the name 영옥 that will help recover her past?

0: truth hidden behind a painful secret. It is the movie My Name. Let's hear the backstory. The film is based on the winning entry of the Jeju April 3rd Peace Foundation screenplay competition. Production began with crowdfunding support.
1: 이런 걸 찾아가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다. 이 그 아이디어를 놓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 출발해서 한 2년 동안 열심히 고쳐서 이 영화는 어떤 투자자가 특정한 사람이 없어요. 텀블벌 통해서 만 명의 사람들이 4억을 모아줬고 그것을 시드머니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0: Actress Yeom Hae-ran took on the role of Jeong-sun, who lived through a tragic era.
2: 정순의 캐릭터 자체도 평평하거나 전형적인 느낌이 아니었어요.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한 그 인물이 굉장히 대칭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충분히 좀 매력이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작품들이 워낙에 많은데 작품들을 많이 참고했고요. 증언집이 저에게 어떤 것들을 좀 일으켜준 것 같아요. 실제로 증언하셨던 분들의 육성을 듣는 거, 창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분들의 언어를 많이 봤습니다.
0: New face Shin Woo-bin showed off a warm mother and son relationship in his acting debut.
3: 솔직히 사삼에 대해서도 잘 몰랐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진짜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시나리오를 읽으면 읽을수록 사삼보다도 사삼을 겪은 한 가정, 행복했던 모자 관계 이런 거 같더라고요. 시나리오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우리 엄마도 생각나고 아빠도 생각나고 이러면서 최대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0: Another facet of the movie was Young-ok's troubled school life marred with violence and power struggle caused by 경태, acted by 박지빈.
3: 경태라는 역할은 그때에도 그리고 또 지금에도 충분히 존재하는 캐릭터라고 봐요. 그래서 경태라는 인물이 주인공인 영옥의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감독님한테도 많이 자문을 구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0: The violence Jeong-sun experienced in her childhood and the violence Young-ok experiences at school intersect.
1: 우정의 회복, 연대를 통해서 그 폭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폭력이든 그 폭력에 맞설 수 있는 것은 단 한 사람의 저항이 아니고 그것을 공통적으로 극복하자는 연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0: About finding hope beyond scars, it is the movie My Name. The character that K-Story recommends you focus on in My Name.
4: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조금씩 더 보여.
0: Is Jeong-sun, a woman with repressed childhood memories who suffers dissociative symptoms every spring.
4: 근데 모든 것이 바뀌어서 지하방이 올라면서 돌아온 다음부터.
0: Her life bears the scars of turmoil of having lived through Korea's painful modern history. Actress Yeom Hae-ran took on the role of Jeong-sun and delivered a performance of profound depth.
1: 볼 것도 없이 주인공을 Yeom Hae-ran으로 맞죠. 연기가 맛깔나고 리얼해요.
0: In particular, the scene where she dances while swallowing tears in the green barley field of Jeju after all her memories have returned is quite powerful.
2: 고통의 그 장소에 보리밭에 갔을 때 기꺼이 이제 마주하겠다. 굉장히 좀 벅차오르고 고통스럽지만 정면으로 봐야 되겠다.
0: Critics say it's an excellent performance by an actress known for impressive acting. A story about moving beyond a painful past. It is the movie My Name.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방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0: 선생님,
1: 네.
0: 제가 머구리란 단어를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머구리의 뜻이 뭐예요?
1: 머구리는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1800년대 후반에 머구리 빼기가 제주도 해안을 둘러싸고 우리 제주도 바다를 어마어마하게 밀고 들어왔죠. 그래서 그때 일본어로 모구리라고 하는 잠수하다는 뜻인데 그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머구리가 된 거죠.
0: 같은 잠수사잖아요. 머구리는 장비를 차고 한다는 차이가 있는 거네요.
1: 장비를 차고 안 차고가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해녀 같은 경우는 10m 이내의 바다에서 물질을 한다면 머구리 같은 경우에는 50m까지 들어가요.
0: 50m요?
1: 그리고 해녀 같은 경우에 1분, 2분 정도를 물질해서 채취한다면 머구리 같은 경우는 1시간, 2시간을 물밑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길이 여태까지 닿지 않았던 40m, 50m 수심에 들어가면 전복하고 해산들이 거의 깔려있다시피 했대요.
0: 제가 잠수복을 한번 봤는데 무게가 많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1: 제가 바로 이 장소에서 머구리 전체를 착용하고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2: 아, 직접
1: 이용? 네.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 투구하고 모든 걸 착용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제가 힘이 굉장히 좀 센 편이에요.
3: 입만 벌리면?
1: 근데 못 일어나겠는 거야.
0: 몇 킬로인데요?
1: 너무 무거워갖고 한 50킬로 되니까.
2: 50킬로요? 네.
1: 그냥 맨몸으로 일어나는 거와 달리 제가 손을 무릎에 짚고 일어났어요.
0: 그 장비를 입고 그다음에 산소 호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호수 같은 거를 달고 그걸로 이제 산소 주입을 하면서 아마 이제 작업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어떤 식으로?
1: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배 위에서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산소 공급도 공급이지만 이 배가 움직이잖아요. 배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호수가 배가 움직임에 의해서 꼬이게 되는데 이 꼬이지 않도록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 위에 퐁이라는 걸 달아요. 배 뒤쪽에 마치 돛대같이 이렇게 다는데 이게 배가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단다고 해서 배가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순간도 이 호수가 꼬이는지 안 꼬이는지를 눈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0: 그럼 머구리 잠수부들은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팀이라고 해야 되나?
2: 네.
0: 와, 그 신뢰관계라는 게 형성이 안 되면 작업을 할 수가 없겠네요.
1: 제가 있을 때 다섯 분의 잠수부들이 계셨으니까 그 잠수부들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생생한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어떻게 계신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찾아가 봐서 한 분씩 한 분씩 이야기도 듣고 인사도 드리고 오랜만에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0: 이렇게.
1: 어유, 안녕하십니까.
2: 아이고, 어머니 계셨네.
3: 아이고, 반갑습니다.
2: 한눈에 알아보시네.
3: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들어오세요. 커피 한 잔 드세요.
2: 아이고, 이제 촬영한다고.
4: 시베리라고 그게 와가지고.
5: 시베리.
6: 시베리.
4: 돌아가실 때 되니까 나 그로 인해가지고 열이 왔어. 그 한참 코로나 그 날이 칠 때. 그때요, 고마워. 그 열이 나가지고, 이 잠수기 시비리라 이렇게 몰래더라고. 옛날에 이런, 그, 이런, 가만, 이런 걸 덮어씌고.
5: 의사들이 그 시베리를 몰랐네.
4: 몰라가지고.
5: 그 잠수병이 힘들게 하고 사람을 좀 무서워요.
4: 그래서 나와가지고 한 달 안 돼가 돌아갔었어.

0: 이 사뭉. 어, 사뭉이 할아버지. 그다음에 이주옥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이고 우리 동준이 할아버지.
1: 동준이 할아버지 우리 영감.
0: 그래 영감 의자에 앉아가지고 미역 채취하고 이런 거.
1: 이제 이거 다 찍어놨네. 내가, 할머니는 오늘 처음 봤는데.
0: 내가 이건 몰래 찍었지.
1: 추억이지.
2: 34살에 시비리가 왔댔어.
3: 어, 너무 빨리 왔다. 그 김광정이 동생이죠. 형이 아프니까 그걸 물려받았고 했죠. 아니 34살에 시비리 왔으면은 힘들 텐데.
2: 그래도 살아야지 어떡하나. 삼남의 공부 다 시키고 할아버지가 64살까지 물에 종사했잖아. 시비리 와도.
3: 아이고야.
2: 그래가 그 삼남의 대학은 다 마쳐.
4: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물속에서 40m, 50m에 있으면서 갑자기 물 위로 올라오면은 안 된다는 걸 누구도 몰랐대요.
5: 왜 그런 거죠?
4: 물속에 있다가 갑자기 올라왔을 때 이 칠소가 혈액 속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5: 잠수병의 원인.
4: 그게 잠수병이죠.
0: 옛날에 지가리도 하시고 문어도 많이 잡고 낙가리떼 갖고 미역도 잘 채취하시고 하셨는데 그 우리 아저씨 이거 이 책 보고 건강한 모습만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해주고 모구리 가지고 나한테 이거 설명해주고 이거 입혀주고 모구리 잠수복 입혀주고 모구리 하시던 어르신들 내가 찾으러 갔더니 다들 안 계신다 이제 익수 아저씨도 안 계시고 동준이 어르신은 옛날에
6: 제일 남아 있다
0: 그러네. 아유, 이제 혼자 남으셨으니까 오래 사셔야 돼. 오래 사셔야지. 혼자 남았는데.
5: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그 머구리 장사들은 계속 해왔을까요?
4: 순식간에 처성과 이성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목숨과 그리고 여기에 수없이 깔려 있는 사실은 황금밭이에요. 그 전복과 해산물. 그러니까 그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황금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숨과 이 경제적인 것들이 맞바꾸는 거죠, 사실은.
5: 위험해도 어쨌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이제 가장들이 결국 그 잠수복을 입고 바닷속으로 뛰어든 거거든요.
4: 뭐 저희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바닷속에서 싸워 나갔던 그 과거의 잠수부들의 이야기죠.
5: 황혜쌤 얘기해서 들으니까 오늘은 좀 바다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4: 바다는 풍요지만 대신에 또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5: 그러네요. 네.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Mother and son walking on the street in colorful clothing.
2: 다뜬 옷입니다, 이게.
3: 손으로 만들어.
1: Her knitting skills are very impressive.
2: 네, 요거는 제가 어머님이 한 10년 전에 주신 겁니다. 한 15년 전에.
3: 내가 땄어요.
1: A genuine master with more than 70 years of knitting experience. We're off to Namdaemun Market to find masters of their trades. Namdaemun Market, an iconic landmark of Seoul that has shared its 600-year history. Next to it is a special place where the past coexists with the present. It's an underground shopping mall that connects Paehyeondong and Chungmuro.
2: 네, 들어오십시오. 네.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셨어요?
3: 우리 막내 며느리. 아. 내하고 같이 하는 며느리.
4: 며느님이 따님인 줄 알았어요. 네. 닮으셨는데요?
3: 네, 닮았다고 그래요.
1: 이 정자 has run this store for 35 years now. She has become popular through word of mouth for her keen eye and attractive designs.
3: 이 옷은 박근혜 대통령이 에어컨 밑에 집무 볼 때 입는다고 떠가지고 하신 거예요. 딱 이대로.
4: 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3: 옷입니다.
4: 똑같은 디자인이요?
3: 똑같은 디자인으로. 유계사 계실 때는 이 뜨개질 대회를 전국에 했어요. 전국에 뜨개질 대회를 했는데 각 시도에서 1등 한 사람들 56명을 모아갖고 요 경복궁에서 임태근 씨가 사회를 보고 우리 하루 종일 시합을 했어요. 그 시합을 해서 1등 한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이 가방이. 그러니까 그 시절이 언젠데 지금 뜨개질 하는 거하고 버금가는 이걸 떠가지고 1등을 했어요, 내가.
1: She remembers each piece she has made firsthand.
3: 이게 코트예요. 이거 한번 입어봐라.
4: 어머니 거예요?
3: 이거는 우리 손녀 거예요.
4: 손녀?
3: 어른이에요. 우와.

0: 부모님이 뜨는데도
1: 내가 뜯어 삼겨오는 거예요.
2: For over a long time, is it up for sale?
1: 주문을 해요, 하기는. 이런 거 주문하면 한 5,600 받아요.
0: 5,600만 원?
1: 네.
2: These knitted outfits have stayed unchanged even after 20 years. Her daughter-in-law has also become enchanted by knitting.
3: 제가 커플로 입고 싶어서 제가 뜬다고 예쁘죠?
1: 응.
3: 제가 아주 잘 뜬 것 같아요.
1: 응, 알았다. 일 잘 안 차네.
3: 티도.
2: Knitting allows to express one's emotions and personality.
1: 야, 효리가 사간 모자 한번 가져봐.
3: 아, 네.
0: 어머니, 효리요? 이효리 씨 얘기하시는
1: 있네.
0: 거예요?
1: 예.
0: 오.
1: 이효리가 아가씨 때 목도리 때로 오고 이거 많이 배워봤어요. 네가 한번 써봐라.
3: 제가요?
1: 네가 한번 써봐라.
2: A special one-of-a-kind hat.
3: 이걸 쓰고 본인 인스타에도 올려주셨어요. 그래갖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마침 그때가 크리스마스였거든요. 눈 되게 많이 온 크리스마스를 지난달, 아니 작년. 근데 그 완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느낌.
2: 'Unlike the bustling world above the ground, Lee Jung-ja enjoys the quiet of her underground world by knitting. 'She received recognition for her knitting skills when she was little. She began knitting 7 decades ago, even before she started school.
1: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세타를 뜨고 있고 학교를 갔고 교복도 내가 했고 한복도 내가 하고 아무 손으로 하는 건 다 잘했어요.
2: She opened a knitwear shop in Busan, her hometown, and her products were even exported to Japan. Now, it's all in the past. This shopping center has many nostalgic vestiges. But while everything else has changed, Lee Jung-ja is still devoted to knitting with her unwavering passion. Her son Hyun-ho decided to follow in his mother's footsteps.
0: 어머니 출근하셨는데 일은 안 하세요?
1: 지금 내 일하고 있잖아.
0: 아 이게 일이에요?
1: 네 이게 일이에요.
0: 아 그럼 아드님도 지금 일하시는
1: 중인데요?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노는 거 아니고. 우리 비행기 타도 뜨고 버스 타도 뜨고 기차 타고 갈 때도 뜨고 내가 젊어서 외국을 많이 다녔거든요. 수출하고 이러니까 외국 가면 한 세네 살 먹는 애들 세타는 하나 걷더니 떠요. 나 우리 아들들 이거 하라고 안 시켰는데 이거 한다니까.
4: 이게 나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거의 이 뜨개질하고 놀았어요.
1: 그 배운 도둑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4: 보통 어릴 때 배운 게 안 까먹는다고 진짜 그진 한 20, 30년 만에 다시 손을 잡았는데 이게 그대로 감각이 살아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신기했어요. 그게.
5: 아, 더 크게 안 하고 이렇게.
2: Her son and daughter-in-law have decided to carry on her business. They still have much to learn. Her experience of more than 70 years, her habits and savvy. But they're not the only ones who want to learn from her.
6: 예. 어떻게 잘라야 될지 안 잘라야 될지 몰라가지고.
5: 아, 이건 연결하는 거 내가 설명해 드릴게.
6: 설사 여기 저기인데.
2: This woman started taking knitting classes 2 days ago.
1: 중지를 뒤에 찔러야 되는데.
6: 유튜브 보고 이렇게 조금 해봤는데. 어깨라인이 되게 아프더라고 조금만 하고 나도. 근데 어디서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이거 잡는 방법 뭐 이런 자세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들었거든요.
1: 이 손끝하고 바늘끝.

0: 아파, 왜 발목이 안 아파요?
1: 그러니까 이게 뭘 멀어요. 안 아플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0: 전혀 아니에요. 바늘 끝과 손끝이 가까워야 돼. 내가 이제 그랬죠.
1: 네, 이렇게.
0: 바늘 끝하고 네. 실이 가까워야 되고. 네. 그리고 손에 힘을 빼고 떠야 돼요.
1: 꽉 쥐고.
0: 손에 힘을 주면 어깨가 아프고 만신이 다 아파요.
1: 잘하고 있는 거죠?
0: 네, 잘하고 있어요.
2: 찔러서.
3: 네. 몸통 안 갔다.
0: 예쁘죠?
3: 예쁘다.
0: 세 개. 말자네 이팔 아이가?
3: 팔. 근데 선생님 그때 30cm 떠오라 그랬거든요.
4: 성춘 has been learning to knit here for almost 5 years.
3: 저는 여름 니트요. 팔, 긴팔 니트, 이렇게 그물같이 되는 니트.
0: 미글 뜨는 거. 얘가 언니가 끈질이긴데 지금 한 6개월 됐다고 했어요.
3: 네, 맞아요. 가르쳐주실 때 막 뭐 이렇게 해! 이렇게 하시는데 뭔가 대충 가르쳐주시는 건가 싶은데 막상 해보면 그게 딱 맞아요, 항상 치수가. 딱 떨어지셔. 그게 신기해요, 그래서.
0: 지금 저런 옷들은 자기가 안 뜨면 못 입어요. 실도 얇고 섬세하기 때문에 자기가 안 뜨면 못 떠요. 맡기면 형도 제대로 안 나오고.
4: 7 decades of knitting.
0: 예쁘게 우아하게 떠야지.
4: What does knitting mean to her?
0: 뜨개질이 내 선생일 거예요. 내 선생일 거예요. 뜨개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아마 갈 때까지 안 하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못 쉴 것 같아요.
4: 이정자 will probably stay here for many years to come. To find another master, we visited an alley at Namdaebu Market, famous for delicious knife-cut noodles. It's home to about a dozen eateries. They all specialize in knife-cut noodles. That woman over there is said to be the most famous in this alley.
5: 예, 원래 일시간에 나와요. 그럼 몇 년째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0: 30년 넘었어요. 이거 나한테 아침에 삶을 거. 우거지. 우거지 그걸 끊는.
5: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0: 빨리 삶으라고. 빨리 삶으라고 이제 얼음으로 숨이 싹 죽어 들어가. 이것도 노하우야. 좁아서 많이 저장도 안 되고 그날 해야 그날 소비되고 옛날 또 연결하고.
4: She's the living proof of Namdaebu Market who has done business here for nearly 35 years.
0: 멸치. 멸치가 주어요. 멸치 제일 좋은 거 남이한 거 제일 좋은 거 써야 되고.
4: When the soup is ready, morning customers arrive. It's a must-place visit for foreign tourists in Korea.
0: 감사합니다. 칼국수 두 개 먹는데.
4: Knife-cut noodles are made to order. Have you seen how fast she cuts?
0: 나는 썰이는 게 다른 사람 좀 틀려.
4: She's a real master indeed.
0: 사람들이 이렇게 밀잖아. 나는 톡톡톡 내리치잖아. 근데 속도가 좀 빨라요, 그럼. 지금 기계로 뭐 이런 거는 그만두시면 붙지. 그린 내 자신이 허락지를 안 해요. 기계로 하는 거.
4: It's a skill acquired over many years. Her noodles are very firm and chewy.
0: 앉고 줄 쫙 서고 주문하고 누가 뭐 시키는 다 알아요. 손님들이 박수 쳐주는데 이래 하면
4: Knife-cut noodles and anchovy stock garnished with all kinds of goodness and a spicy seasoning, an iconic dish of Namdaemu Market. Cold noodles and sticky rice are a free giveaway. Customers are nicely surprised not only by the good taste, but also by the vendor's kindness. When the morning session is over, this woman shows up.
2: Yeah, we're Kuruni가 사장님이시고 저는 부사장님 또 관리하는 거.
4: Tude has been working with her elder sister for 25 years. Tin San is in charge of dough flakes, while Tude's task is to prepare bibimbap. They have good teamwork. At lunchtime, the noodle alley bustles with customers. Waiting is inevitable. After a long wait, food tastes like honey. The noodles are served in hearty portions. Those who have tried this food just once become regular customers. The masters did kindness. How was it?

0: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1: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2: beautiful juicy part.
0: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dakgalbi.
2: Oh yes.
1: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청소하는 거예요?
3: 아니요, 술 나오는 거예요.
1: 소주예요?
3: 네.
1: 오!

0: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eu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Hello, I'm Jeon Ha-shim. Oh, but I'll give you a hug. But first, I have to introduce my friend. Hi everyone, welcome, buongiorno, to a new episode of our very, very amazing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the beautiful, delicious food of this beautiful land and, of course, the traditional liqueur. Today, I brought you in Andong. It's a must-know location because it's a very, very historical place. To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and to let you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So now, let's go shopping. Oh,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은 여기 어시장도 아닌데 왜 문어가 이렇게 많아요?
1: 그렇죠. 여기는 제사 지낼 때요.
0: 아, 제사. 제사상에 올라가는, 예, 올라가는 곳.
1: 안동에는 이제 음식점, 결혼식.
0: 결혼식에도.
1: 이제 모녀가 빠지게 되면은 아, 그 집에 잘 못했다.
0: 아, 그, 아 그거 안 돼요? 와.
1: 대접받고 있어요.
0: 오, 감사합니다. So, Korean people, when there's a big event, they are praising their ancestors and they are preparing a table to give, to offer to them beautiful food. And this was something that could never miss on that table.
1: 서로 다 드렸으니까 한번 시식해 보세요.
0: 아, 진짜로?
1: 일단 모두 머리 한번 시식해 보시고요. 그냥 드시고요.
0: 오, 머리, 내장, 그리고 내장.
1: 살짝 찍어 보셔도 돼요.
0: 살짝, 이렇게. Butter. Butter. 응, 진짜 녹아요.
1: 하나 드릴게요.
0: 아, 진짜로?
1: 네. 맛있게 드세요.
0: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진짜 색깔이 좁고 진짜 단단해 보여요. 그 살이
2: 단단하고 예,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사이사이 보면 예, 예. 피대피
0: 예, 예, 피
2: 치솔질 해줘야 이제 잡내가 없고 덜 비리고
0: 와 그 진짜 분미가 진한 식재료인 것 같아요. 예. 맞죠? 이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로 여기 이 지역에 청동주랑 잘 어울리는 한상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2: 이렇게 고등마당 네. 어울릴만한 중유주라고 안동 소주가 있습니다.
0: 소주?
2: 안동 소주.
0: 어, 이거랑 같이
2: 구워서
0: 그리고 소주. 이렇게 쭉 앉아. 너무 좋아요. 그 여기 근처에 방문할 만한 양조장이 있을까요?
2: 맹계 마을이라고.
0: 맹계 마을.
2: 맹계 마을 가면은 만들 방법도 구경하실 수 있고.
0: 그것도?
2: 시음도 할 수 있고.
0: 저 바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거 좀 구매해야 될 것. 저는 이렇게 바로 굽고 싶어서. 예,
2: 나비.
0: 예, 나비. 나비, butterfly, butterfly. Butterfly 손질. So the butterfly filleting. So that means just open like that. I can put on a frying pan and make delicious crispy skin. 어 이렇게 오 완벽해요. 이거 두 마리. 감사합니다. 오? 이거 딱이죠?
3: 예.
0: 네. 이거 커요. 퉁퉁해요.
3: 두께 중에 제일 큰 사이즈예요.
0: 아 제일 큰 사이즈. 근데 저는 소주랑 잘 어울리는 요리 저는 지금 좀 생각하는 중이에요. 이거 고등어? 근데 하나 더 하고 싶어서 안동 소주랑 닭갈비 잘 어울릴까요?
3: 좋죠.
0: 네, 좋죠. 가능한다면 이거 닭다리살, 아, 다리살.
3: 그러면은 닭다리만 갈라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0: So now I asked the 사장님 to prepare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닭갈비. 네. 맛있는 요리 만들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 이 냄새 어디에서? 사장님 시리아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오, 뭐 하시는 거예요? 오, 혹시 이거 참기름 차는 거예요?
1: 네,
0: I was right. These machinery are just pressing the sesame seeds and making oil out of them. You can consider this the extra virgin olive oil of Korea. This is the very the final touch of many many Korean dishes. 아까 그 안동에 강고등어 구매했거든요. 이거 조금 뿌리면 어때요?
1: 뿌리면 더 맛있죠.
0: 더 맛있죠. 아, 그러면 하나 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0: 감사합니다. 아. I think I shopped too much, but it's really worth it. So let's go to check the brewery, Menge Maul. Let's go. Shirley, 합니다. 계세요?
4: 계세요?
0: 어.
4: 무거워.
0: 네. 무거워요. 진짜? 여기까지?
4: 오, 이렇게 무거워.
0: 감사합니다. 여기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 있어요.
5: 이게 지금 소주 만드는 증류기예요.
0: 무슨 소주 안?
5: 저희는 안동 소주 중에 네. 한 소주인데요. 저희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료가 밀로 만든다는 거.
0: 밀로?
5: 네, 직접 농사 지은 유기농 밀로 소주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소주예요. 5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0: 근데 혹시 그 진맥, 맥주맥이에요?
5: 네, 그래서 진짜 곡물.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밀을 진맥이라고 불렀어요.
0: 왜 갑자기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정수하는 거예요?
5: 아니요, 술 나오는 거예요.
0: 소주예요?
5: 네. 한번 맛보실래요?
0: This is unbearable moment.
5: 괜찮아요?
0: 깔끔해요.
5: 네.
0: 깔끔하면서 근데 전 맛보다 진짜 뒷맛은 더 깊어요.
5: 네.
0: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런 곡물. 곡물의
5: 향이 나죠. 밀의 향기.
0: 우리 이탈리아에서 그라파. 그라파 있죠. 뭔가 그런 향이 나요. 맞죠? 근데 이거 고급스러운 소주 아직 저는 마셔본 적이 없어요.
5: 이제 숙성실 한번 가보실래요?
0: 가봅시다.
5: 네, 자, 짐 들고 가시죠. 제가 요거 하나
0: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5: 아까 증류기에서 나왔지만 이 시간을 숙성을 하고 그래서 나오는 이제 40도 술이에요.
0: 40도. 아까 60도. 근데 이제 숙성돼서
5: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좀 먹기 편한 도수. 그게 한 40도 정도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숙성돼서 나오는 그 숙성 소주.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0: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네. 눈 감고 이거 네. 이렇게 그 가능해요?
5: 네. 좋아 진짜
0: 소주 소맥인 네. 것처럼 이제 와 다르네요.
5: 네 다르죠.
0: 완전 다르네요. 그러면 이거. 이번에 이거 정수 입가심 네. 완전 입가심 근데 아까보다 이거 숙성되는 것은 다 이거 매끄러워졌어요
5: 네 두드러워지고
0: 오 와 이제 이거 어야 이거 계속 입안에 맴도는 거
5: 네.
0: 와 아까 그 말씀 주셨던 거 진짜
5: 네, 열어드릴게 원하시는 거
0: 자
5: 오케이
0: 왜요?
5: 아 이거는 저희가 버퀴시라고 하는 농사를 짓는데
0: 메밀 버퀴시예요
5: 네 도수는 좀 높아요 한 60도
0: 그 상관없어요 근데 맛이 너무 궁금해서 네,
5: 제가 열어서 드릴게요 특별한 술 증류소로 오면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0: 꿀 바로 그런 꿀 향이 확 이렇게 나요. 와. 오, 세요.
5: 60도.

0: 근데 뭔가 상큼해요.
1: 네, 맞아요.
0: 어떻게? 술 때문에 진짜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1: 아, 네.
0: 너무 좋아요.
1: 근데 뭘 오늘 사고 싶어요?
0: 예, 오늘 딱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 맛있는.
1: 이거 뭐예요?
0: 참기름. 근데 바로 찬 거예요. 이게 주인공. 이거.
1: 오,
0: 안동. 예, 안동 하면 이거 무조건 간 고등어죠.
1: 자. 와, 엄청 크고 좋네.
0: 이거 기름진 음식이라서.
1: 아, 맞아요.
0: 예, 이거 같이 완벽. 그리고
1: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0: 이거 맛있는. 저는 이렇게 큰
1: 닭을 한 마리 사왔어요.
0: 예, 이거 두 마리예요. 두 마리 닭다리 삶은. 제가 제일 닭 요리 닭갈비예요. 소주, 닭갈비, 조금 그 매콤한 맛, 이런 꿀 같은 부드러운 맛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님, 전 더 이상 이걸 참을 수 없어요. 우리 요리하러 가시죠.
1: 네, 저도 빨리 먹고 싶습니다.
0: 예스! 네,
1: 가시죠. 네.
0: So today, let's cook together 닭갈비 and the salted mackerel. 닭갈비 is a very, very delicious chicken recipe here in Korea. It's stir-fried together with vegetables. So let's start with the chicken. As you can see, it's big, so I had to cut it like they say in Korea, 먹기 좋게. That means for a good size for be eaten.

0: 맛있게 드세요.
1: 맛있게 드십시오.
0: 네. 한잔 먹어보고. 자, 먼저 이거 그다음에 소주. 와우. 맛있다.
2: 뭐가 간식한 거야?
0: 닭. 아, 저 벼인 줄 알았어.
1: 약간 매운 거 같지만 또 그 고소한 참기름하고 향도 너무 좋고.
0: 이제 우리 소주랑 잘 맞는지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1: 이거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브랜디 같은 느낌 나서 제 생각에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맛들을 두루 약간 단맛이 좀 중화도 시켜주고 이 오크 향하고 얘랑 어쩜 이렇게 잘 맞죠?
1: 너무너무 잘 맞아요.
2: 오.
0: 밥이에요.
2: 밥. 아 이거 진짜 그런 맛있는 소스가 흡수도 있어요.
0: 역시 한국은 밥이 있어요. 한국 사람.
2: 자, 이제 조금 더.
0: 아니 어쩜 이렇게 맛있고 잘 어울리죠?
2: 진짜 이거 하나도 남았어요. 고등어.
0: 그냥 이렇게
2: 찍어 먹는 거.
0: 상큼한 레몬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2: 맞아요.
0: 그래서 입에 잡내가 하나도 없어요.
2: 오늘 하나도 없어요. 다 잡내를 잡아주는 역할이.
0: 이거 진짜
2: 역할이에요.
0: 킥 맞네. 아, 너무 맛있네.
2: 아, 자, 근데 이런 조금 기름진 맛이랑 좀 다른 소주 어떻게 맞을지 너무 궁금해요.
0: 같이 한번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2: 잠깐만. 조금 더 뚜렷하게 맛보고 싶어요.
0: 생선 너무 맛있어요.
2: 와, 살짝 짭짤해요. 근데 여기.

0: 은은하게 그런 단맛도 뒷맛으로 있죠. 네, 있어서 단짠단짠. 네. 오, 너무 네. 이거 조화가 너무너무 잘 나와요.
1: 저도 이 술을 고등어하고 먹겠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는데 오늘 셰프님 때문에.
0: 어, 진짜?
1: 네, 그런데 그냥 고등어가 아니라 이 소스랑 또 술을 같이 먹으니까 저도 놀라운 발견.
2: I'm happy.
0: 너무
1: 진짜 맛있는데 쌈을 한번 먹어봐요.
0: 맞다. I have to show you how to eat 쌈. Because there's a rule in Korea. If you do your 쌈, you must eat at once.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네,
1: 저도 한번 쌈
0: 떡고기, 야채 이렇게 하면
1: 저는 그럼 깻잎으로
0: 아우, 깻잎. 저는 상추. 네, 쌈장?
1: 저는 양파랑
0: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오케이? Look at this. You wrap it. Actually, 쌈 means wrapping because 싸다 means making a wrap. And then you also have to do like this with the person you are sharing. I really hope that today you enjoyed as much as I enjoyed this adventure.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yeah.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So I really hope you are waiting for the new episode because I want to bring you in another special place of Korea and let you know some, a little bit more of Korean history, Korean culture, Korean food, and liquor.
1: Wow.
0: Wow.
1: Thank you. Thank you so much.
0: Yeah.
1: 제 생각에 이거를 그 상품으로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어?
1: 파부리 안동상. 실제로 그냥 빈말 아니고 한량적으로.
0: 아니면 우리 같이 이렇게 밀키도로 이거 잘 이거 치맥 소주 한 병 그리고 옆에 이런 거.
1: 좋아.

0: Wow.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0: 네.
2: 와우.
1: 와,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아,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스. 퍼펙트.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야, 날씨가 네.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그런지 너무 네. 시원해요.
1: 와, 더울까 걱정했는데.
0: 막 왜가리도 막 날아다니고.
1: 봤어요?
0: 안에... 네, 봤어요. 지금도 막 새가 막 날아다녀요. 저쪽에 보면은. 오리도 막 날아다니고, 밑에 막 오리가... 물고기도 있고. 이렇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이 도심 속에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도심 속에서 너무 한적하고 네. 참 좋네요.
0: 또 시원하고. 이렇게 청계천이 이런 식으로 바뀐 게 벌써 네.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1: 진짜요? 네. 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0: 그렇게 느끼, 체감은 그렇게 되시죠?
1: 네.
0: 근데 벌써 20년이 흘렀대요.
1: 와, 정말 빠르다.
0: 진짜로 네. 이 흐르는 물처럼 세월이 너무 빨라. 진짜 너무 빨라.
1: 대성 씨. 네. 근데 여기 복원되기 전에 모습 기억나세요? 대성 씨 10살이었잖아요. 나 그때, 20살.
0: 아, 그 20살이었어요, 그때? 교수님 나이가 생각보다 어리시네요. 정확히 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때 뭐 장사를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렇게 청계천이 이런 식으로 복원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특히 우리 시민분들께서 휴식하는 공간,
1: 네.
0: 그리고 문화적, 네. 예술적인 공간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여기 다리 아래에서는 이게 종종 전시도 열리고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작품들도 있고 그리고 이곳을 무대 삼아 공연을 하는 거리 예술가들도 많이 있어요.
0: 아, 그렇구나. 그 세계적인 네. 예술 작품이라고 하니까 어떤 건지 딱 올 때부터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저거 맞죠, 교수님?
1: 맞아요.
0: 네, 네. 그러면 저거 한번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1: 가야죠.
0: 네, 네. 네, 가시죠. 이 뒤에 보이는 이 조형물을 이 지나다니는 사람들, 저도 그렇고요. 이 부르는 이름이 청계광장의 그거, 아니면은 청계광장의 소라불,
1: 네.
0: 이렇게 부르거든요.
1: 네.
0: 이 정확한 이름이 뭔가요?
1: 이 작품은 스프링이라고 하는데요. 클래스 올덴버그랑 코샤벤 부르겐 부부가 만든 공동작품이에요. 굉장히 크죠?
0: 굉장히 딱 봐도
1: 네.
0: 이렇게 내려, 와, 한 10m는 돼 보이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1: 이게 높이가 20m, 지름이 6m.
0: 네.
1: 그리고 무게가 무려 9톤이나 돼요. 예. 이 올덴버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브제들을 소재 삼아가지고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거대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소라뿔이라는 게 틀린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인도양에 서식하는 네. 다슬기를 크게 형상화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대성 씨 그거 기억나세요? 지난번 올림픽 공원에 네. 세자르 발다치니가 있었잖아요. 엄지척.
0: 아, 엄지척, 엄지척. 그쵸,
1: 그쵸. 네, 그분도 신체 일부를 굉장히 크게 확대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0: 네.
1: 아마 그 시기에 또 이런 게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의 분이거든요.
0: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큰 소라뿔이긴 한데 이거가
1: 네.
0: 이 왜 여기 덩그러니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1: 맞아요. 이게 처음 생겼을 때 정말 논란이 많긴 했어요. 전혀 청계천과 어울리지 않다 했는데 이게 오래 이제 지나다 보니까 청계광장의 랜드마크가 되었죠.
0: 네.
1: 모든 사람들이 대성 씨도 얘기했잖아요. 청계광장의 그거,
0: 그거.
1: 소라뿔.
0: 소라뿔.
1: 예, 이미 익숙해진 거죠.

0: 대성 씨, 광화문 광장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1: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딱 두 가지가 있죠.
0: 네.
1: 바로 세종대왕상이랑 오. 이순신 장군님 동상. 바로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0: 이순신 장군상은 1968년 4월에 만들어졌는데 네. 보통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이 조성되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먼저 생겨졌고 그다음에 이제 세종대왕상.
1: 네, 맞아요.
0: 세종대왕상이 광화문 광장을 조성하면서 생겨난 거죠.
1: 오.
0: 근데 세종대왕상은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1: 아! 누구셨더라요?
0: 네. 김영원 작가님.
1: 아, 네. 노을공원의 큰 인체상 만드신
0: 맞아요. 작가님. 그림자의 그림자.
1: 네, 맞아.
0: 네.
1: 세계적으로 네. 어떤 동상,
0: 네.
1: 그 동상이 굉장히 유명해지면은
0: 네.
1: 랜드마크가 되고 막 가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0: 네, 일부러 찾아가죠.
1: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브라질에 거대 예술상 있잖아요.
0: 너는 너무 가고 싶어.
1: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0: 그런 이제 브라질의 그 거대한 예술상 말고도 네. 세계적으로 랜드마크가 된 동상들은 꽤 많이 있죠.
1: 어떤 게 있죠?
0: 뭐 예를 들어서 덴마크 코펜하겐에 리들 멀메이드, 인어공주상.
1: 아, 인어공주상.
0: 네. 그다음에 또 뉴욕에.
1: 뉴욕에요?
0: 스태츄 오브 리버티.
1: 자유의 여신상.
0: 네.
1: 아.
0: 그리고 또 벨지엄 브뤼셀에 있는 그 오줌싸개.
1: 아, 오줌싸는.
0: 정말 세계적으로 그거는 사랑받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너무 귀엽잖아.
1: 그렇다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동상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0: 뭘까요?
1: 진짜 모르겠어요.
0: 어디 나라에 있을까요?
1: 저는 중국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0: 중국에도 있긴 한데 세계적으로 가장 큰 건 아니고
1: 네네.
0: 인도의 구자라트주에 있는.
1: 아, 인도에.
0: 네, 거기에 정치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발라바이 파텔이라는 분이 계세요.
1: 네.
0: 그 통일의 조각상이라고 그게 세계에서 가장 커요. 그거 크기가
1: 네.
0: 롯데타워의 한 대략 3분의 1 정도? 182m래요.
1: 182m요?
0: 네. 근데 우리가 항상 뭐 하나를 보면 연관해가지고 막 세 개의 막 다른 것들을 또 이렇게 연관해서 막 생각을 하잖아요.

0: 왠지 세계 여행하는 것 같아. 막 신이 나. 막 여행하는 것 같아.
1: 아, 저희도 오늘 광화문 광장 이렇게 걸으니까 네. 또 저도 신나거든요.
0: 그러니까 너무 신난다. 네.
1: 그래요. 네. 그럼 여행 온 것처럼 한번 걸어볼까요, 또?
0: 관광 이거 깃발 없나?
1: 나를 따르라.
0: 따를게. 네.

0: 저희가 이 광화문 빌딩 숲을 쭉 네. 걷다가 갑자기 네. 눈길을 끄는 작품이 있어가지고 딱 멈췄잖아요.
1: 네.
0: 바로 이 작품입니다.
1: 네. 네. 이 작품은 정국택 작가의 아름다운 비상이라는 작품인데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돼 있어요.
0: 네.
1: 재료가 갖는 상징성이 현대인들의 인공적인 현실 그런 거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그런 재료예요. 네. 대성 씨는 이 작품을 보면서 뭐가 떠오르세요?
0: 저는 일단 저 동작 자체가
1: 네.
0: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비슷한가요?
1: 똑같아.
0: 네? 똑같아요?
1: 진짜 똑같아.
0: 굉장히 힘들게 비상한다.
1: 네.
0: 그런 느낌이 들면서
1: 네.
0: 저는 이렇게 소재도 소재지만은 약간 그 역동적을 표현해놨다. 뭐 그런 느낌이 받거든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표정보다는 뭔가 몸짓으로 강렬하게 표현을 해내고 있죠.
0: 네.
1: 그리고 작품을 보면은 약간 시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소설적인 느낌이 나요.
0: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1: 시는 뭔가 함축하고 약간 추상적인 표현이 있다 하면 이거는 뭔가 내러티브가 그대로 다 보여지잖아요. 네.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넥타이 막 휘날리면서 뛰어가잖아요.
0: 뛰어가고 있고.
1: 그냥 우리 일반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서 아슬아슬하게 중심을 잡으면서 때로는 넘어졌다가 네. 일어났다가 그러면서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네. 이 미래를 향해서 또 나아가는 모습 그런 게 굉장히 아름다운 비상이라는 제목과 적합하지 않나. 이런 작품들을 볼 때마다 우리 일상을 한번 되새겨보면서 네. 그래도 힘을 내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0: 그렇습니다. 이런 네. 작품을 보면서 약간 그 일상생활에서 되게 소소하지만 이런 걸로
1: 힘을 응원하는
0: 수도 있고,
1: 느낌?
0: 수도 있고 그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0: 맞습니다. 네.

0: 아, 진짜 이게 도심 한가운데 빌딩 숲이 이렇게 보이는 곳에 네. 딱 앉아 있으니까 뭔가 이 거대한 빌딩들의 주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희한한 기분이 감정이 좀 교차합니다. 네. 또 여기 예술 작품도 이렇게 곳곳에 있어가지고 같이 볼 수가 있고 또 저희가 또 앉아 있는 이게 또 작품이잖아요.
1: 네, 김경민 작가 작품의 휴식이라는 작품이에요.
0: 저희가 휴식 이 작품에 앉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수님.
1: 네.
0: 아, 아쉽게도.
1: 네.
0: 아, 제가 갑자기 목이 메이는데요. 아쉽게도 네. 저희 아트앤드 시티가 오늘 마지막 회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프로그램이 조그마한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1: 네.
0: 됐길 바란다.
1: 네.
0: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 휴식이라는 작품 위해서 마지막 인사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우리가 네. 어렵지 않게 예술 작품을 친숙하게 볼 수 있도록
0: 네.
1: 그리고 최대한 느낄 수 있게 네. 진행해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0: 네, 맞습니다.
1: 대성 씨는 어떤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었어요?
0: 아, 작품들이 저희가 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다음에 윤슬이라는 그 공간 있잖아요.
1: 네.
0: 그 공간이 굉장히 또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1: 네.
0: 사실 아트앤드시티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몰랐어요.
1: 네.
0: 그동안 제 옆으로 스쳐 지나갔던 예술 작품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 참 내가 그동안 좀 무신경했구나.
1: 네.
0: 잘 몰랐구나. 앞으로 조금 예술 작품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눈여겨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게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1: 아.
0: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기억이 남으신지.
1: 저는 뭐 다 좋긴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경리단길. 한번 봐보세요.
0: 아, 저 작품이에요. 저 위에가 뚫려 있는 게 저게.
1: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0: 네.
1: 그리고 그 사람을 봐야 호감도도 생기고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 중에 저와 인연이 돼야. 그 사람이 의미 있고 소중하지 않아요?
0: 그럼요.
1: 근데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수많은 작품들 중에 제 기억 속에서, 제 일상 속에서, 제 주변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내 기억과 같이 자라나는 예술품들.
0: 네.
1: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자주 보다 보면 이 작가가 누군지, 이 작품 제목이 무엇인지 그런 걸 몰라도 예술적 통찰력과 직관력 그런 게 생기지 않나 싶거든요.
0: 네.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 오늘 아트앤드시티를 해오시면서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예술이라는 거는 우리랑 동떨어지고 일부 사람들만이 향유하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0: 네.
1: 예. 그 가치를 바라는 것, 그것이 예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대성 씨처럼 어디 가더라도 항상 아, 이 작품은 뭔가 궁금해하고 관심 갖고 아 그리고 요게 요런 작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러면은 우리 아트앤드시티의 미션이 성공한 게 아닐까 그런
0: 맞습니다.
1: 생각이 들거든요.
0: 일단 저는 성공했어요.
1: 그러니까 완전 네. 성공했어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디 가면은 아 여기 예술 작품 있으면 좋겠는데
1: 그러니까 그, 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대성 씨가
0: 그렇죠. 여기 하나 딱 있으면 네.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어? 이거 뭐지? 못 봤던 건데 근데 늘상 있던 거였어. 근데 새롭게 다가오는 거고
1: 그치?
0: 네네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제 아트를 보는 그런 눈 조금씩 생길 것 같은데 생기려고 하니까
1: 끝나요.
0: 안타깝게도 네. 오늘 또 마무리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술이 고파지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의 예술적 감성을 깨워주는 로드 큐레이팅 프로그램 아트 앤 더 시티.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글을 좋아하긴 했는데 자라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글을 정말 사랑한다는 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글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번역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일 큰 게 호기심이라고 생각해요. 일반 독자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번역이라서 호기심이 첫 번째 요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넓은 마음이에요. 이 넓은 마음이라는 게 방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타자를 이해하려는 마음, 또 하나는 학문 전체를 번역을 하게 되면 그 실수를 하게 돼요.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마음, 그 두 가지 뜻으로 그 넓은 마음이라는 걸 들고 싶어요. 세 번째는 기분 전환이에요. 이거는 작업할 때 필요한 그 소질인데요. 혼자 하는 작업이 엄청 많고 길기 때문에 기분 전환을 시키면서 번역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는지, 번역 의욕을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게 기분 전환을 하는 방법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일본에 계시는 독자분들이 이 책을 번역을 해줘서 고맙다 라고 해줬을 때가 제일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번역가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작가랑 함께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세계와 그 작품 세계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유정 작가님 쓰신 7년의 밤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 책을 만난 계기는 제가 순수문학도 물론 읽지만 뭐 한국에서 말하는 장르 문학이라는 것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일본에 어떤 편집자분이 미스테리물을 찾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거다 해서 7년의 밤을 소개하게 되었어요. 최근에 번역을 하게 된 긴긴 밤이라는 우리 작가님 쓰신 책이 많이 어려웠어요. 아동서를 처음으로 일본어로 번역을 했는데 아동서는 대상 연령을 먼저 정하고 나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대상 연령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로 설정을 해서 그 연령대에 맞게 단어랑 번역체, 문체를 고르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는 이름이 없다. 하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서점에서 한국문화 코너라고 해서 따로 한국문화만 모은 그 사진을 볼 때 제일 실감이 나고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K-POP, 뭐 한국 드라마, 영화부터 시작해서 그 등장선상에서 문학으로 넘어오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K-POP 가사를 듣고 뭐 이 정서가 너무 좋다. 그러면은 이 정서가 있는 세계를 더 알고 싶다 해서 깊이 알고 싶다 해서 문학 세계로 뛰어들어 주시는 것 같고 공부를 한국어를 공부하는 분도 많고 한국 문학을 공부하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한국 문학은 지금 현대 일본 문학이랑 비교를 하면 한국 문학이 톡 쏘는 맛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한국어라는 언어가 갖고 있는 매력,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직소랑 또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문학은 항상 발전 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전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한국 문학이 항상 그 현실 세계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 그 힘이 아주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랑 일본어가 어순이 같아 해서 어학으로서 학습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번역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어순이 같다고 해서 번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번역을 하다 보면 뭔가 설명을 넣어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나왔는데 그게 작품마다 얼마나 양을 얼마나 넣을 거고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범위를 넣어야 될까라는 거를 처음에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와 일본어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된다. 긴장감을 유지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번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글을 원래 좋아하지만 그 번역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많은 작가님 그리고 작품들을 만나게 돼서 저도 죽기 전에는 그 제가 존경하는 작가님들처럼 글다운 글을 한 줄이라도 쓰고 싶다. 네, 그게 제 꿈입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the Bank of Jeong Hee-seong Yongguan입니다.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 땅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광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광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1: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스 퍼펙트.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속에 있는 채소랑 과일은 그날의 날씨를 그대로 품고 있거든요. 봄나물은 자주 캘 수가 없어요. 되게 찰나해요. 그래서 1년에 딱 그 짧은 시기, 그때를 잘 맞춰 가야만 운 좋게 만날 수 있는 진짜 저는 복권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욕심이긴 하지만 오늘처럼 엄마랑 더 많은 봄을 계속 같이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그게 몇 번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 50번 정도?

0: 오늘은 엄마 집에 왔습니다. 봄도 되고 해서 엄마랑 봄나물도 뜯고 요리도 만들고 해보려고요. 풍경 너무 예쁘죠? 안녕하세요. 저는 초식마녀라고 합니다. 비건 쉬운 레시피하고 일상을 소개하는 영상이랑 만화를 만들고 있고요. 작가 겸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비건 하기 전에는 완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먹고 내장부터 껍데기까지 다 먹는 네, 진짜 못 먹는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다큐멘터리 두 편을 봤는데요. 그 두 편을 보고 아 이제 더 이상 고기를 안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생겨가지고 그날부터 바로 비건을 실천을 하게 됐어요. 아마 그 다큐멘터리를 보기 전부터 좀 육식에 대한 불편함이 조금씩 누적은 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마지막 물 한 방울이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사실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저희가 다 언젠가 이별을 한다는 거는 알지만은 일상 속에서는 좀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실 때 좀 더 자주 찾아뵙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좀 제가 어머니의 레시피를 배워놓지 않으면은 이 레시피가 영영 사라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 지구에서.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하고 제가 또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엄마! 나 왔어?
1: 이거 우리 딸 왔어?
2: 우리 이거 차 마시고 산에 가서 말 나온 김에 부릅하고 가서 좀 할까? 어때?
0: 그럼 준비할 거 뭐 없어요? 장갑 같은 거 껴야 되나?
2: 아, 장갑 준비해가지고 하고 칼하고 그것만 가지고 가면 돼.

0: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초식마녀로 활동하고 있는 박지혜의 엄마 고명옥입니다. 딸이 이제 지혜가 연락 왔더라고요. 여기 남해 한번 시간 내서 오고 싶다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그 산에다가 두릅하고 머위나무를 심어놨거든요. 시기적으로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혜가 또 제가 장아찌를 해주면 너무 맛있다고 잘 먹고 그래서 아 장아찌하고 장아찌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요 이번 기회에 이제 봄이고 그래가지고 겉절이라도 한번 해줘야 되겠다.
1: 엄마 꽃이 너무 예쁘게 펴가지고 내가 남해 와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0: 너 왜 자꾸 그 말 반복해? 엄마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1: 아빠! 나 왔어요!
0: 아빠 나 해주세요. 아우 여기 지금 민들레다. 뭐 했어요? 뭐?
1: 제가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항상 이렇게 텃밭에서 뭔가를 키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봄에 가면 봄에 만날 수 있는 작물들 키우고 계시고 여름에 가면 여름에 만날 수 있는 과일이나 작물들을 키우고 계셔서 뭔가 계절을 진짜 제대로 느끼고 싶으면 딱 부모님

0: 선생님 댁에 가면은 그때그때 자라나는 농작물들을 보면서 계절을 맛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1: 크기는 좀 자, 작아도 돼?
2: 괜찮아. 이거를 그 이게 햇빛 받아가지고 쎄죠.
1: 아, 그래요?
2: 이게 쎄. 좋은 것만 골라서 해.
0: 근데 엄마 언제 그렇게 많이 땄어? 내가 어? 확실히 느린가 봐, 엄마에 비해.
2: 이거 많이 딴 것 같아?
0: 응, 나에 비해서 훨씬 많은데?
2: 지혜야, 이리 와봐. 엄마가 두릅 따는 거 알려줄게. 이리 와봐. 이게 가시가 있으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 여기 위에 이렇게 잡고, 약간 깊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0: 엄청 금방 따지네?
2: 사실 남편이 진짜 부지런하거든요. 그 남편이 다 깎아가지고 텃밭 만들고 머위 같은 것도 사실 남편이 다 갖다 심어요. 두릅이라든가 그걸 함으로써 이제 지혜가 또 마침 비건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을 많이 하게 돼요.
0: 봄나물은 자주 캘 수가 없어요. 되게 찰나해요. 그래서 1년에 딱 그 짧은 시기 그때를 잘 맞춰가야만 운 좋게 만날 수 있는 진짜 저는 복권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잘 맞춰가야 오늘처럼 이렇게 머위도 캘 수 있고 두릅도 딸 수 있고 그래요. 짠! 부자 된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찰나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귀하게 느껴지고 해마다 놓치고 싶지 않은 이벤트인 것 같아요. 확실히 엄마가 많이 했네.
2: 많지? 너보다. 응. 엄마는 그 입도 커, 입도. 봐봐.
0: 그러네.
2: 그치? 넌 대체 두릅 많이 땄잖아.
0: 이것도 사실 엄마가 따준 건데. 악바라.
2: 엄마 맛있게 해줄게. 점심에 살짝 데쳐가지고. 이렇게. 넉넉히 잘라. 한번 삶아보자. 물 잘 끓나 보자.
0: 우와.
2: 우와, 너무 잘 끓어.
0: 엄청 팔팔 끓네.
2: 엄마가 집어넣을게.
0: 우와.
2: 주세요.
0: 이것도 같이. 나 이거 찍을래.
2: 색깔 예쁘다.
0: 너무 예쁘다.
2: 예쁘지?
0: 색깔이 진짜 예뻐.
2: 또 30초 이내로 건져가지고 이제 씻어내야 되거든요.
0: 아, 찬물에 바로 해야 돼요?
2: 뜨거운 물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건져내가지고 그 더운 김이 있는데 그냥 두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익어버려요. 그래서 빨리 찬물에 헹궈주는 게 비법이에요.
1: 한번 먹어봐.
2: 어떤 거?
1: 어때?
0: 부드럽고 맛있어.
2: 맛있어?
0: 응.

0: 도롱 그 뭐야 캐 가지고 왔잖아. 응? 요거를 엄마가 있잖아. 오늘은 저기 장아찌 만드는 법을 엄마가 알려줘 볼게. 응? 너도
1: 좋아요.
0: 다음부터는 네가 맛있게 해 먹어봐. 어? 아, 장아찌는 만들어 보신 엄마들은 아마 다알 거예요. 비법은 특별히 없고 단지 각자의 어떤 정성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 힘들지 않아요. 그냥 기본 베이스가 식초하고 설탕하고 간장하고 물이 있는데 1대1이면 돼. 전부 다. 1대 하나.
1: 1대1
0: 그게
1: 정도.
0: 기본 베이스야. 이거 엄마, 이거 이제 매실
1: 매실액
0: 상어마다
1: 끼고.
0: 넣고. 이제 저처럼 시골에 살다 보면 청이 많아요. 뭐 어떤 때는 도라지 청도 있고 매실청이라든가 다 넣지는 않지만 그 청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설탕은 사실 조금 덜 넣어도 돼요. 근데 이제 설탕이 녹지가 않았잖아. 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저어주는 거야. 이제 이거는 이렇게 끓을 때까지 이렇게 덮어놓고. 이게 있잖아. 이건 너무 크잖아.

0: 있잖아. 이게 너무 두꺼우면 맛이 간이 들어가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2등분 해줘. 반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면은 간이 훨씬 잘 되지. 끓는다. 됐다.
1: 이제 꺼요?
0: 이렇게 끓으면 돼. 그러면 요거는 이제 밖에다 내놓고 이거 식혀야 되거든?
1: 다 식었어?
0: 다 식었어.
1: 맞출 때.
0: 자,
1: 그러네.
0: 한번 보자. 맛 한번 봐봐봐. 어떤 거 같아?
1: 맛을 봐요?
0: 한번 봐봐. 느낌이 어때? 괜찮아?
1: 맛있어요. 약간 새콤하고 맛있는데요?
0: 맛있다.
1: 새콤달콤?
0: 네가 한번 이거 이렇게 이거 부어봐.
1: 이거는 잠길 정도로만 하면 돼요?
0: 직접
1: 부을
0: 구워도 될
1: 거예요?
0: 것 같아요.
1: 좋아요.

0: 지혜야, 요즘 뭐 먹어? 김치는 있니?
1: 나 집에? 어제 다 먹었지.
0: 다 먹었어?
1: 응.
0: 알았어. 엄마가 이번 기회에 저기 뭐야, 겉절이 봄이니까 겉절이 담궈줄게.
1: 응. 그러면 젓갈 안 넣고? 비건으로?
0: 당연하지. 딸이 먹는 건데. 자, 배추는. 자, 예. 속 좋다, 그치? 반에
1: 들어가지.
0: 한번 우리 맛있어. 딸이 한번 해봐. 이제.
1: 제가요?
0: 한번 반 자르는 거부터.
1: 먼저.
0: 오케이. 그렇지, 잘했어.
1: 이 순서로 자르니까 쉽네.
0: 어? 쉬워? 이제 앞으로 자신이지.
1: 내가 그래도 비건하고 엄마한테 요리 몇 번 해줬잖아요. 맛있는 거 없었어? 내가 막 떡국도 하고 떡볶이도 하고 엄마. 파스타도 하고.
0: 솔직히 네가 해준 거 너무 맛있었어.
1: 그죠?
0: 이거 진짜 비건도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하고. 엄마는 좀 비건에 대한 편견이 좀 없어졌다고 그럴까? 너로 인해서. 처음에는 네가 한다고 그랬어. 왜 그 힘든 걸 굳이 하려고 하나 하고. 엄마가 막 그랬잖아. 네가 엄마 집에 온다 그러면 엄마가 너 먹을 거 네가 싸가지고 와 그랬잖아, 막.
1: 그랬죠? 그러니까 나 싸갔지.
0: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막. 처음에는 정말 신경 많이 쓰였어요. 참치액 같은 것도 그것도 이렇게 하면 감칠맛도 나고 해서 나는 그 맛이 익숙한데 딸이 그냥 안 하니까 또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 오면은 막 엄마가 생선이라든가 고기 같은 거 다 감춰버렸잖아요. 다른 냉장고.
1: 그랬어?
0: 하루만이라도 그냥 딸을 생각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좀
1: 감동인데? 감동.
0: 그래. 저리게 뭐야 소금 바다 가깝잖아. 바닷물 좀 떠가지고 와.
1: 소금만. 소금을 안 하고?
0: 어차피 소금도 바닷물에서 채취하는 거잖아. 똑같아. 바닷물.
1: 천연 소금물?
0: 오케이. 알았어. 저는 감사하게도 집 옆에 바로 바다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남해가 청정지역이에요. 그리고 물이 엄청 맑아요. 물 떠왔어?
1: 응. 이만큼이는데?
0: 적당히 잘 떠왔다. 제가 이렇게 늘 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맛이 뭐 짜고 싱겁고 그러진 않고 늘 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그럼 바닷물도 하고 소금도 위에 뿌려주는 거예요?
0: 저기 바닷물로는 너무 약해. 이렇게 해서.
1: 그럼 이거 절이면은 얼마나 둬야 돼요? 시간을?
0: 알배추 같으면은 3, 40분 정도. 알배추 알지? 소금만 딱이는 거 그런 거. 근데 요리 정도는 1시간 정도 절여줘야 될 것 같아.
1: 1시간?
0: 이제 물 빼고 배추 이제 물 좀 빠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빠지는 동안에
1: 양념?
0: 엄마가 양념 좀 만드는 법 알려줄게.
1: 김치라고 하면 당연히 비건일 것 같다고 생각되는 음식이잖아요.

0: 근데 이제 젖갈 때문에 사실 모든 동물성을 먹지 않는 비건한테는 이제 채식 음식이 아니라고 볼수 있는데요. 오늘 어머니는 이제 그 액젓의 맛을 대체하기 위해서 채소를 진하게 우려가지고 그걸로 양념을 해주셨어요.
1: 엄마가 이제 딸을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돼. 응?
0: 사랑합니다.
1: 그러니까 네 사이즈대로 그냥 해.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칼을 다룰 땐 항상 조심해야 될 거니까 천천히.
0: 이 정도?
1: 넣어봐. 아니, 더 넣어야 돼.
0: 조금 더.
1: 또, 한번 더.
0: 한번 더?
1: 그 멸치액젓 같은 거못 먹잖아. 그래서 이건 엄마가 몇년 전에 담근 집간장이야.
0: 아, 진짜요?
1: 이거 진짜
0: 콩으로만 한 거예요? 그래서 맛이 달랐구나. 나 항상 소금으로 김치 담갔거든요.
1: 아,
0: 설탕.
1: 설탕을, 설탕 조금 넣고. 이것도 뭐야? 매실액젓 거의 5, 6년이 됐을 거다. 엄마 이거 그때 매실 있을 때 매실나무 있을 때 엄마 담은 거거든.
0: 근데 이런 거살 수가 없잖아.
1: 엄마 태워. 엄마 줄게. 엄마 줄게.
0: 알겠어요. 이제 엄마가 나보다 비건 레시피 더 잘하는 것 같아.
1: 아, 엄마가 아무래도 딸이 비건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조금 관심을 갖게 되지. 딸은 엄마보다는.
0: 그랬어요?
1: 응? 그럼. 우리 조금 아까 양념 넣는 거로 있잖아. 시간 지나가지고 다 식었거든? 어때? 차갑지?
0: 완전 차가워졌어요.
1: 이거 마늘하고 생강. 그래서 또 근데? 다시 섞어봐봐.
0: 맛있는 냄새.
1: 생강 냄새 나지? 바로 여기다가. 한번 해보세요. 보자. 색깔 진짜 예쁘다.
0: 간을 한번 보실라고?
1: 보자.
0: 진짜 맛있다. 밥. 와, 밥. 밥이랑 먹고 싶어.
1: 너무 맛있다.
0: 잘 먹겠습니다.
1: 그래, 맛있게 먹어. 한번 먹어봐. 맛이 어떤가?
0: 이게 오늘 한 두릅인가? 두릅잖아.
1: 아직 간은 안 뺐을 것 같아. 그쵸? 괜찮아?
0: 근데 생각보다 간이 잘 뱄는데? 뭔가 새콤한 양념이랑 그 쌉싸름한 두릅 향이 확 느껴지는.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
1: 부드러워? 부드러운 건 좀 많이 삶아졌다는 거야.
0: 맛있는 게? 맛있어, 나는.
1: 맛있어. 엄마가 했어도 맛있어.
0: 엄마가 했어도 맛있어요?
1: 평소에는 이제 지혜가 오면은 실내에서 이렇게 먼저 오늘 날씨가 너무 예쁘고 좋아가지고 다른 때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0: 자연 속에 있는 채소랑 과일은 그날의 날씨를 그대로 품고 있거든요. 오늘 먹었던 이제 머위랑 두릅도 막 산에 가니까 꽃이 피는 그 느낌처럼 설레는 그 풋풋한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입맛이 확 도는데요?
1: 입맛 확 돌아?
0: 그 머위 향 때문에.
1: 진짜 맛있다.
0: 엄마 이렇게 딱 좋은 봄 날씨, 뭔가 봄이 느껴지는 재료들로.
1: 봄 소리가 들린다, 정말.
0: 난 겉절이 먹어볼래.
1: 겉절이 먹고.
0: 제가 만든 김치는 오늘 엄마랑 만든 김치랑 달리 재료가 되게 조금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배추가 되게 단 건가?
1: 응?
0: 달고 아삭아삭하고 뭔가 약간 샐러드 같기도 하면서 매콤하면서.
1: 그 정도야?
0: 나는 젓갈 안 넣은 김치가 취향에 맞나 봐.
1: 맛있다.
0: 응.
1: 좋다.
0: 근데 오늘 엄마랑 같이 이렇게 다양한 재료들을 넣고 김치를 만들어 보니까 훨씬 풍부하고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서 아, 이렇게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엄마는 내가 처음 비건한다고 했을 때 솔직한 심정이 어땠어요?
2: 왜 할까?
0: 왜 할까?
2: 남들이 하면 그냥 아 그냥 그래 할 수도 있어 했는데 네가 막상 한다니까 정말 엄마는 막 걱정됐어.
0: 뭐가 제일 걱정됐어?
2: 진짜 어떤 영양적인 면에서도 막 불균형이 될까봐 그런 것도 막 걱정이 되고 굳이 그냥 남이 안 가는 길을 왜 우리 딸이 가려고 그럴까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이해가 갔어. 공감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환경적인 그런 거 엄마한테 막 얘기하잖아. 펜션 하면서 뭐 쓰레기 문제라든가 막 엄마 항상 말하잖아. 하면서
0: 맞아. 쓰레기 너무 많이 나오죠.
2: 너무 많이 나오는 거 보고 와 진짜 지구가 병들고 있구나는 걸 안 봐도 보여지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바다도 그래. 스티로폼 같은 거 막 이렇게 날르고 막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엄마가 너를 생각하게 돼. 지혜가 왜 그랬는지. 그래서 엄마는 그냥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응원하지. 또 뭐 내 딸이 또 행복해 하니까 그게 제일 좋지 뭐 보기가. 어차피 솔직히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이제 딸이든 아들이든 본인 하는 거 그냥 인정해주고 그냥 뒤에서 응원해주고 있어요.
0: 아무튼 나는 엄마한테 너무 고마워요.
2: 왜? 응? 뭐 고마운 게 뭐 있어 엄마가.
0: 그냥 별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엄마 이해해주고.
2: 별난 거 아니야. 엄마는 네가 네 생활 만족하고 행복하면 돼. 그게 제일 좋아.
0: 잘 먹었습니다.
2: 맛있게 먹었어?
0: 너무 맛있었어.
2: 진짜? 아이고.
0: 제 욕심이긴 하지만 오늘처럼 엄마랑 더 많은 봄을 계속 같이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그게 몇 번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 50번 정도?
3: 엄마 나 간다.
2: 어? 가는 거야?
3: 응. 갈게요. 엄마 또 올게.
0: 사실 진주 사니까 주변에 비건인 사람도 거의 없고 비건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비건 식당도 거의 없다 보니까 좀 외로웠거든요.
3: 오늘 엄마랑 같이 만든 장아찌예요.
0: 근데 오늘 엄마랑 이렇게 봄을 느끼면서 같이 비건 요리 만들어 먹고 하니까 진짜 하나도 안 외로워지고 하마터면 엄마 옆으로 이사 가서 살 뻔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항상 이렇게 저한테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거를 기억하면서 너무 외로워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 엄마가 준 머위장아찌로 만든 파스타 완성입니다.
0: 모카도 먹고 싶어?

네, 노웨이웨이 들려드렸습니다. 이번 I'm Live에서 뭔가 좀 에너지 있는 오프닝을 생각하다가 네, 이번 트랙을 네, 오프닝 곡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교체하고 또 얘기 한번 나누면서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곡은요, 비스킷이라는 네, 이번 앨범의 몇 번 트랙이었더라? 4번 트랙이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4번 트랙 준비해왔고요. 오늘은 원래는 이제 그 수민님의 피처링이 있는데 오늘은 솔로 버전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들려드릴게요.

네, 뭐 되게 크게 질러주셔도 돼요. 네. 네, 다음 곡 소개해드리자면 Tiny Dance라는 노래 준비해왔는데요. 제 앨범의 3번 트랙입니다. 3번 트랙이고 굉장히 팝적인 노래를 하나 좀 써보고 싶어서 만들었던 노래고요. 그리고 뭔가 삶이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나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필 관리라 그래야 될까요? 나의 필을 관리하면서 내적 댄스를 추면서 살아보겠다. 어떤 그러한 내용의 노래입니다. 들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타이니 댄스 들려드렸습니다. 아이고. 네, 다음 곡 들려드릴 텐데요. 요거는 뭐 혹시 괜찮으시면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디오 레디오 들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우세요? 어떠신가요? 네. 네. 다음 곡 들려드릴 건데요.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7번 트랙이에요. 저희 앨범 정규 2집의 7번 트랙이었던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라는 노래 준비해 왔습니다. 제목을 이제 왜 플러스로 했냐 이런 이야기 이제 말씀을 좀 많이 주셨었는데 사실 이 노래는 앨범에 넣을까 말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노래였어요. 그래서 제목도 모르겠고 일단은 막 가사는 그래도 완성을 시켰는데 이거를 이렇게 마무리 지을 만한 어떤 그런 게 안 떠오른다 뭐 이런 생각에 앨범에서 그냥 빼자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다들 보셨겠지만 저희 이제 공식 로고가 바뀌었어요. 이제 HHS를 이니셜로 해서 이제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이제 HH로 보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니셜을 만들었는데 그 로고 나오고 나서 이 로고를 보고선 네 이 제목 모르겠는데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같은 그냥 그런 제목을 한번 넣어볼까 했던 네. 그래서 되게 독특한 제목이 나온 네, 그런 노래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마지막 곡이네요. 네, 농담이고요. 구성상 네, 마지막 곡인데요. 네, 네, 아, 즐겁네요. 이렇게 또 계속. 네. 네, 여러분들 이제 오디세이 들려드릴 차례예요. 오디세이 들려드릴 차례인데 이 정도 환호성으로는 들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좀 텐션 올리고 저희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앵콜 들려드릴게요. 네. 네, 오디세이까지 들려드렸고요. 네. 재밌네요. 재밌네. 마지막 곡은요, 이번 앨범의 마지막 곡입니다. 뉴보트 준비해왔고요. 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 이제 곧 또 이렇게 저의 20대가 이렇게 막 훌쩍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아임 라이브와 함께. 네, 매번 올 때마다 너무 즐거운 라이브 하고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와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현상이었습니다. 뉴보트 들려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상이었습니다. 네.

0: 한영숙류 태평무 만나보셨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태평무 보유자 박재희 명인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네, 선생님. 자, 태평무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의상이 엄청 화려하거든요. 당의인 거죠?
1: 네, 이 상의가 당의라고 합니다.
0: 네.
1: 네. 이거는 한영숙류 태평무에서 입는 의상입니다.
0: 네.
1: 혹 그 일반적으로 의상만 보고 네. 태평무가 궁중무용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0: 아닌가요?
1: 네, 근데 태평무는 궁중무용이 아니고 민속무용에 속합니다.
0: 오.
1: 네, 그래서 이 한영숙류 태평무의 의상은 이렇게 이 두록색의 당의에다가
0: 네.
1: 남색 치마 그리고 속에는 이게 붉은색 속치마를 입습니다.
0: 네.
1: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그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0: 네.
1: 그 이 청색이라는 거는 우리 동양 사상에서 음양 오행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청색은 굉장히 청정한 생명을 나타내고
0: 생명. 또,
1: 네. 그리고 홍색은 가장 강력한 벽사의 색이죠.
0: 네.
1: 그래서 두 가지 색이 조화를 이루면서 나쁜 기운은 물리치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 그런 뭐 태평성대 또는 국태민안 이런 아주 좋은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0: 그러니까 중요한 때는 꼭 이 춤을 춰야 되는 거군요. 왜냐하면
1: 네.
0: 나쁜 걸 좀 물리쳐야 되고
1: 네.
0: 좋은 건 또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1: 네네.
0: 네. 선생님 개인적인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춤은 언제부터 추기 시작하신 건가요?
1: 아, 제가 정식으로 무용을 공부하게 된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반대를 하셔서 이제 저 혼자서 거기 무용 학원에를 찾아갔죠.
0: 오.
1: 네, 그래서 선생님께 무용을 배우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부터 춤을 배우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0: 아닌가요?
1: 네, 이게 반대를 하셨지만 저는 꿋꿋하게 이제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간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아무도 저를 같이 가주신 분이 안 계셔서
0: 정말
1: 혼자서 갔습니다.
0: 중학생이? 네.
1: 중학교 1학년 때.
0: 네.
1: 네.
0: 그러다가 한영숙 명목계 배우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1: 대학을 하여튼 졸업하고 한영숙 선생님께 찾아가 태평무를 배우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때부터 선생님께 이렇게 사사를 받으면서 사제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0: 태평무를 배운 게 선생님이 첫 번째시라고
1: 네.
0: 말하자면 첫째자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럼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셨겠어요.
1: 네, 그러니까 선생님께 이제 태평무를 시작을 하고 굉장히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태평무의 뭐 그 다양한 그 발 동작이라든가 또 선생님의 그 절제미 그리고 아주 단아하고 깨끗한 그런 면
0: 네.
1: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은 이제 뭐 강습회를 가신다든가 또는 대학원 강의를 가신다든가 이런 때는 저를 꼭 그 시범 조교로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저는 정말 너무나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참 일찍 자꾸 하셨어요. 70세 되시던 1989년에 자꾸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 춤이 굉장히 아주 모든 그 무용인들의 그 선망의 대상이 되었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는 정말 선생님께 처음 태평무를 배운 제자로서 이 태평무를 지키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공연은 물론이지만 뭐 강습회라든가 이렇게 뭐 요청하는 곳이 어디라도 막론하고 저는 다 가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 태평무를 조금이라도 더 보급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 좋은 훌륭한 그 태평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2019년에 보유자로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장 정말 선생님이 보고 싶고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0: 선생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답을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하고 다 같이 선생님 묘소를 찾아서 그 인증서를 가지고 가서 그거를 보여드리고 선생님도 많이 기뻐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태평무를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참 감격스러웠어요, 그 당시에. 네.
1: 그럼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전통 춤의 멋이란 무엇일까요?
0: 우리 무용은 사실 모든 예술 중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이제 전통 춤은 그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는 그릇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통 춤은 추는 것이 아니라 추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억지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추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부터 저절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저절로 추어지는 거. 이게 바로 그래서 이제 그 진실되고 좋은 춤을 추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마음이 자연을 닮아가고 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비워서 무아의 경지에 이를 때 그때 추어지는 춤이 정말 우리 전통 춤의 본령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어려운 말씀 같으면서도 뭔가 본질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이제 이런 생각이 담긴 우리 춤을 다음 무대에서 계속 보여주실 텐데요. 박제희류 가인 여옥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이 춤은 어떤 춤인가요?
0: 네, 이 춤은 그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그 한국의 전통 춤의 장르 중에서 그 입춤에 속하는 춤입니다. 이 춤은 2006년도에 이제 초연을 해가지고 꾸준히 지금 공연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춤을 안무할 때그 한영숙 박제희로 이어지는 그춤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특성과 정서를 기반으로 해서 안무한 작품입니다.
1: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멋, 선생님께서 표현하시는
0: 네.
1: 그런 멋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0: 네.
1: 네, 그럼 다음 무대 잘 부탁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자, 그러면 우리 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박제희류 가인 여옥 함께 감상하시죠.

개성 있는 젊은 국악인들의 무대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오방가르드입니다. 이 오방가르드에서 오방은 우리 전통의 색깔인 오방색을 뜻하고요. 여기에 자유로운 예술 표현 양식을 뜻하는 아방가르드를 합쳐서 오방가르드라고 팀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 이 팀은 전통 음악인 판소리와 민요를 기반으로 자유롭고 실험적인 음악을 만들고 있고요. 남녀노소 또 세대와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국악을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국악에 대한 편견을 깨고 우리 음악을 널리 알리고 있는 오방가르드의 무대에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Introducing Korean broadcast content that you won't be able to stop watching. For weary modern souls, Dr. Romantic, the quirky genius doctor of Puldam Hospital, prescribes heartwarming tales of humanity. A couple together for 7 years sees their rose-tinted glasses shatter. Can they keep their relationship alive? Discover the raw stories of youth, work, and love. Beyond what social media can show, experience the vibrant Korea through its hidden gems. Mama, the ultimate K-pop festival for global fans. Find your star in a feast of trendy music and electrifying performances. Now, the whole world enjoys it together.
1: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2: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3: beautiful juicy part.
1: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dakgalbi.
3: Oh yes.
2: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정수하는 거예요?
4: 아니, 술라우.
2: 소주예요?
4: 네.
2: 오.
1: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2: Hello, I'm Chim. Oh, but wait, I'll say hello. But first, I have to say hello to my friend. Hi everyone, welcome, buongiorno, to a new episode of our very, very amazing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the beautiful, delicious food of this beautiful land and, of course, the traditional liquor. Today, I brought you in Andong. It's a must-know location because it's a very, very historical place. To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and to let you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So now, let's go shopping. Oh,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은 여기 어시장도 아닌데 왜 문어가 이렇게 많아요?
5: 그렇죠. 여기는 제사신인데요.
2: 아, 제사.
5: 귀한 음식으로 예쁜 문어가 올렸다고
2: 하거든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예, 올라가는 곳.
5: 안동에는 이제 음식점, 결혼식.
2: 결혼식에도.
5: 이제 모녀가 빠지게 되면은 아, 그 집에 잘 못했다.
2: 아, 그거 안 돼요? 와. 오, 감사합니다.
1: So, Korean people, when there's a big event, they are praising their ancestors and they are preparing a table to give, to offer to them beautiful food. And this was something that could never miss on that table.
5: 서로 다 드렸으니까 한번 시식해보세요.
2: 아, 진짜로?
5: 일단 모두 머리 한번 시식해보시고요. 그냥 드시고요.
1: 오, 머리, 내장, 그리고 내장.
5: 내장. 살짝 찍어서 드셔야 돼요.
1: 살짝, 이렇게.
2: 버터, 버터예요. 응, 진짜 녹아요.
5: 하나 드릴게요.
2: 아, 진짜로?
5: 네. 맛있게 드세요.
1: 감사합니다.
2: 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진짜 색깔이 좁고 진짜 단단해 보여요. 그 살이
6: 단단하고 예,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사이사이 보면
2: 예, 예.
6: 핏대 피.
2: 예, 예, 피.
6: 칫솔질 해줘야 이제 잡내가 없고 덜 비리고.
2: 와, 그 진짜 분미가 진한 식재료인 것 같아요. 네. 맞죠? 이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로 여기 이 지역에 정통주랑 잘 어울리는 한상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6: 고등어랑 네. 어울릴만한 정류주라고 안동 소주가 있습니다.
2: 소주?
6: 안동 소주.
2: 와, 이거랑 같이
6: 구워서
2: 그리고 소주. 이렇게 좋아하죠.
6: 최고입니다.
2: 너무 좋아요. 그 여기 근처에 방문할 만한 양조장이 있을까요?
6: 맹게 마을이라고.
1: 맹게 마을. 맹게
6: 마을 가면은 만들 방법도 구경하실 수 있고.
2: 그것도?
6: 시음도 할 수 있고.
2: 저 바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거 좀 구매해야 될 것. 저는 이렇게 바로 굽고 싶어서. 예, 예, 나비, butterfly 손질. So the butterfly filleting. So that means just open like that. I can put on a frying pan and make delicious crispy skin. 어 이렇게, 오 완벽해요. 이거 두 마리. 오? 이거 딱이죠?
4: 예.
2: 네. 이거 커요. 퉁퉁해요.
4: 두께 중에 제일 큰 사이즈예요.
2: 아, 제일 큰 사이즈. 근데 저는 소주랑 잘 어울리는 요리 저는 지금 좀 생각하는 중이에요. 이거 고등어? 근데 하나도 하고 싶어서 안동 소주랑 딱 갈비 잘 어울릴까요?
4: 좋죠.
2: 네, 좋죠. 가능한다면 이거 닭다리살. 아, 닭다리살.
4: 그러면 닭다리만 갈라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1: So now I asked the sajanim to prepare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takalbi.
2: 예. 맛있는 요리 만들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 이 냄새 어디에서? 사장님 실례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오, 뭐 하시는 거예요? 오, 혹시 이거 참기름 차는 거예요?
1: 네, I was right. These machinery are just pressing the sesame seeds and making oil out of them. You can consider this the extra virgin olive oil of Korea. This is the final touch of many Korean dishes.
2: 아까 그 안동에 강고등어 구매했거든요. 이거 조금 뿌리면 어때요?
7: 뿌리면 더 맛있죠.
2: 더 맛있죠. 아, 그러면 하나 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 네. 네
2: 감사합니다. 아. I think I shopped too much, but it's really worth it. So let's go to check the brewery, Menge Mauer. Let's go. 실례합니다. 계세요?
8: 계세요?
2: 어,
8: 무거워.
2: 네, 무거워요. 진짜? 뭐 같이?
8: 오, 이렇게 무거워.
2: 어, 감사합니다. 아, 여기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 있어요.
9: 이게 지금 소주 만드는 증류기예요.
2: 무슨 소주 안?
9: 저희는 안동 소주 중에 네. 한 소주인데요. 저희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료가 밀로 만든다는 거.
2: 밀로?
9: 네, 직접 농사 지은 유기농 밀로 소주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소주예요. 5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2: 어, 근데 혹시 그 진맥, 맥주맥이에요?
9: 네, 그래서 진짜 곡물.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밀을 진맥이라고 불렀어요.
2: 아, 왜 갑자기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정수하는 거예요?
9: 아니요, 술 나오는 거예요.
2: 어, 소주예요?
9: 네.
2: 오!
9: 한번 맛보실래요?
1: This is unbearable moment.
9: 괜찮아요?
2: 깔끔해요.
9: 네.
2: 깔끔하면서 근데 전 맛보다 진짜 뒷맛은 더 깊어요.
9: 어, 네.
2: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런 곡물. 곡물의
9: 향이 나죠. 밀의 향기.
2: 우리 이탈리아에서 그라파. 어, 그라파 있죠. 뭔가 그런 향이 나요. 맞죠? 어, 근데 이거 고급스러운 소주 아직 저는 마셔본 적이 없어요.
9: 이제 숙성실 한번 가보실래요?
2: 가봅시다.
9: 네, 자, 짐 들고 가시죠. 제가 요거 하나
2: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9: 아까 증류기에서 나왔지만 이 시간을 숙성을 하고 그래서 나오는 이제 40도 술이에요.
2: 어, 40도. 아, 네. 아까 60도. 근데 이제 숙성돼서
9: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좀 먹기 편한 도수. 그게 한 40도 정도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숙성돼서 나오는 그 숙성 소주.
2: 오.
9: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맛보시고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2: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이거 이렇게 이거 가능해요? 오. 소주 소믈리에인 것처럼 이제 오 와, 다르네요.
9: 네, 다르죠.
2: 완전 다르네요. 그러면 이거 이번에 이거 정수 입 가심. 네. 완전히 가심. 근데 아까보다 이거 숙성되는 것은 다 이거 매끄러워졌어요.
9: 네. 네, 두드러워지고. 오.
2: 와, 이제 이거. 어야, 이거 계속 입안에 맴도는 거. 네. 와. 아까 그 말 좀 말씀 주셨던 거 진짜
9: 네, 열어 드릴게. 원하시는 거.
2: 자.
9: 오, 오케이.
2: 왜요?
9: 아, 이거는 저희가 버퀴시라고 하는 농사를 짓는데
2: 메밀 버퀴이에요.
9: 네, 도수는 좀 높아요. 한 60도.
2: 그 상관없어요. 근데 맛이 너무 궁금해서. 네.
9: 제가 열어서 드릴게요. 특별한 술. 증류소로 오면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2: 꿀, 바로 그런 꿀향이 확 이렇게 나요. 와. 세요.
9: 세요. 60도.
2: 근데 뭔가 상큼해요.
9: 네, 맞아요.
2: 어떻게? 술 때문에 진짜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9: 아, 네.
2: 너무 좋아요.
9: 근데 뭘 오늘 사고 싶어요?
2: 예, 오늘 딱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맛있는.
9: 이거 뭐예요?
2: 참기름. 근데 바로 찬 거예요. 이게 주인공. 이거.
9: 오,
2: 안동. 예, 안동하면 이거 무조건 간고등어죠.
9: 자, 와, 엄청 크고 좋네.
2: 이거 기름진 음식이라서.
9: 맞아요.
2: 에, 이거 같이 완벽. 그리고
9: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2: 이거 맛있는. 저는 이렇게 큰
9: 닭을 한 마리 사왔어요.
2: 이거 두 마리예요. 두 마리 닭다리 살만. 제가 제일 딱 요리 닭갈비예요. 소주, 닭갈비, 조금 그런 매콤한 맛, 이런 꿀 같은 부드러운 맛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님, 전 더 이상 이걸 참을 수 없어요. 우리 요리하러 가시죠.
9: 네, 저도 빨리 먹고 싶습니다.
2: 예스! 네,
9: 가시죠. 네.
2: So today, let's cook together 닭갈비 and the salted mackerel. 닭갈비 is a very, very delicious chicken recipe here in Korea. It's stir-fried together with vegetables. So let's start with the chicken. As you can see, it's big, so I have to cut it like they say in Korea, 먹기 좋게. That means for a good size for be eaten. So let's start. 이 씨, I'm taking out extra bits and pieces of the skin because I don't like to be too much inside. Otherwise, it's coming out too much fat and grease, and that is gonna mute all the other flavors. But I want the other flavor to shine, so I'm just taking just enough to be yummy. So let's keep finishing it, and then when I will finish it, I will just put the yanyeom, the seasoning, inside.

0: 맛있게 드세요.
1: 맛있게 드십시오.
0: 네.
1: 일단 순장 먹어보고.
0: 자, 먼저 이거 그 다음에 소주. 와우, 맛있다.
2: 뭐가 간식한 거야?
0: 아, 저 벼인 줄 알았어.
3: 약간 매운 것 같지만 또 그 고소한 참기름하고 향도 너무 좋고.
0: 이제 우리 소주랑 잘 맞는지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3: 이거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브랜디 같은 느낌 나서 제 생각에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3: 맛들을 두루 약간 단맛이 좀 중화도 시켜주고 이 오크 향하고 얘랑 어쩜 이렇게 잘 맞죠?
0: 너무 너무 잘 맞아요. 오,
3: 밥이에요.
0: 밥. 아, 이거 진짜 그런 맛있는 소스가 흡수됐어요.
3: 역시 한국은 밥이 있어요. 한국 사람.
0: 자, 이제 조금 더.
3: 와. 아니, 어쩜 이렇게 맛있고 잘 어울리죠?
0: 진짜. 이거 하나도 남았어요. 고등어.
3: 그냥 이렇게
0: 찍어 먹는 거.
3: 레몬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0: 맞아요.
3: 그래서 입에 잡내가 하나도 없어요.
0: 어느 너 하나도 없어요. 다 잡내를 잡아주는 역할이.
3: 이거 진짜 킥 맞네. 아, 너무 맛있네.
0: 아, 자, 근데 이런 조금 기름진 맛이랑 좀 다른 소주 어떻게 맞을지 너무 궁금해요.
3: 같이 한번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0: 잠깐만. 잠깐만, 조금 더 뚜렷하게 맛보고 싶어요.
3: 진짜 너무 맛있어요.
0: 와, 살짝 짭짤해요. 근데 여기 은은하게 그런 단맛도 뒷맛으로
3: 있죠. 네,
0: 있어서 단짠단짠. 네. 오, 너무 네. 이거 조화가 너무너무 잘 나와요.
3: 저도 이 술을 고등어하고 먹겠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는데 오늘 셰프님 때문에.
0: 진짜?
3: 네, 그런데 그냥 고등어가 아니라 이 소스랑 또 술을 같이 먹으니까 저도 놀라운 발견이에요.
0: I'm happy. 너무
3: 진짜 맛있는데 쌈을 한번 먹어봐요.
0: 맞다. I have to show you how to eat 쌈. Because there's a rule in Korea. If you do your 쌈, you must eat at once.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네,
3: 저도 한번 싸먹겠습니다.
0: 고기, 야채 이렇게 하면
3: 저는 그럼 깻잎으로.
0: 아우, 깻잎. 저는 상추. 네, 쌈장.
3: 저는 양파랑
0: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오케이. Look at this. You wrap it. Actually, 쌈 means wrapping because 싸다 means making a wrap. And then you also have to do like this with the person you're sharing. I really hope that today you enjoyed as much as I enjoyed this adventure.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yeah.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So I really hope you are waiting for the new episode because I want to bring you in another special place of Korea and let you know a little bit more of Korean history, Korean culture, Korean food, and liquor.
3: Wow. Thank you so much.
0: Yeah.
3: 제 생각에 이거를 그 상품으로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부리 안동상. 실제로 그냥 빈말 아니고 한량적으로.
0: 아니면 우리 같이 이렇게 밀키드로 이거 잘 이거 치맥 소주 한 병 그리고 옆에 이런 거.
3: 좋아.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과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He does have a reason.
1: 이영호? 영옥 씨 언능 들어 앉죠?
0: His name could be commonly considered a girl's name.
2: 정 이름 바꾸고 싶으면 너 어릉댕 바꿔. 이영옥은 동의 못 해주나.
3: 요즘 세상에 여자 이름 남자 이름이 어디서? 빛날 영예 오고 빛나는 보석 얼마나 좋으냐.
0: 아, His mom is unmoved. This strong mother who raised him alone has her own issues.
4: 아홉 살 이전은 전혀 기억나질 않고 가끔 이상한 꿈도 꾸시고 저랑 편하게 수다 떤다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3: 말 안 된 평생 다 알고 살던 병이 퍽이나 나크라.
0: Anxiety and dissociative symptoms that worsen every spring. However, she could neither remember why nor guess the cause. Her symptoms have been growing more serious.
4: 큰일 날 뻔하셨네요.
0: So she starts getting therapy.
4: 눈을 감아 볼게요.
0: And looks back 아이쇼. upon her memories. They start to come back to her in bits and pieces.
3: 미숙이가 국민학교 5학년 되더니 돈 벌어오겠다는 월남에 가신디.
4: 미숙인 누구죠?
0: The name was painful to her.
3: 오늘은 그만 없죠. 나 이제 이거 안 오지. 여기 안 오크라.
0: 정순 was very troubled by the name she remembered. After that day,
4: 다니시다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길, 동네, 풍경을 만나면 잘 살펴보세요.
0: Her repressed memories return.
3: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조금씩 더 보여. 어린애 둘이 보리밭을 막 뛰어온가. 하나는 난디, 또 하나는 누군지 잘 모르거라.
4: 아직은 기억을 거부하는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미숙이 얘기하다 그만뒀었죠?
0: Finally, 정순 decides to face her past.
3: 내가 다 말하든 미숙이는 나 딸이라 지하방을 끔찍이도 따랐던 나 딸. 근데 모든 것이 바뀌어서 지하방이 월남에서 돌아온 다음부터 아방은 막 순하고 믿음직한 얼굴을 전쟁터에 놔둬왔어.
0: Even to the tragedy that befell her daughter in Gwangju, where she had gone to attend college away from her father.
3: 그게 가해하고 나 팔자를 갈라놨죠.
4: 80년 5월이요?
3: 연애하던 남자가 대학생인데 총마정 죽었구나.
0: The troubled times impacted Jeongsun's family head on.
3: 하긴 한데 그치록 힘들어한 게만은
0: In the end, her daughter died.
4: 그럼 아이는요?
3: 가해가 영옥이라.
0: She had chosen to bury her daughter's memory in order to safeguard the child that was left to her.
4: 왜 남자아이 이름을 영옥이라고 지으셨어요?
3: 호적에 올릴 때 그 이름이 불쑥 떠올라신디. 그 이름이 조한.
0: Who did the name 영옥 belong to? Afterwards, she slowly begins to recall her childhood memories, and she remembers someone who was constantly beside her. And along with those memories, memories of terror.
4: 친구 얼굴이 기억났네요. 군인들이 보였고 총소리도 들으셨어요. 그 기억을 감당하시지 못하면
3: 가이라 너는 바당도 찾아신디. 이제 그 보리밭만 찾으면 돼요. 난 꼭 조질 거라.
0: Meanwhile, 영옥.
5: 우리 엄마 쓰러지실 때 막 정신병이랜 떠들었다며.
6: 뭐? 어떤 놈들이 그런 말을 해?
7: 아, 우린 다 들었신디.
8: 나 들었다.
9: 뭐하매 민족.
0: Ends up manipulated by his peers to fight his best friend Minsu.
7: 야, 민조아.
0: Just then, Jeongsun decides to tackle the task of getting back her painful memories. What is the mystery behind the name Yeongok that will help recover her past? A truth hidden behind a painful secret. It is the movie My Name. Let's hear the backstory. The film is based on the winning entry of the Jeju April 3rd Peace Foundation Screenplay Competition. Production began with crowdfunding support.
9: 이름을 찾아가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다. 이 그 아이디어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 출발해서 한 2년 동안 열심히 고쳐서 이 영화는 어떤 투자자가 특정한 사람이 없어요. 텀블벌 통해서 만 명의 사람들이 4억을 모아줬고 그것을 시드머니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0: Actress Yeom Hae-ran took on the role of Jeong-sun who lived through a tragic era.
10: 정순의 캐릭터 자체도 평평하거나 전형적인 느낌이 아니었어요.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한 그 인물이 굉장히 다층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충분히 좀 매력이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작품들이 워낙에 많은데 작품들을 많이 참고했고요. 증언집이 저에게 어떤 것들을 좀 일으켜준 것 같아요. 실제로 증언하셨던 분들의 육성을 듣는 거, 창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분들의 언어를 많이 봤습니다.
0: New face Shin Woo-bin showed off a warm mother and son relationship in his acting debut.
11: 솔직히 사삼에 대해서도 잘 몰랐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진짜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시나리오를 읽으면 읽을수록 사삼보다도 사삼을 겪은 한 가정, 행복했던 모자 관계 이런 거 같더라고요. 시나리오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우리 엄마도 생각나고 아빠도 생각나고 이러면서 최대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0: Another facet of the movie was Young-ok's troubled school life marred with violence and power struggle caused by 경태, acted by 박지빈.
12: 경태라는 역할은 그때에도 그리고 또 지금에도 충분히 존재하는 캐릭터라고 봐요. 그래서 경태라는 인물이 주인공인 영옥의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감독님한테도 많이 자문을 구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0: The violence Jeong-sun experienced in her childhood and the violence Young-ok experiences at school intersect.
9: 우정의 회복, 연대를 통해서 그 폭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폭력이든 그 폭력에 맞설 수 있는 것은 단 한 사람의 저항이 아니고 그것을 공통적으로 극복하자 하는 연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0: About finding hope beyond scars, it is the movie My Name. The character that K-Story recommends you focus on in My Name.
3: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조금씩 더 보여.
0: Is Jeong-sun, a woman with repressed childhood memories who suffers dissociative symptoms every spring.
3: 근데 모든 것이 바뀌어서 지하방이 올라면서 돌아온 다음부터.
0: Her life bears the scars of turmoil of having lived through Korea's painful modern history. Actress Yeom Hae-ran took on the role of Jeong-sun and delivered a performance of profound depth.
9: 볼 것도 없이 주인공을 Yeom Hae-ran으로 맞죠. 연기가 맛깔나고 리얼해요.
0: In particular, the scene where she dances while swallowing tears in the green barley field of Jeju after all her memories have returned is quite powerful.
10: 고통의 그 장소에 보리밭에 갔을 때 기꺼이 이제 마주하겠다. 굉장히 좀 벅차오르고 고통스럽지만 정면으로 봐야 되겠다.
0: Critics say it's an excellent performance by an actress known for impressive acting. A story about moving beyond a painful past. It is the movie My Name.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안 나왔어요.
1: 이건 손님 가방이 아닌가요?
0: 디자인은 똑같은데 제 가방이 아니에요.
1: 혹시 저게 손님 가방이에요?
0: 맞아요. 잠시만요.
2: 예?
0: 가방이 바퀴였어요. 이게 제 가방이에요.
2: 네?
0: 제 가방엔 뼈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2: 제 것도...
1: 가방이 바뀐 게 확실하네요. 이 가방이 손님 것이에요.
2: 이거 우리 엄마 거예요.
3: K-Chat Season 2 is back. Building on the basics we learned last year, this time we'll study deep into practical Korean. So stick with us until the end. The Korean we'll learn in today's first episode are expressions of possession and affiliation. Now, the most commonly known equivalent of the English word my in Korean is 나의, or it's abbreviated for

0: 자, 와이엇. 서울에서 지하철 타기 할 수 있지?
1: 어, 와이엇.
0: 어, 알렉사. 어, 또 만났네요.
1: 어디 찾으세요?
0: 알렉사,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저 처음 와서 모르겠어요.
1: 아, 지하철역. 저만 따라오세요. 저는 작년에도 한국에 왔어요.
0: 진짜?
1: 응.
0: 짱이다.
1: 따라와요.
0: 알렉사, 저쪽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요?
1: 아, 저쪽은 아니에요. 아, 이 옆쪽이네요. 따라와요. 아, 이상하네. 이쪽인 것 같았는데?
0: 알렉사, 저한테 방법이 있어요. 저기요?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2: 아, 지하철역이요? 편의점 옆에 있어요. 이쪽으로 쭉 가면 화장실이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쭉 가세요.
1: 아, 그쪽?
2: 저도 그쪽으로 가니까 같이 가요.
3: Today we'll cover some must-know travel expressions for when you come to Korea. Let's learn how to find your way using Korean. Remember learning 어디에 있어요 in season 1? Well, there's a shorter way to say the same thing. It's 어디에요? 어디 means where, and it's used to talk about specific places or locations. So to ask where something is, say 장소 plus 이 or 가 plus 어디에요? For example, if you're looking for the subway like Wyatt was, you say 지하철역이 어디에요? If you need to go to the bathroom, you say 화장실이 어디에요? If you say this to any Korean, most will kindly tell you the location you are looking for. When describing directions and expressions like 이쪽, 저쪽, 앞, 뒤, 옆, just like Wyatt, Alexa, and Hyojin did. 이쪽 means this way, 저쪽 means that way. 앞 means in front of, 뒤 means behind. 옆 means next to. For example, go this way in Korean is 이쪽으로 가세요. While go that way is 저쪽으로 가세요. To tell someone it's next to the convenience store, you can say 편의점 옆에 있어요. Let's look at an example. To say it's in front of the park, you can say 공원 앞에 있어요. Now, how about learning a little trick to make your Korean sound even better? First, there's the word 쭉. Add this to any direction to emphasize they need to keep going that way for a long time. You use it like this. 이쪽으로 쭉 가세요. Remember 오른쪽 from season 1? You can add it to that too. Say 오른쪽으로 쭉 가세요. Simple, right? All right, ready to practice what we learned?
4: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2: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0: 화장실이 어디예요? 화장실이 어디예요?
2: 편의점 옆에 있어요. 편의점 옆에 있어요.
4: 이쪽으로 쭉 가세요. 이쪽으로 쭉 가세요.
0: 오른쪽으로 쭉 가세요. 오른쪽으로 쭉 가세요.

0: 15년 전에 그 엄마 책에 제가 짧게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1: 엄마 요리책이 나오면 나도 하나하나 배워서 엄마처럼 요리 잘해야지. 요리하는 것으로 행복해지면 좋겠어. 엄마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썼더라고요.
0: 이제 제가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썼던 편지 말대로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0: 제주도 이유식 1세대 인플루언서 라인맘으로 알려진 오칸나입니다. 아이주도 이유식은 소근육 발달의 기준이 되어서 아이가 집을 수 있으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쥐고서 먹을 수 있으면 그거를 씹는 능력 연습하면서 스스로 발달시킬 수 있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하는 거라 가지고 같은 음식을 같은 시간에 이렇게 같이 함께 즐기는 게 이제 아이주도 이유식의 핵심이에요. 보고 참고할 때가 저도 없고 요리책도 별로 없으니까 내가 이거를 사람들에게 먼저 이제 사례로 이렇게 포스팅하면서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유식 시작한 그 첫날부터 이렇게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왔어.
1: 어, 한나 왔네. 오느라 수고했다. 얼른 부산에서 오느라고 배고플 텐데 얼른 밥 먹어. 아침이 늦었는데
0: 못 차렸어.
1: 엄마는 먼저 먹었어. 얼른 네 좋아하는 전복집 끓여놨어. 안녕하세요. 저는 오칸나의 엄마이고 요리 천사의 행복밥상이라는 요리 블로거를 18년째 운영하고 있는 요리 인플루언서 요리 천사 윤희정입니다. 제 블로그를 보면은 우리 집 밥상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친정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집 밥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밥상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요리를 하게끔 하고 자기 손으로 가족들의 음식을 해주고 그런 마음 들게끔 하는 것

0: 너 뭐 이번에 엄마랑 뭐 하고 싶은 요리가 있다며?
1: 너 나 멸치볶음 사실 저번 주에 했거든. 근데 그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0: 여기 우리 그 같이 쓴 책 있잖아. 여기 보면은 여기에 그 저기 아몬드 멸치볶음 나와 있잖아. 너한테 많이 해줬던 음식인데 그때 우리 책 만들면서 여기다 이렇게 다 레시피 적어놨는데 이대로 하면 되는데.
1: 그 친정엄마 요리백과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 결혼하기 전에 이제 엄마한테 되게 기본적인 한식은 배우고 결혼해야겠다 해가지고 엄마한테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엄마가 블로그에 아들, 딸 홀로석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저랑 이제 요리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제 요리 잘 모르는 초보자들에게 알려주는 형식으로 그거를 이제 포스팅을 하셨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책으로 나온 게 친정엄마 요리 백과예요.
0: 근데 그 요리 책은 정말 그 하나하나가 정말 굉장한 그 애를 낳는 것 같은 그런 힘듦이 있었던 거거든요. 아, 딸 애들한테도 그렇고 손주들한테도 그렇고 이렇게 나 너무 열심히 살아왔구나. 그래서 애들한테 참 엄마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는 게 전 너무 고맙게 너무 자랑스럽죠. 내 스스로가 많이. 하여튼 뭐 오늘 그 재료 있으니까 엄마랑 같이 한번 만들어보고 싸가지고 가.
1: 그래.
0: 뭐 엄마가 또 뭐 하는 요령이 따로 또 있나 보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하는 거 보고 네가 잘 그 레시피 따라서 잘 한번 해봐. 다음에는.

0: 레시피 보고 해도 될까?
1: 양념 해야 되니까. 엄마 양념 못 해오고 항상 책 보고 하잖아. 요리책 보고.
0: 어, 여기.
1: 야, 이 요리책을 우리가 가장 많이 보지 않니?
0: 어, 그만. 나도 항상 이거 보고
1: 처음에 이제 할 때는 이 멸치를 이렇게 양념에 넣어서 볶는 게 아닌 거 알지? 양념에 넣어서 볶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거를 따로 볶아내야 돼. 멸치를 이렇게 볶아줘야 되는데 엄마는 손을 넣고 잘 해. 이게 볶다 보면은 멸치에서 습기가 올라오거든. 그러면 이제 이 손에서 습기가 느껴지는데 그런 습기가 안 느껴질 때까지 볶아주면 돼. 이렇게.
0: 내가 손으로 안 해가지고 좀.
1: 그렇지.
0: 덜 볶아졌나 봐.
1: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 이거 멸치 볶을 때 손 넣으면은 뭐 손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괜찮아. 이렇게.

0: 근데 너는 어렸을 때 편식 많이 했는데 라이미는 좀 어때? 라이미는 뭐 아이즈도 유식하고 그랬으니까 좀 덜하긴 할 텐데.
1: 좀 하는 편이긴 하지. 어. 일단 매운 거는 아예 안 먹고.
0: 맞아.
1: 근데 뭐 다양하게 먹긴 먹어. 근데 내가 이 엄마가 내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음식을 해준 것처럼 나도 이제 라임이 입맛에 맞춰서 음식을 해주니까 내 음식은 이제 잘 먹는데 밖에 음식을 약간 급식 뭐, 같은 걸
0: 결론적으로 비슷하긴 하네. 누네들 자랐을 때랑 비슷하긴 하네.
1: 제가 어렸을 때 편식을 좀 했었어가지고 엄마가 이제 골고루 먹이려고 진짜 많이 애를 쓰셨거든요. 우리 라임이도 이제 식탐도 없고 먹을 거에 크게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는 친구다 보니까 더 맛있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다양하게 먹이려고. 그래서 우리 라임이가 그 엄마의 노력을 좀 알아주고 우리 라임이도 저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그런 건강한 식습관이 몸에 배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일단 고추기름이 집에 없기도 하고 만들어서 사용해 보려고. 그래서 먼저 기름 식용유를 한 컵 정도 이렇게 부어가지고 좀 약한 불에 달궈줘야 돼. 요거를 어떻게 불을 어느 정도 달구면 달궈야 되는데 그게 정도가 안 되잖아.
1: 나 집에서 이거 해봤거든. 어. 요리책 보고.
0: 그럼 새까맣게 태워 잘못하면.
1: 어. 다 태웠어.
0: 그럴 때 이거 고춧가루를 넣어봐야 돼. 이렇게 타지 않고 거품이 나는 정도.

0: 양념을 계량할 거야. 엄마는 또 그 계량해서 하잖아. 문대중으로 안 하고 브리치 보면서 계량을 하니까 엄마가 되게 정확하게 만들거든 레시피를. 네, 그래서 엄마도 이거 항상 보고해. 그러니까 좀 불러줘봐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막 젓지 말고 이거 바글바글 끓여줘야 돼.
1: 그래?
0: 막 이렇게 휘젓지 말고.
2: 나 완전 휘졌는데.
0: 스르르 녹을 때까지. 엿을 만드는 작용을 하는 거야. 설탕이 들어간 걸 자꾸 저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
2: 아니 나는 하도 흩어지니까. 약간
0: 스르르 녹아서 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그대로 내주는 거야. 그래서 그 엄마도 필요하고 요리 선생님 필요한 거야.
2: 살짝 다르네.
0: 이게 막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이걸 넣어주면은. 좀 더 윤기나게, 윤기나게 한다 그러지? 참기름 조금 떨어뜨리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깨소금 넉넉히 넣고. 그러면 다 됐네. 넣어줄 거.
2: 간단하네.

0: 면허전은 네가 나보다 더 많이 하잖아. 이제 전문가잖아.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이렇게 붙이는 거 이렇게 봐주고 할 테니까. 오늘 뭐 엄마가 만든 거 먹고 싶긴 하겠지만.
1: 그러면 잘하니까. 엄마가 내가 뭐 잘 하는지 한번 옆에서 봐줄게. 같이 하자. 엄마 앞이니까 괜히 좀 그렇네. 그럴까?
0: 밀가루 묻히고 내가 오늘은 옆에서 조수할게. 이거는 내가 조수할게.
1: 엄마 근데 어떻게 연으로 전을 만들 생각을 했어?
0: 이제 뭐

0: 연어가 두뇌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니까 또 너희들한테 많이 먹이려고 생각을 했는데 요리책을 뒤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치즈가루를 넣어서 만든 연어전이 있더라. 그래서 그거 보고서 이 요리법 참 특이하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또그 약간 치즈도 들어가고 또 파슬리 들어가고 버터에 구워서 그런지 너랑 오빠가 잘 먹더라고. 그래서 이걸 많이 하게 됐지. 그래서 이거 뭐 요리책 쓸 때도 들어가고 이걸로 또 요리 강습도 하고 그랬어.
1: 라이미가 이거
0: 오래됐지? 굉장히
1: 제일 좋아해.
0: 오래됐지. 그러니까 라이미까지 먹게 됐으니까. 이거 그때 너 시험 보고 공부하고 그럴 때 이거 진짜 많이 해줬어.
1: 이거 순도시락에 올렸었잖아.
0: 오메가3도 많다 그리고 두뇌에 좋은 음식이라고 그때 막 한참 야단이니까 연어는 언제나.
1: 그때
0: 잘
1: 뉴스에도
0: 먹어주니까.
1: 나오고 막 그랬잖아.
0: 그래서 이
1: 이걸로.
0: 연어전이 아주 히트 작품이야, 히트 작품. 수능 도시락은 수능 보는 날 엄마들이 그 시험 보는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응원이잖아요. 수능 시험 볼때 어떤 게 좋겠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한나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그 신경을 많이 쓰면 소화가 잘안 되고 힘드니까 죽도시락이 나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날 소고기랑 야채죽이랑 그러니까 한나가 뭐 연어 좋아했으니까 연어전 만들고 그 멸치볶음 들어갔어요. 멸치볶음 들어가고 그 시험을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동안에 모의 수능 봤던 것보다 그날 당일날 봤던 수능이 제일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중에 뿌듯했죠. 나중에 이제 애들이 시험을 보고 둘다다 명문대에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 그 수능 도시락이 계속 남아 있어서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되고 또 그게 많이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1: 나는 좀 치즈를 많이 넣어.
0: 치즈를 더 많이 넣네? 엄청 많이 넣네? 아, 엄마는 이렇게까지 안 넣는데? 엄청
1: 나이
0: 많이 넣네? 파슬리 가루 좀 넣어?
1: 레시피에는 이렇게 많이 안돼 있는데 난더 많이
0: 라이미가 치즈 넣는 걸 좋아하는구나.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머니, 엄마, 너 이렇게 습관이 내려왔던 것 같아. 요리 잘하는 습관들이.
1: 근데 나는 엄마가 또 미국에서 한국 왔을 때부터 계속 요리를 했으니까 요리 선생님이었잖아. 그래서 엄마는 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침에 나 깨울 때 한나야 이제 얼굴 만지면서 이렇게 깨우잖아. 그때 항상 손에 저 아침 메뉴에 그 냄새가 나.
0: 유혹이 있지.
1: 제가 라이미한테 항상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너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항상 해주는 엄마 있어서 좋겠다. 어? 이런 엄마 어디서 봤냐 이런 얘기 진짜 자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라이미가 항상 그때 이제 대답을 하는 게 엄마 있잖아, 엄마도 그런 엄마 있잖아, 서울 할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를 또 엄마 레시피를 보고 똑같이 해주는데 그럴 때 보면 이제 엄마가 많이 생각나곤 해요. 그러니까 엄마 레시피로 이제 똑같이 먹긴 하지만 맛이 또 약간 다르거든요. 엄마가 직접 해주는 거랑. 그래서 저도 좀 힘들고 그럴 때는 아, 엄마가 나도 맛있는 음식 원하는 거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곤 해요. 그래서 엄마 집에 오면 저도 이제 밥을 해준 사람이 있다는, 그러니까 엄마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0: 자, 지금 막 만들었으니까 우리 한번 맛 좀 보자.
1: 어? 응? 잠깐만. 나 엄마 집 왔어.
0: 그래? 아, 맞아. 나도 찍어야 돼. 나도 찍고
1: 스토리에 올려.
0: 우리 찍고 먹자. 나도 깜빡할 뻔했네. 이거는 재료는 연어라 약간 양식 같은 재료인데 이렇게 한식으로 전을 부쳐 놓으니까 그치? 좀 특이하긴 하다. 외국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아.
1: 외국 사람들도 연어를 좋아하잖아.
0: 그리고 이게 좀 식으니까 치즈 때문에 약간 겉이 좀 바삭해지는 것 같아. 약간.
1: 아주 풍미가 좋아. 고소한 맛이 있어.
0: 딱 좋아. 치즈 많이 넣으니까 더 맛있네.
1: 그지?
0: 다음에 엄마도 그렇게 해야지.
1: 치즈 반, 달걀 반이야.
0: 맛있네. 이거 몇시 먹고 먹어봐. 너가 안 됐다 그랬는데 딱딱 지금 아따 갈 맛도 잘 된 것 같아. 딱 좋지? 바삭하고 많이 짜지도 않고
1: 적당히 달고 고추기름이 들어가서 보기엔 안 매운데
0: 안 맵지 별로. 그래서 생각보다 안 맵고 그거 봐. 그러니까 이제 책 펼쳐놓고 그거 그대로 해봐. 오늘 배운 대로 엄마가 해주는 게 맛있지? 역시?
1: 자, 잔뜩 싸가야지. 네, 제가 결혼하고 브라질에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음식을 대부분 다 해먹다 보니까 그 엄마 또 레시피를 보고 많이 해먹게 되었거든요. 근데 멸치볶음, 엄마 멸치볶음 제일 좋아하는데 그 맛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이제 1년에 한두 번 이제 한국에 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엄마 멸치볶음을 잔뜩 싸가지고 가서 이제 냉동실에 얼려놓고 굉장히 그 아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 엄마 집에 이 책 있던데?
0: 그럼 뭐 이거 엄마니까 보관하고 있는 요리책이지. 이거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요리책이야. 이게 너네들이 이렇게 공부 잘했다고 이렇게 낸 요리책이야. 글을 보면 너네들 소감도 여기 다 적혀있네. 진짜 오래간만이다. 뭐라고 썼어?
1: 뭐라고?
0: 오빠는 뭐라고 썼을까? 또 너는 뭐라고 썼고? 너는 아 언니 엄마가 한번 자세히 봐야 되겠다. 여기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걸로 식단을 짜서 신경 쓰는 엄마가 고맙다고 썼고 또 요리책 나오면 하나하나 배워서 엄마처럼 요리 짱 잘해야지 이렇게 썼네. 지금 뭐 그래서 하긴 지금 뭐 잘하고 있지 한나가
1: 그치 요리, 잘하고 그렇지. 있지.
0: 이유식도 책도 내고 또 엄마랑 요리식도 내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네. 잘하고 그렇지. 있어. 이제 요리천사 행복밥상을 썼을 때는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그때는 요리책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책 그 나오고 났을 때는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넘겨봤죠. 그리고 책도 다 주변에 나눠주고 막 되게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1: 엄마는 요리로 그 관심과 사랑을 표현을 하셨으니까 그게 이제 많은 응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 않게 공부도 하고 또 엄마는 꿋꿋하게 엄마로서의 역할을 또 다 하시고 또 본인 일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다 해야지 하면서 그 딸로서 또 학생으로서 열심히 지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애도 낳고 보니까 아무리 뭘 좋은 걸 해주고 해도 이게 표현이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와닿지가 않는데 저도 저희 신랑이랑 우리 아이한테 밥상으로 많이 사랑을 표현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것 같아요.
0: 한나가 일단은 그렇게 요리를 해가면서 그런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 봤을 때 제가 무엇보다도 기쁘죠. 그게 가장 기쁜 일이고, 할 수 있으면은 더 나이가 들 때까지 해줄 수 있으면 항상 이렇게 제가 만들어도 먹고 또 부모님들도 해드리고 아들 며느리한테 좀 해주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요리를 해주는 것이 내가 내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한나 이제 잘 가. 어? 가서 잘 지내고.
1: 고마워.

팁들에 대해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방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조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네, 노웨이웨이 들려드렸습니다. 이번 I'm Live에서 뭔가 좀 에너지 있는 오프닝을 생각하다가 네, 이번 트랙을 네, 오프닝 곡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교체하고 또 얘기 한번 나누면서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곡은요, 비스킷이라는 네, 이번 앨범의 몇 번 트랙이었더라? 4번 트랙이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4번 트랙 준비해왔고요. 오늘은 원래는 이제 그 수민님의 피처링이 있는데 오늘은 솔로 버전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들려드릴게요.

0: 네, 이거 되게 크게 질러 주셔도 돼요.
1: 네. 네. 다음 곡 소개해 드리자면 Tiny Dance라는 노래 준비해 왔는데요. 제 앨범의 3번 트랙입니다. 3번 트랙이고 굉장히 팝적인 노래를 하나 좀 써 보고 싶어서 만들었던 노래고요. 그리고 뭔가 삶이 나의 어떤 나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필 관리라 그래야 될까요? 나의 필을 관리하면서 내적 댄스를 추면서 살아보겠다. 어떤 그러한 내용의 노래입니다. 들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타이니 댄스 들려드렸습니다. 아이고. 네, 다음 곡 들려드릴 텐데요. 요거는 뭐 혹시 괜찮으시면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디오 레디오 들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마지막 곡이네요. 네, 농담이고요. 구성상 네, 마지막 곡인데요. 네, 네, 아, 즐겁네요. 이렇게 또 계속 네. 네, 여러분들 이제 오디세이 들려드릴 차례예요. 오디세이 들려드릴 차례인데 이 정도 환호성으로는 들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좀 텐션 올리고 저희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앵콜 들려드릴게요. 네. 네, 오디세이까지 들려드렸고요. 네. 재밌네요. 재밌네. 마지막 곡은요, 이번 앨범의 마지막 곡입니다. 뉴보트 준비해왔고요. 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 이제 곧 또 이렇게 저의 20대가 이렇게 막 훌쩍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아임 라이브와 함께. 네, 매번 올 때마다 너무 즐거운 라이브 하고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와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현상이었습니다. 뉴보트 들려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상이었습니다. 네.

0: 한영숙류 태평모 만나보셨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태평모 보유자 박재희 명인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네, 선생님. 자, 태평모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의상이 엄청 화려하거든요. 당의인 거죠?
1: 네, 이 상의가 당의라고 합니다.
0: 네.
1: 네. 이거는 한영숙류 태평모에서 입는 의상입니다.
0: 네.
1: 혹 그 일반적으로 의상만 보고 네. 태평모가 궁중무용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0: 아닌가요?
1: 네. 근데 태평모는 궁중무용이 아니고 민속무용에 속합니다.
0: 오.
1: 네. 그래서 이 한영숙류 태평모의 의상은 이렇게 이 두록색의 당의에다가
0: 네.
1: 남색 치마 그리고 속에는 이게 붉은색 속치마를 입습니다.
0: 네.
1: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그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0: 네.
1: 그 이 청색이라는 거는 우리 동양 사상에서 음양 오행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청색은 굉장히 청정한 생명을 나타내고
0: 생명. 또,
1: 네. 그리고 홍색은 가장 강력한 벽사의 색이죠.
0: 네.
1: 그래서 두 가지 색이 조화를 이루면서 나쁜 기운은 물리치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 그런 뭐 태평성대 또는 국태민안 이런 아주 좋은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0: 그러니까 중요한 때는 꼭 이 춤을 춰야 되는 거군요. 왜냐하면
1: 네.
0: 나쁜 걸 좀 물리쳐야 되고
1: 네.
0: 좋은 건 또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1: 네네.
0: 네. 선생님 개인적인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춤은 언제부터 추기 시작하신 건가요?
1: 아, 제가 정식으로 무용을 공부하게 된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반대를 하셔서 이제 저 혼자서 거기 무용 학원에를 찾아갔죠.
0: 오.
1: 네, 그래서 선생님께 무용을 배우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부터 춤을 배우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0: 부모님 몰래 갔던 게 시작이네요.
1: 몰래 간 건 아니에요.
0: 아, 몰래는 그러니까,
1: 아닌가요? 네, 이게 반대를 하셨지만 저는 꿋꿋하게 이제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간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아무도 저를 같이 가주신 분이 안 계셔서
0: 정말
1: 혼자서 갔습니다.
0: 중학생이?
1: 네. 중학교 1학년 때.
0: 네.
1: 네.
0: 그러다가 한영숙 명목계 배우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1: 대학을 하여튼 졸업하고 한영숙 선생님께 찾아가 태평무를 배우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때부터 선생님께 이렇게 사사를 받으면서 사제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0: 태평무를 배운 게 선생님이 첫 번째시라고
1: 네.
0: 말하자면 첫 제자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럼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셨겠어요.
1: 네. 그러니까 선생님께 이제 태평무를 시작을 하고 굉장히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태평무의 뭐 그 다양한 그 발동작이라든가 또 선생님의 그 절제미 그리고 아주 단아하고 깨끗한 그런 면
0: 네.
1: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은 이제 뭐 강습회를 가신다든가 또는 대학원 강의를 가신다든가 이런 때는 저를 꼭 그 시범 조교로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저는 정말 너무나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참 일찍 작고 하셨어요. 70세 되시던 1989년에 작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 춤이 굉장히 아주 모든 그 무용인들의 그 선망의 대상이 되었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는 정말 선생님께 처음 태평무를 배운 제자로서 이 태평무를 지키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공연은 물론이지만 뭐 강습회라든가 이렇게 뭐 요청하는 곳이 어디라도 막론하고 저는 다 가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 태평무를 조금이라도 더 보급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 좋은 훌륭한 그 태평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2019년에 보유자로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장 정말 선생님이 보고 싶고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선생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답을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하고 다 같이 선생님 묘소를 찾아서 그 인정서를 가지고 가서 그거를 보여드리고 선생님도 많이 기뻐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이 태평무를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참 감격스러웠어요, 그 당시에. 네.
0: 그럼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전통춤의 멋이란 무엇일까요?
1: 우리 무용은 사실 모든 예술 중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이제 전통춤은 그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는 그릇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춤은 추는 것이 아니라 추워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억지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추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부터 저절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저절로 추워지는 거. 와. 이게 바로 그래서 이제 그 진실되고 좋은 춤을 추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마음이 자연을 닮아가고 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비워서 무아의 경지에 이를 때 그때 추워지는 춤이 정말 우리 전통춤의 본령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어려운 말씀 같으면서도 뭔가 본질을 찌르는 것 같은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이제 이런 생각이 담긴 우리 춤을 다음 무대에서 계속 보여주실 텐데요. 박재희류 가인 여옥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이 춤은 어떤 춤인가요?
1: 네, 이 춤은 그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그 한국의 전통 춤의 장르 중에서 그 입춤에 속하는 춤입니다.
0: 네.
1: 아, 이 춤은 2006년도에 이제 초연을 해가지고 네. 꾸준히 지금 공연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춤을 안무할 때 그 한영숙 박재희로 이어지는 그 춤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특성과 정서를 기반으로 해서 안무한 작품입니다.
0: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멋, 선생님께서 표현하시는 네. 그런 멋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네, 네
0: 그럼 다음 무대 잘 부탁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그러면 우리 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박재희류 가인 여옥 함께 감상하시죠.

개성 있는 젊은 국악인들의 무대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오방가르드입니다. 이 오방가르드에서 오방은 우리 전통의 색깔인 오방색을 뜻하고요. 여기에 자유로운 예술 표현 양식을 뜻하는 아방가르드를 합쳐서 오방가르드라고 팀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 이 팀은 전통 음악인 판소리와 민요를 기반으로 자유롭고 실험적인 음악을 만들고 있고요. 남녀노소 또 세대와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국악을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국악에 대한 편견을 깨고 우리 음악을 널리 알리고 있는 오방가르드의 무대에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Conventional air purification systems require different technologies and devices for each type of pollutant, such as fine dust, harmful gases, and pathogens, as they each have varying particle sizes and characteristics. A research institute in Korea has come up with a new solution that can solve all these issues within a single system. The Integrated Smart Air Purification System, developed by the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It's a comprehensive solution that provides automatically optimized air purification based on the kind of indoor pollutants and conditions.
1: 공기 중에 떠다니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미세입자, 또 하나는 유해가스,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체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0: To detect airborne pathogens in real time, a high-performance cyclone-based collector located at the top of the system produces strong centrifugal force using a self-rotating cylindrical structure. This centrifugal force sufficiently captures even trace amounts of airborne pathogens in liquid form.
2: 장비가 동작하게 되면 강한 바람을 흡입하게 되는데 공기는 앞쪽으로 들어와서 뒤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 콘이라고 부르는 통 안에서는 강한 회오리 바람, 즉 사이클론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이클론의 회전력에 의해서 공기 중의 입자는 바깥쪽으로 밀려나게 되는데 그때 통 외벽에 코팅된 액체에 포집이 되게 됩니다.
0: At the bottom of the system, a fiber filter based on metal organic frameworks removes harmful gases such as ammonia, formaldehyde, and hydrogen sulfide. The system also has a multi-structured EPTFE membrane composite filter that can block more than 99.9% of ultrafine dust. Moreover, its excellent durability and breathability help ensure long-lasting performance.

0: The liquid samples collected by the high-performance cyclone base collector can be analyzed without any separate pre-processing to accurately detect pathogens within 150 minutes.
1: 타겟 물질을 150분 이내에 검출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보시는 자동화 장비와 함께 고감도로 타겟을 검출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 면역 센서 기술 덕분입니다. 그래서 150분 이내에 타겟을 검출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저희는 라만 신호를 인텐시티로만 분석하지 않고 있다, 없다, 0, 1로 구분을 해서 검출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고감도로 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The existing Raman analysis focused on measuring signal intensity, which had limitations in accurate quantification due to irregular amplification levels. As a result, ultra-low concentrations of viruses were often buried in noise, making their signals difficult to detect. The research team solved this problem by using digital counting. They divided the chip into a total of 100 microregions and mapped them to count the presence of target substances in each area as either 0 or 1. In other words, instead of measuring signal intensity, they counted the number of occurrences, enabling high sensitivity detection of even ultra-low concentration protein targets. The key to high-efficiency air purification lies in the filter. Advanced materials such as EPTFE membranes are at the core of filtration systems that capture fine dust. However, filter performance is not determined solely by the material itself. Its porosity and ability to capture fine dust are determined by how precisely this porous membrane is stretched.
2: 고효율 필터 안에 들어가는 EPTFE라는 멤브레인이 있습니다. 그 멤브레인은 다공성 멤브레인인데요. 연신을 해가지고 그 포로시티, 그러니까 공급률을 최대화시켜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멤브레인을 여러 가지 공정에서 이제 그 포로시티 값을 바꾸기 위해서 성능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장비는 그 실험을 하기 위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To obtain filter materials optimized for the integrated air purification system, as the actual production process, and precisely stretches them from both sides.
3: 잘 만들었다, 아주.
0: Temperature, stretch ratio, and stretching speed that determine filter performance are all tested, and data is accumulated here. It's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hat removes harmful gases and ultrafine dust and detects airborne pathogens in real time. This innovative technology is expected to help keep good air quality in multi-use facilities, such as nursing homes and daycare centers, ultimately making people healthier.
2: 향후에는 로봇 기술과 접목이 돼서 재난 환경이라든지 생물학적 오염이 있는 그런 공간에까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기술 개발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런 통합 시스템뿐만 아니라 각각 저희가 개발한 핵심 요소 기술들도 그 완성도를 더 높이면은 상용화에 대한 그 발걸음을 더 내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Air purifiers have become indispensable to keep fine dust at bay. But there is a dilemma. High performance filters restrict airflow, resulting in greater pressure loss, which in turn increases energy consumption and noise. In other words, achieving high capture efficiency and low air resistance at the same time was a challenge for existing filter technologies. To solve this problem, researchers at Chung-Ang University took a cue from a natural air purification system of the human body. The nasal cavity. Nasal hair acts as a biological filtering system for trapping dust that enters the body. Its secret lies in the surrounding mucus.
3: 생체 모습 흡착강화 필터는 저희가 비강에서 점액질이 먼지를 잡는 원리와 똑같은데요. 간단한 예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저희가 책을 넘기거나 지폐를 셀 때 침을 발라서 넘기면 잘 넘어가는 것을 모사하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작용하는 힘은 모세관 힘이라고 해서 이 액상 물질이 잡아당기는 힘을 저희가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필터에 이런 얇은 흡착강화 레이어를 코팅을 하고 그 흡착강화 레이어가 미세 입자에 동일하게 모세관 힘을 부여하면서 흡착강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0: How is the performance of a conventional filter different from that of an absorption-enhanced filter? When dust enters a filter inside a cylindrical airflow chamber from the left, it is carried by the wind through the filter. In low absorption conventional filters, dust passes through, whereas absorption-enhanced filters capture most of the dust, and it's almost impossible to see particles passing through. Because of their weak absorption power, conventional filters have faced issues, such as reduced filtration performance and the redispersion of captured dust. Having short lifespan, they need to be replaced frequently. This results in large amounts of plastic waste, a serious environmental issue.
4: 기존의 필터들은 흡착력이 작다 보니까 먼지가 붙었다가도 다시 탈착이 돼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빠른 풍속에서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데 저희 필터 같은 경우는 한번 붙은 먼지들을 탈착을 시키지 않다 보니 효율이 오히려 더 빠른 풍속에서 높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최초로 구현한 필터가 되었고요.
0: Usually, dust captured by a filter can easily detach due to airflow.

퍼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 영화에 중독된 것 같아요. 좋아서 하고 싫어서 그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안 할 수는 또 없고 하면 너무 괴롭고 안 하면 되잖아요. 왜 하고 있죠? 이미 영화에 중독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원동력이라고 하면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왜 하고 있는지 이게 실례일지 모르겠다. 아 망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에서 연출 전공하고 있는 오한울입니다. 은퇴를 앞둔 한 시골 마을의 파출 소장이 자신의 오래된 자동차 갤로퍼를 폐차하러 가는 길에 연쇄 절도범 차량을 만나서 그 차량을 추격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본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폐차장 탁송기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나이가 있으신 탁송기사님이 그 영상의 주인공이었는데 그 오래된 차를 폐차하러 오는 그 모습이 차하고 기사님이 되게 겹쳐 보인다라는 생각을 오래전에 했었어요. 그러다가 갤로퍼 영화를 찍을 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게 됐는데 아버지를 위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탁송기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구상해서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젊은 세대분들이 영화를 만드는 것들 중에 자기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희 윗세대에 대한 공경을 표현하는 영화 중에 좋은 영화가 드물었던 것 같아서 사회 베테랑들에게 존경이나 존중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를 연출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갤로퍼가 차량 추격 영화다 보니까 슈팅카를 외부에서 빌리려고 했었는데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영화를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촬영 감독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저희가 차 하나를 렌트를 해서 쇠파이프로 연결을 해서 슈팅카를 직접 만들자라고 해서 촬영 감독님과 이제 제작팀이 합심해서 저희만의 슈팅카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영화를 다 못 찍었을 것 같은데 차를 만들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 저요? 부끄럽지만 상당히 자주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무조건 그냥 한번 혹시 이 영화를 본 분들의 후기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는 보는 편인데 많지는 않죠. 그래도 찾아보려고 사실 전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런 거 좀 사소한 거에 일일이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굳이 극장에서 보지. 아이고 지금 어떻게 인터뷰지? 죄송합니다. 극장에서 보다가 뛰어나왔어요. 아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 왜 저렇게 찍었지? 그때 영화 찍고 있는 기간이어가지고 영화제가 아서 장편 영화 이건 아 이렇게 찍지 말아야겠다 해서 뭐 상당히 창피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리진 않겠지만. 스포츠 로맨스 장르긴 한데 갤로퍼하고 덜이 좀 비슷한 것 같아. 좀 인간적인 이야기,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서. 이번에 찍은 장편 영화는 가이드러너라는 제목의 작품이고요. 시각장애 육상선수와 그와 함께 달리는 가이드러너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와 가이드러너가 함께 대회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있는 성장 로맨스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도 좋고 액션도 좋고 한데 결국에 마음에 오래 남는 이야기는 감동이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일단 제 관객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결국에 영화 찍을 때도 감동이 있는 영화를 찍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사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학교에서 찍었던 졸업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시각장애를 다룬 영화였었어요. 그 영화를 준비하면서 사실 뭐 복지관도 다니고 그때 시각장애에 대해서 좀 처음으로 좀 알게 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재에 대해서 저도 더 알아보고 공부를 하다가 시각장애 육상을 발견하고 거기에 가이드러너도 발견을 하게 돼서 영화로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쓰게 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1: 장편 제작 지원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시나리오가 되게 균형이 잡혀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드라마 두루기에서 썼는데 그 안에서 학생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순수함이라고 할까요? 진실됨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0: 처음에 딱 이야기 발견하는 순간? 딱 결말까지 딱 완성된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온 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점 힘듦을 느끼고 극치는 이제 촬영장에 도착했을 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말 중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 찍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고 질문 받았을 때 차에서 내릴 때라고 답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진짜 차에서 내리면은 질문이 쏟아지니까 저한테. 근데 사실 저는 이 영화에 대한 해답을 제가 다 갖고 있지 않거든요. 저도 같이 현장에서 알아가는 사람인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그 영화에 답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러 질문들을 하는 건데 저도 모르는 거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가 가장 곤혹스러운 것 같은데 근데 그 대답을 하면서 저도 좀 알아가는 게 있어서 진짜 감독은 그 대답하는 사람이 맞는 것 같네요.
1: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있으면 감독은 대답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볼 땐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현장에서 스태프들이 뭐 이렇게 할까요? 이게 옳은가요? 이게 맞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또 배우도 질문을 던지죠. 이게 맞나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답을 줘야 되는 사람이 감독이거든요. 그거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솔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 감독이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안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저는 최대한 본인이 아는 본인이 믿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 영화의 방향에 대해서 연기의 톤 앤 매너에 대해서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해주는 게 감독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한울 학생은 되게 성실하고 진실됨이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시나리오에서부터 그런 느낌을 저한테 줬고 그런 믿음을 좀 받았었고 그래서 현장에서도 오한울 감독이 본인이 찍고 싶고 본인이 아는 역량 내에서 굉장히 솔직하게 영화를 진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믿음이 좀 있고
0: 아 제가요? 아 어떤 거를 보시고 그 말씀을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특정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만족이 좀 안 됐는데 시간상 어쩔 수 없이 넘어갔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어땠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솔직히 이제 오늘 촬영 잘 하려면은 사실 거짓말로라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나중에 봤을 때 실망하고 저에 대해서도 신뢰를 잃을까 봐 그냥 솔직하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찍고 싶다고. 다음날 다시 찍었습니다. 그걸 보셨나? 넘길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신뢰를 갖게 하려고 그러려면 오히려 반대로 솔직해야 저를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는 거짓말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쓴 글이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요소가 다 담겨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 찍으면서 좀 힘들었던 순간에도 아 근데 이 이야기는 나를 위한 요소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힘든 순간에 제가 쓴 글을 보고 다시 힘을 얻고 그렇긴 합니다. 그 생각은 있는 것 같은 게 이게 물론 독립 영화고 상업의 자본을 받지 않아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기가 아마 어려울 텐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렇게 관객들을 위한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 영화가 진짜 천만 명이 볼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 거든요. 그래서 일반 관객들이 보더라도 좋고 감동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찍혔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찍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영화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크게는 예술하는 사람들이면 한국예술종합학교 다 동경하고 가고 싶어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전적대에 있을 때부터도 사실 전문사로 입학을 할 거를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학과를 나오긴 했지만은 영화를 이제 제대로 배우고 피드백을 받은 적은 사실 대학 때 거의 없었는데 이제 전문사 와서 저희 영화 딱 틀고 편집 크리틱 받을 때 정말 큰 시사실에서 한 50명이 넘는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이제 제 영화 하나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주잖아요. 그 순간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남네요. 되게 해부당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정말 긴장되지만 근데 그때 들었던 말들이 되게 도움도 많이 되고 이래서 좋은 학교 오려고 했구나 이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순간이 되게 긴장이 많이 됐던 것 같아. 잠시만요. 아 큰일 났다. 이거 없는데. 30초만 생각했어. 없는데? 아, 때에 따라 너무 다른 것 같은데 단편 영화 지금까지 만들었을 때는 하나 이야기가 꽂히면은 순식간에 그냥 딱 처음부터 결말까지 나오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소재를 만나면은 그렇게 딱 나오는데 그 소재를 찾으려고 일부러 노력을 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좀 운에 기대는 편인 것 같습니다. 결말까지 다 나와야 비로소 좀 이야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야기 시작도 중요하지만 전 결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결말이 있는 영화가 좋을까 이런 걸 좀 찾다가 이 결말까지 딱 완성이 되면 아, 이 영화는 해볼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영화를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소재에 꽂히려면은 그 결말까지 나와야 그 소재에 꽂히는 것 같아요. 이 소재가 좋다고 해서 이걸로 만들어볼까? 어떤 영화 좋지? 라고는 잘 생각 안 하고 이 소재에 이 결말까지 딱 나오면은 그때 이 소재가 좋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장편 찍으면서 사실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제가 장편 찍은 게 가장 저를 많이 변화시킨 것 같거든요. 인격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원래 정말 착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나빠졌어요. 나쁘지 않고는 영화를 찍을 수 없다는 걸 느꼈는데 이게 영상에 실리면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들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영화 인터스텔라 보면은 도킹하잖아요. 근데 도킹하는 곳이 돌아가잖아요, 우주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딱 들어가면 도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킹하는 우주선도 같이 돌아야 도킹이 되잖아요. 영화 제작도 같아서 현장 자체가 돌아있기 때문에 정상인 상태로는 영화 제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감독도 같이 돌아야, 돌아 미쳐있어야 이게 영화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어차피 정상인 순간이 아니니까 저도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영화 그럼 잘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이거 없잖아요. 소스가 지금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아 진짜 너 어떡하죠? 가장 망한 인터뷰일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아 영화의 매력이요? 아 매력을 너무 잃어버려가지고 최근에 아 큰일 났네. 명확한 순간이 기억나는 건 아닌데 초등학생 때부터 영화 감독하고 싶긴 했었어요. 영화 하나 보고 오면은 제가 거의 후속작 만들고 혼자서 시나리오 상상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좋겠다 하고 어렸을 때부터 상상한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부터 영화 혼자서 찍고 있었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영화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감독력이요. 이번에 찍으면서 영화 진짜 그만 찍어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했는데 진짜 큰일 났네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촬영장이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유독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촬영장을.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도 계속 찍으려고 하는 게 그 이유를 솔직히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약간 중독된 게 아닌가, 병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에 중독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좋아서 하고 싫어서 그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영화에 중독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원동력이라고 하면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안 할 수는 또 없고 하면 너무 괴롭고 뭐 안 하면 되잖아요. 왜 하고 있죠? 아 물론 영화 찍으면서 사소하게 기쁜 순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정말 괴로운 것 같거든요. 왜 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안 할 거냐, 안 할 순 없어요 또. 그건 아닌데 중독된 것 같습니다. 이게 실례일지 모르겠네. 이 말만 안 하면 실례일 수 있었을지도. 야, 이 말까지 넣어주세요. 아 망했다. 아 지금 완전한 슬럼프고요. 아 이제 학생 영화들 스텝으로 가면은 감독님들이 가끔 중간에 울고 오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면서 정말 나약하다, 저러 갖고 어떻게 영화를, 더 큰 영화 어떻게 찍으려고, 너무 나약한데?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4회차 만에 제가 점심시간에 변기를 붙잡고 진짜 대성통곡을 했어요. 엉엉 엉엉. 사실 아침 분량 모니터 보면서부터 제가 눈물이 났는데 뒤에 매니저분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이걸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자 눌러 쓰고 거울 다 찍고 이제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엉엉 울었는데 아 진짜 힘들더라고요. 사연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몇 테이크를 더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그 단순히 한 테이크 못 가는 게 그냥 갑자기 서럽더라고요. 그냥 정신이 이상한 거죠. 약간 호르몬이 좀 이상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졸졸 새더라고요 눈물이. 아 그래서 그때 좀 반성했죠. 그 옛날에 아, 왜 저 감독이 우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과거의 저를 상당히 반성하면서. 이거는 안 실리겠죠 근데. 아 근데 실수가 화장실 문을 안 닫았어요 제가. 아 제가 들렸을까 봐 그게 너무 신경 쓰이는데. 아 들렸을까요? 아 진짜요? 복도가 좀 컸거든요. 아 뼈 아프네요. 뼈 아픈 실책이네. 근데 이걸 말하면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 어쩔 수 없죠 뭐. 이것도 영화죠. 아 이건 최근에도 느꼈던 것 같은데 저는 영화 만드는데 시나리오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출할 때도 아 이거 어떻게 연출해야 되지? 막히면은 시나리오 보면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쓴 거지만. 그래서 아 이게 영화 연출을 한다는 게 글을 넘어서야 더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건 맞는데 그래도 애초에 글을 좀 잘 쓰면은 연출에도 도움이 되고 편집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영화 준비하면서 가장 공들이는 건 아무래도 시나리오 쓰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이지만 키보드 두드리는 게 가장 일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인데 감독님은 진짜 연기만 보시네요?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구도나 미술 같은 거는 사실 제가 영화 볼 때는 거의 배우들 연기나 이 사람들 표정을 보거든요. 제가 실제 관객일 때는 다른 관객들도 그러지 않을까 해서 저는 거의 연출하면은 배우들 연기만 거의 신경 쓰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쓸 때는 글만 쓰고 연출할 때는 연기만 보고 편집은 맡긴다. 편집과 촬영, 미술 맡김. 저보다 다 유능하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을까. 시원하게 맡기는 편입니다.
1: 너무 많은데 이제 시작이거든요. 후배 감독들이나 학교 졸업생들을 보면 본인이 장편 영화를 찍은 다음에 이제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면서. 요새 아시겠지만 이제 영화 시장도 너무 안 좋고 극장에 가는 관객 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돈을 많이 예산을 투자한 상업 영화도 사실은 요새 관객들이 많이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많이 상처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오한울 감독이 지금 현 상황에서 좋은 영화를 찍었고 그 영화를 개봉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소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나하나 밟아가는 과정일 뿐인 거니까 그 결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번 영화 찍으면서 얻었던 내면의 어떤 배움 같은 거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잊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시작이니까 절대 긴장 풀지 말라고. 정말 이제 딱 첫 스텝 밟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작업들을 해야 될 거고 끝까지 이번 작업도 가이드 런너도 후반 작업 잘 마무리해서 좋은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 다음 영화를 찍을 때도 초심 버리지 말고 좋은 영화 시나리오 써서 잘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0년 뒤요. 감독이 됐겠죠? 감독이면 좋을 것 같고요. 감독치고는 착했던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나마 착했던 감독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2: 감독을 나쁠 수밖에 없나요?
0: 아, 예. 아니라고 믿었거든요. 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감독들이 성격이 더럽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꼭 더러워야 되나? 착해도 영화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 이래서 그랬구나. 나빠야 됩니다. 착해서는 영화를 찍을 수 없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선함을 유지하려고 노력이라도 했던 감독으로 남고 싶습니다.

0: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예술 작품을 접하시나요? 미술 작품은 너무 어렵고 난해해서 잘 모르시겠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1: 여러분은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예술 작품 곁을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0: 왜냐? 우리가 사는 도시 속에 예술 작품이 화끈냥화끈냥 여기저기 막그냥 가득하기 때문이죠.
1: 벽화부터 건축물, 인테리어, 소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예술 작품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0: 도시 구석구석 숨어있는 예술 작품을 직접 발견하고 그 매력을 하나하나 탐구해 나가는 시간. Art and the City. 오늘은 성수동입니다.

0: 저는 특히 이 작품이 눈에 확 갔는데 일단은 색깔부터가 네. 빨간색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같은 겨울이랑 색깔도 좀 맞는 것 같고 네. 이건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이거는 이용덕 작가의 네. 함께 걷기라는 작품이에요.

0: 몇 발자국 떨어져서 멀리서 보면 볼록해 보인단 말이죠.
1: 그래요?
0: 그렇죠.
1: 어디 몇 발자국이나 떨어져야 되나요? 이게 도대체.
0: 쭉 떨어져서.
1: 아, 지금도 떨어지니까 약간 볼록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요?
0: 네. 근데 네.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패어졌단 말이죠. 이것은 마르셀 디샹도 하지 못한 거예요.
1: 누구요?
0: 마르셀 디샹이라고 네. 왜 변기를 처음으로 미술관에 갖다 놓은.
1: 아, 예, 예, 예. 예, 예 본 것 같아요.
0: 그쵸.
1: 네.
0: 예. 그것처럼 이 작가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역상 조각이라는 작품이 그건 아니지만 네. 이 작가의 이제 시도한 자체가 일반 사람들은 이게 부조하면은 항상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처음으로 판 거죠. 세계 최초예요.
1: 아, 진짜요?
0: 네.
1: 아.
0: 네. 이 작가의 키워드는 상반된 두 세계, 네. 양각과 음각, 음과 양.
1: 음과 양.
0: 응. 있음과 양. 없음.
1: 그거의 조화.
0: 네.
1: 뭐 그런 하나됨 이런 건가요?
0: 오, 천재.

0: 저는요, 이런 작품을 볼 때마다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사실은. 네. 이게 제목이 보면은 이제 돌바람이잖아요.
1: 네.
0: 근데 이런 추상 작품을 보면은 이게 왜 돌바람이지? 그냥 돌 쌓아놓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추상 작품을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감상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1: 이런 조각 작품의 경우에는 주변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네.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어요. 물동이를 메고 있는 조각, 그런 여신상이 그리스 신전에 있을 때와 목욕탕에 있을 때
0: 그
1: 느낌 다르죠.
0: 예, 예, 예.
1: 그래서 이 조각품이 어디에 서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해석의 다양성이 생기는 거죠.
0: 그 이걸 만드신 작가님의 의도도 있었겠지만
1: 네.
0: 이거를 해석하는 거는 각자 개인의 몫일 수도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0: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1: 대성 씨 마음이에요.
0: 아, 제 마음이구나. 그럼
1: 오늘 나의 기분, 오늘의 날씨
0: 아.
1: 그리고 이게 주변 어디에 놓여졌는지 그거를 다 통틀어서 그 대상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0: 아,
1: 특히 추상미술회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단순한 선, 면, 질감, 근본적인 조형 원리만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0: 네.
1: 해석하는 사람들의
0: 주죠.
1: 네.
0: 정말 와, 딱 깨달았어요, 뭔가. 사실 제가 그동안 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1: 네.
0: 이런 예술작품, 미술작품이 좀 어렵다고 느낀 게 뭔가 문제를 풀듯이
1: 네.
0: 저거는 의도가 뭐지?
1: 아니에요.
0: 맞추려고 했었거든요. 이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 붕어가지고 돌을 뭐

0: 예전에는 여기가 네네네. 다 공장지대였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보니까 벽화들도 많이 있고.
1: 그, 진짜. 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우리 아텐드 시티랑 굉장히 딱 맞는 그런 동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0: 맞아요.
1: 여기 보시면은 딱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핫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0: 네.
1: 여기 보시면 이 벽화. 아, 예쁜데요?
0: 요즘 벽화들은 네네네. 도시 재생의 목적으로 맞아요, 많이 사용하고
1: 맞아요,
0: 맞아요. 있어요.
1: 맞아요.
0: 지나가는 행인들, 네. 주변의 소품들,
1: 네. 네.
0: 모든 그런 요소들이 다 예술에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1: 맞습니다. 것이죠. 이런 요소, 이 음악.
0: 음악, 심지어 사운드 아트까지.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네. 그 광의 의미의 인터랙티브 아트가 아닐까 싶어요. 관객 참여형 예술.
1: 그렇네요.
0: 찍어서 올리고
1: 네.
0: 또 소통하고.
1: 소통하고.
0: 네. 이런 벽화를 네. 통해서 역동적인 도시 풍경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1: 아, 그렇네요. 저는 여기 성수동은 네. 곳곳에 다 벽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0: 네.
1: 왠지 이 벽 끝에도 있을 것 같거든요.
0: 있을 것 같아요.
1: 한번 볼까요?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야.

0: 여기는 민화를 그려놨네요. 네. 집이 오래됐어. 민화야. 그래서 그렇네. 민화가 어울려. 그러니까 건물의 특색에 맞게끔 맞네요. 그림도 각양각색으로 그렸네요.
1: 정말 이렇게
0: 사이좋네.
1: 네, 암수가 다 해서 저희처럼 이제 사이좋게.

0: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아, 네. 작가님. 네. 아,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1: 아, 예, 아닙니다.
0: 최우철 작가님.
2: 네. 네네.
0: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저는 그냥 네. 그림 좋아하는 이제 작가고요.
0: 네.
1: 주로 이제 기억에 담긴 공간, 뭐 공간 속에 이제 기억이 막 담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걸 좀 기록하는 느낌의 작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뭐 회화 작업이든 뭐 크로키든 만화 작업이든 이렇게 여러 가지 걸쳐서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2: 그림을 보면 유독 그냥 지하철이나 비행기나 어디 안에 있는 이미지들을 많이 그리셨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1: 주로 이제 제가 보고 다니고 겪고 경험한 것들을 주로 이제 제 그림의 소재로 삼거든요.
2: 네.
1: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접촉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통수단일 때가 많더라고요. 아. 비행기, 뭐 전철 뭐 이런 데에서 제가 본 것들을 이렇게 그리고 그런 걸 좋아합니다.
2: 저는 이 디테일에 놀랐어요.
1: 아, 고맙습니다.
2: 네, 이거 하나하나 보면 표정들이 다 달라요.
0: 맞아요, 맞아요.
2: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0: 사연이 있어.
1: 그러니까.
0: 사람들을 다 일일이 관찰하고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과 무슨 애환이 있구나 하는 걸 상상하시면서 그리시는 거예요?
2: 아, 어떻게 하셨어요?
0: 딱 봐도 그 느낌이 와요.
2: 아니, 정말로 제가 그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취미 생활이 남 크로키하고 다른 사람을 관찰해서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생생하다면 다행이죠. 제가 생생한 걸 즐기는 편이니까요.
0: 너무 생생해요.
2: 지금 저기 보면 이게 이제 신림동에서 지하에 있다가 지상으로 쫙 올라가는 순간을 그린 거예요. 그 옛날 95년도쯤이니까
1: 그때쯤
2: 개발이 좀 덜 된 상태의 이제 동네들이 이렇게 나오고 제가 이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은 다 일하러 다니는 사람 마치 자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서울 시내를 돌면서 일을 하고 또 뭐 저녁에 가서 쉬고 또 다음날 나오고 하는 느낌을 전철에 좀 담았고요. 저 동네들 그 동네에는 좀 기쁨을 많이 담았습니다. 저 아래 보이는 동네에는 그러니까 보금자리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저 보금자리는 이미 이제 사라졌죠. 이제 사라져서 뭐 다 아파트로 재개발되고 그러긴 했지만 서울의 되게 다양한 모습들을 저 그림에 담으려고 했었어요.
0: 재개발이 되었어도 작가님 그림 속에서는 모든 이렇게 사건의 기록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는 거네요.
2: 아,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그런 기록들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싶었어요.
0: 그리고 작가님 그림이 국립현대미술관에도 소장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보통 만화가 이렇게 소장되어 있기는 쉽지 않은데 어떤 경우로?
2: 뭐 만화로 소장되어 있다기보다도 이제 그때는 회화로 그린 건데 만화 형식을 이제 차용해서 그린 거였고 민속적인 느낌? 그러니까 그 시대를 기록한 듯한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도 가 있고 여러 미술관에 이제 가 있는 것들도 일종의 이제 시대의 기록이라고 한 측면에서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민속화나 이렇게 풍속화 느낌을 좀 이어받아서 가려고 하는 제 입장도 좀 있는.

0: 뒤에 있는 작품은 제목이 어떻게 되는 거죠?
1: 1970년대 청계천 고가도로. 지금은 이제 철거되었죠.
0: 아, 청계천 고가도로. 예, 예.
1: 제가 이제 테일이라고 하는 이제 전태일 열사 일대기를 만화로 그렸었거든요.
0: 네, 네.
1: 그 만화에 나오는 한 장면을 이제 큰 그림으로 옮긴 거예요. 여기 청계고가도 6교 밑에 이제 전태일 열사가 공장 그 여성 노동자들한테 풀빵을 사주는 장면이 이렇게 있는데
0: 네.
1: 저는 이때 당시에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이자
2: 네.
1: 어쨌든 그 경공업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성장에 이제 그 동력이 아주 막 태동하던 때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에 장소. 그래서 이제 이 그림 되게 저는 좋아하는데 이제 고가도로 밑에서 그때 당시에 다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죠. 저 위에 동대문과 이제 북악산 뭐 이쪽 도봉산 이쪽이에요. 저 위에 사는 그거는 이제 위에서 부감으로 차 내려다보고 요 아래쪽은 이제 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이서 보고 두 가지 시점이 이제 자연스럽게 합쳐진 그림으로 만든 그림입니다.
0: 근데 저는 보면서 느끼는 게 조금 어둡거든요, 색채가.
1: 그렇죠.
0: 일부러 그렇게 색을 쓰신 예, 건지.
1: 이 그림은 이제 그 당시가 색깔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흔히 인민복처럼 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옷을 입고 컬러를 추구하기에는 다 그때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색깔을 추구하던 시대가 아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쨌든 삶도 그렇게 다채롭다기보다는 생존과 관련된 것이 되게 삶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무채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2: 여러 시점이 공존하면서 역동적인 느낌은 들지만 그 시대 상황상 약간 회색 도시의 느낌?
0: 네, 네, 네, 네,
2: 그런
0: 맞습니다.
2: 표현이 됐네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진짜 뭐 책 몇 권을 읽은 듯한 느낌인데 멀리서 보면 조형적으로 다 형형색색 이루어져가지고 매우 잘 조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0: 아트 앤더 시티의 첫 회에 첫 포문을 멋지게 열어주셨습니다.
2: 네.
0: 이 작가님이 의도하시는 작품에서 우리는 뭘 느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게 있으실까요?
1: 그냥 다만 제가 어떤 뜻을 담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공간에 이제 기억이 남는다고 생각해요.
0: 네.
1: 그래서 어떤 동네 확 없어지면 저기서 수많은 기억들이 있었는데 그게 싹 사라지는 그런 느낌 이런 거 많이 받았었거든요.
0: 맞아요.
1: 그런 것처럼

안녕하세요. 저는 서여명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고 중국 남경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에 들어와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학 배우니까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고 정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번역하는 것은 아마도 2006년에서 2007년도부터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홍정성 교수님께서 한종 작가회의를 주도하게 되셨는데 한종 작가회의를 참여하면서 한국 작가 시인들의 작품을 번역을 해서 그렇게 해서 뭐 번역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저희 한국어를 아는 중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한중 양국의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소통시키고 서로 이해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번역가의 역할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세 개 정도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외국어로 뭐 저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작품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모국어로 저 같은 경우는 중국어로 글을 많이 써야 돼요. 그것이 외국어로 많이 읽으면은 그 외국어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중국어로 글을 많이 써야 모국어로 글을 잘 써야 많이 써야 그 어감이 잘 되고 언어의 감각이 잘 되고 또 쓰는 글이 중국 독자들에게 잘 익힙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도 학자의 자세로 읽고 작가의 자세로 쓰는 것이 아마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학자같이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쓸 때는 그 작가가 중국 작가인 것처럼 그것이 내가 바로 그 작가의 중국 본진인 것처럼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번역가는 아무리 노력해도 원작보다 더 뛰어난 번역 작품이 나올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하는 겁니다. 또 번역가는 그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항상 뒤에 숨어있는 존재인 것은 스스로 깨닫고 알고 그거를 알면서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마 번역가 되기 전에 미리 가져야 되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우리가 번역이라는 직업 혹은 번역이라는 작업을 계속 하면 할수록 그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를 계속 깨닫게 하는데 근데 그 불가능에 대한 도전, 그 불가능을 계속 가능하게 만드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도전이면서 또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2007년도에 한종 작가회의를 하게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한국 시인의 작품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번역한 것이 이제 책으로 나오구나 이렇게 생각은 있는데 그래도 많이 불안했습니다. 내 번역이 정말 좋은 번역인가 틀리지 않았는가 이런 불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불안감도 시 번역할 때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저한테 한번 굉장히 어려웠던 작품이 있었는데요. 시인 김원 씨의 시를 번역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떤 실험적이고 굉장히 난해하고 한국어로 읽을 수 없는 아마도 한국인들이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대부분의 한 99%의 한국인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자체의 문법과 단어를 다 해제하기 때문에 그거를 중국어로 표현할 때는 굉장히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새로운 나만의 중국 그거를 다시 만들어야 김원 선생의 시를 번역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고 또 그래도 불가능에 대한 도전으로서 완성을 했습니다. 번역하면서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시는 아마 그 이시영 선생의 시 아닐까 싶습니다. 이시영 선생님의 시선집 긴 노래 짧은 시를 번역 다 완성하고 출판사로 넘기는 과정인데요. 그분의 시를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세상에 나오는 모든 불조리, 불공평한 것,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분노, 싸움의 의지,
어떤 어려움 만나도 계속 싸우겠다는 그런 매차원 의지가 저한테는 아주 좋았고, 간결하고 쉽고 서정적이고 그리고 동양적인 시도 아주 좋은 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老母亲，文太君。 有的人半闭的眼角上、鼻翼上有沟壑漫涌上来，最初把我带到这个世界的他，山谷涌上嘴角的四方，缓慢地咀嚼着饭粒时，他嘴角的山谷很美，他吃尽了山谷里鸟的鸣叫、花和野菜、清澈的泉水。 和云的影子，和山桑树，和通草，在首尔的家常菜馆，和我面对面坐着吃饭的时候，他把整个山谷都带了过来，缓慢地咀嚼着饭粒，把很美的嘴角，山谷带给我看。 작가들은 한국 작가들한테

이렇게 도시 사람의 내면 심리를 아주 세련하게 묘사했다. 또 기법이 좀 섬세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전통적인 것이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것이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잘 살아있다는 얘기도 들어봤고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한국 문학이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적입니다. 2005년도부터인가 굉장히 인기적입니다. 책도 많이 나오고요. 잘 팔리고 또 독자들의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그게 아마 김애란의 소설이 잘 팔릴 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강, 그 다음에 조남조의 팔리는 성은 김지영, 지금은 아몬드 뭐 이런 책들이 잘 팔립니다. 지금은 한국문학 코너가 따로 만들어 있어요. 서점에 가면 조금만 큰 서점에 가면 꼭 그게 있어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번역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꿈이 아마 평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도 중국에도 우리하고 비슷한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비슷한 그런 사람이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문학 번역가의 역할이고 책임이고 또 저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0: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옆에 묻어두었다가 나라를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 독립의
1: 님께서 남기신 유언은 본인이 천국에서 대한 독립의 소리가 들리면 기꺼이 춤추고 만세를 부르겠다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만끽하셨지 못했던 평화로운 세상을 선사해 드리고자 이렇게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품 제목도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입니다.

안중근 천국의 사이쯤은 안중근 이사님께서 생애 마지막을 지내셨던 리순 감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중근 이사님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머니를 떠올리게 되고 어머니의 어떤 온기로 본인의 결혼식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렇게 회상하는

안중근 의사가 너무 대단하신 인물이고 그리고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서 제가 해석을 한 거는 나였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안중근 의사가 아닌 그 당시에 내가 만약에 그런 인물이었다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또 히로부미의 통감취임 축하연은 그 전 장면인 안중근 의사의 결혼식 장면과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안에서 사쿠라의 춤은 이또 히로부미 축하연을 마련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화려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그 욕망을 다 충족시켜주기 위한 그런 인물을 춤에서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한 장면입니다.

설명을 안 하는 발레 작품이다 보니까 표정과 그 딱 서 있을 때 결심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손끝까지 힘을 많이 주고 그리고 조금 더 미세한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관객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그렇게 연습을 해왔습니다.

색깔로 좀 풀어내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상도 저희는 약간 한사함을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의상을 표현하면서 예전 낭만 발레가 지니고 있던 발레 블랑의 요소가 한국적인 미로 다시 탄생되는 미학적인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시도하지 않은 그 현대적인 작품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계세요, 단장님께서.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새롭다 보니 이제 관객들한테도 조금 새롭게 다가가지고 관객분들도 그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그래서 더 조금 더 유니크해진 발레단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창작발레라는 것은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다년간 수정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런 과정을 함께 즐겨주셨으면 계속 매년 업그레이드 되는 안중근 창궁에서의 춤 그리고 또 더 많은 저희의 작품들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가 항소를 한다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니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즉 난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선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느라.

0: Let's not wait any longer and take a look.
1: First, for beginners. For those who are not familiar with Korea, let's start with the world famous list.
0: You can see how Korea's beautiful traditional patterns and historical features have been preserved.
1: And don't forget to experience Kore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rom Ganggang Sulle to Taechum, there's just so many exciting cultural heritages to experience.
0: These are for intermediate level tourists who have already visited Korea and its famous attractions. You might even be standing in a World Heritage Site right now.
1: How about searching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you can experience? 한소리, 제주 해녀 diving, 김장. Make some unforgettable memories while having fun.
0: Last but not least, the advanced level. It's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Korea possesses an extensive documentary heritage. Korea is serious about documentation and preservation.
1: A tour of Korean cultural heritage will become a legacy of your own.
0: Why not make your own Korean cultural heritage travel itinerary?
1: Isn't it fascinating?
2: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몸보신 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 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 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 막 오가피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 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이제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이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All right then, how would you say the bathroom is nearby here?
1: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0: And how would you say the subway station is over there? You say,
1: 저기는 지하철역이에요.
0: And one more thing. If you want to talk about several places at once and show you have no fixed destination in mind, you use 여기저기 and 이곳저곳. Like the expressions 여기저기 다 갈 거예요 or 이곳저곳 구경할 거예요. 이것저것 is used when you are talking about a number of unspecific places or things. And you can also say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Well then, let's work on your pronunciation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2: 여기가 신촌역이에요. 여기가 신촌역이에요.
3: 저기가 신촌역이에요. 저기가 신촌역이에요.
2: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요.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요.
4: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저기는 지하철역이에요. 저기는 지하철역이에요.
3: 여기저기, 여기저기, 여기저기 다 갈 거예요. 여기저기 다 갈 거예요.
2: 이곳저곳, 이곳저곳, 이곳저곳 구경할 거예요. 이곳저곳 구경할 거예요.
4: 이것저것, 이것저것,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0: 잠실나루역. 잠실역?
1: 떠보네요?
0: 어? 혹시 여기 잠실역이에요?
1: 여기는 잠실나루역이에요.
0: 아, 지하철역을 잘못 내렸어요. 저 도와주세요.
1: 네? 네, 도와줄게요.
0: 어? 잠시만요. 어? 승주 씨!
2: 와이어 씨, 어디에요? 저는 잠실역이에요.
0: 저는 잠실나루역에 있어요.
1: 친구가 지하철역을 잘못 내렸어요.
2: 아, 그래요?
0: 여기서 잠실역까지 얼마나 걸려요?
1: 가까워요. 지하철로 2분쯤 걸려요.
0: 아, 그럼 걸어서 갈까요?
1: 여기에서 잠실역까지 걸어서 가면 10분쯤 걸려요. 지하철로 가요.
0: 승주 씨! 거기서 잠깐 기다려요. 제가 갈게요.
2: 알겠어요. 전 여기서 기다릴게요.
3: Looks like Wyatt got confused with the subway station names. Double check similar Seoul subway station names like Jamsil Station and Jamsil-naru Station before exiting. To meet up with a friend like Wyatt, you need to check how long it will take before you leave, right? So to ask how long it takes from your location to your listeners, you say, 여기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Last season, we learned numbers in Korean. Let's learn to tell the minutes by using numbers. You add 분 to each number to tell what minute it is. 1분, 15분, 30분, 47분, 59분. Now, to say how long it takes to walk somewhere, and if it takes around 10 minutes by foot, you simply say, 걸어서 가면 10분쯤 걸려요. And if something takes anywhere from 9, 10, or 11 minutes, that's when you say 10분쯤 걸려요. So to tell someone it takes 1 hour by foot, you can say 걸어서 가면 1시간쯤 걸려요. How about learning some expressions you can use to take subway or bus? To tell someone how long it takes by subway, you say 지하철로 2분쯤 걸려요. And to tell someone how long it takes by bus, you say 버스로 10분쯤 걸려요. One more thing. To tell someone you will meet them where they are, you say 제가 거기로 갈게요. Or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This time, if you want someone to come to you and you are already waiting at your meeting place, you say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Or, if you will be at a different place until you both get there, you can say, 저는 거기에 가 있을게요. Well then, let's work on your pronunciation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0: 여기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여기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2: 걸어서 가면 10분쯤 걸려요. 걸어서 가면 10분쯤 걸려요. 지하철로 2분쯤 걸려요. 지하철로 2분쯤 걸려요.
0: 제가 거기로 갈게요. 제가 거기로 갈게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2: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저는 거기에 가 있을게요. 저는 거기에 가 있을게요.

0: 알려지고 있는데요.
1: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올해 개편 프로그램을 이끌어줄 서열골들입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3: 둘, 셋,
4: 라이쇼!
3: 안녕하세요, 오른오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른오프의 이찬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와이어스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5: 아무래도 이제 K-뷰티를 좀 알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뷰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1: 아이돌이면 외모 필수, 외모 관리가 필수잖아요.
5: 좀 그렇습니다.
1: 뷰티 팁이란 게 있을까요?
5: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렌저 또 이제 따로 씁니다. 아침에 따로, 저녁에 따로.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루틴을 가져가고 있어요.
4: 네, 이제 운동, 이너 뷰티라고 하죠. 운동으로 조금 이제 땀을 빼면서 피부가 더 좋아지게끔 했던 것 같아요.
1: 와이언님 몸이 또 너무 좋으세요.
4: 아,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네, 우리 온앤오프 공약 하나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4: K-뷰티를 알리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정말 이 프로그램을 성공시켜서